0: 이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3: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4: 어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좋아요. 그 다음에 커서 꼭 패션 마법사.

0: 찌리리리 타다다다.
1: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헤네듬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풍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죠. 정전기. 물체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숨어있는 멈춰있는 마법 같은 바로 정전기. 정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정전기 놀이 시간.
2: 쟤들 뭐 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도망치는 거야?
3: 마법 유치원 녀석들 아주 신났구만.

0: 내가 1등.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찌리리?
1: 찌리리 스타필!
2: 찌리리?
1: 정전기다!
2: 정전기라고?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0: 이상한데?
2: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3: 러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어.

0: 정당계.
1: 뭔가 이상해.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2: 로블리! 큰일 났어요!
3: 네? 큰일이요? 어?
4: 야!
2: 로블리!
3: 이게 무슨 일이지요?
1: 로블리! 준이!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5: 어때? 좀 따끔해지지?
1: 이게 뭐야?
5: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
6: 어서 좀 나가자.
1: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7: 찾자고? 어디서?
1: 모를 때는 책이지.
8: 다다다다. 조심 조심 멈춰.

0: 어? 우와, 보기!
1: 방법을 찾았구나.
0: 대단해.
2: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3: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2: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손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0: 셋 다 없는데.
4: 어쩜 좋아. 꾸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3: 부탁해. 치, 난 또 뭐라고.
4: 그래, 쿤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닥 로블리처럼 되겠네.
3: 하는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4: 선생 선생님!
0: 뿌띠 공주 핸드로션아, 나를 지켜줘. 어, 됐다. 정전기를 막았어. 베리 로션
4: 다 써버렸어.
0: 이게 어떡해. 로션이 정전기를 막는 건 잠깐일 것 같은데.
5: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0: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5: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0: 응.
3: 아니, 왜 찌리릿 안하나 타다닥. 모르겠다, 더덕.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0: 찌리릿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5: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3: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리릿.
5: 이제 흩어져서 주변의 정전기를 모두 없애는 거야.
0: 로블리, 로블리.
6: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분명
0: 정전기 괴물 때문이에요.
5: 하지만 저희가 정전기 괴물을 없앨 방법을 찾았구만.
6: 정전기가 괴물이 됐다고요? 아니, 어째서 정전기가 그렇게.
5: 어?
6: 응? 야, 그럼 또 어둠의 기운. 역시 저건 정전기 괴물이 틀림없군요.
3: 정전기 괴물? 우릴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시리는. 드림맨 모두 합체.
5: 토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7: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찌리리리리.
6: 두 번째야. 어서 변신해.
0: 로블리 괜찮아요?
8: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5: 그런데 토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0: 그러니까 뭘까 하나.
5: 일단 도망쳐.

0: 이것이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1: 피했다, 피해자!
0: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1: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0: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2: 너희들은 이제 도관의 전투다.
1: 도리, 정신 차려.
3: 하지만 저런 정적기 괴물을 어떻게 이겨?
1: 내가 시간을 벌게.
3: 이건 기본 마법소?
1: 방법을 찾아, 도리. 응. 추피 추피 추 마법 이동.
2: 잔꾀를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르르니!
1: 쭈피쭈피쭈피쭈! 마법이
2: 이동! 아잉, 귀찮구나, 찌르르니!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1: 토니!
2: 찌르르니! 모조리 없애주마! 뭐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안 돼! 찌리리리!
3: 로블리 괜찮아요?
0: 세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간만에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아유,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정전기가 안 생기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처음 배운 AI의 허성보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그리고 네. 촬영 장소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0: 오!
1: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와,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 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0: 플로우 3.
1: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 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 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0: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0: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0: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0: 어허.
1: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 줘.
0: 와.
1: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곰을 만들어 줘.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렇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0: 네.
1: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0: 네.
1: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
1: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우리는 이 에셋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0: 에셋.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0: 네.
1: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9 비율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0: 뭐죠?
1: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혹시 성범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0: 토끼와 거북이.
1: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네.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0: 오, 공식.
1: 네. 네. 누가?
0: 누가?
1: 어디서?
0: 어디서?
1: 무엇을?
0: 무엇을?
1: 어떤 느낌으로?
0: 어떤 느낌으로?
1: 네. 그 네 가지.
0: 어허.
1: 토끼가
0: 네.
1: 들판에서
0: 네.
1: 잠을 자고 있다.
0: 잠을 자고 있다.
1: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0: 건방진 느낌으로.
1: 아, 자만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1: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0: 네.
1: 그리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0: 좋습니다.
1: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0: 네.
1: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네. 네.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0: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와,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1: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0: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네. 실사 영화처럼 이런 네. 거군요.
1: 맞습니다. 아.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와.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송금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어,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0: 어? 이거네.
1: 아, 또 음악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0: 아, 한 컷일 뿐이죠.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어? 좋습니다.
1: 아이고.
0: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1: 저는 탱크가.
0: 적토마 같은데요, 지금.
1: 아, 그리고 이게 보면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0: 네.
1: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0: 네네.
1: 우리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0: 문제죠.
1: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0: 아, 약간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0: 네.
1: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0: 네.
1: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0: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1: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못 떨어지게. 네.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1: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저도 토끼가 약간 좀 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잤으면 좋겠거든요.
0: 아, 약간 정말 오만한 포즈로.
1: 네네네.
0: 좋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을 해보죠.
1: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벌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0: 뭐야? 여기 두 마리야?
1: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0: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1: 네네.
0: 거에.
1: 네.
0: 그러면 요 친구를 가지고 요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그럼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1: 네.
2: 오, 나이스.
0: 아주
2: 대박인데요?
0: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2: 오, 네.
0: 아주 건방져 보이는 아주
2: 오,
0: 토끼가.
2: 아니, 정말.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1: 네.
0: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좋습니다.
0: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 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1: 프레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1: 네.
0: 넣어줄 거예요.
1: 아, 우와.
0: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1: 네.
0: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영상을.
1: 엉금엉금 지나간다.
0: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1: 어허.
0: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1: 어허.
0: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1: 네.
0: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1: 어허.
0: 요 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1: 대충 나오는 거네요. 네.
0: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1: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2: 네.
3: 말로네스, 베니모스.
1: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4: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0: 겁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파도를 올라탔다. 시작은 언제나 0%의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불가능이란 말에 접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가능성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50년의 동행 한국수출입은행.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5: 병원 가자.
6: 이미 병원 가자.
7: 병원 가자.
8: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9: 병원 가자. 용기 있게.
8: 마이브라운.
10: 강원도 고성의 깊은 산속.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를 만끽하는 오늘의 주인공.
11: 안녕하십니까. 김치고라입니다. 계속.
10: 해병대 출신의 동준 씨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죠. 이곳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다는데 충성심도 전우에도 남다른 개병대와
12: 요 닭은 닭개자 써서 개병대.
10: 개병대.
12: 저 개는 개병대.
10: 그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는 해병대 아저씨. 부대원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데요. 그는 대체 못하는 게 뭘까 싶을 정도의 만능 재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쩌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데요. 과연 까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13: 다 그냥 본격적이에요.
14: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묶여 살았으면 나와서 좀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10: 17마리 개병대를 지휘하는 해병대 아저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해병대 아저씨가 혼자 생활하는 아늑한 공간. 이른 아침부터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방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해병대 아저씨 못지않게 부지런한 강아지들. 어우, 아침부터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 해병대 아저씨의 일과는 강아지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 가족 같은 존재들인데요.
13: 이리 와. 제니도 이리 와.
10: 17마리 강아지들과 함께하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13: 루키! 우리! 나비다,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14: 아, 여기는 민가가 하나도 없는 계곡을 끼고 있는 산속입니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죠.
15: 원래부터 여기에서 지내셨나요? 옛날부터?
14: 아니, 옛날엔 아니고요. 이제 저기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아예 내려왔죠.
10: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곳에 살게 된 건가요?
5: 아, 고성에 내려온 지는 1년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파주 군산에 있었죠.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사를 몇 번 하다가 아주 이제 작년에 고성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10: 강아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 고향인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5: 여기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털을 잡으려고 공간도 넓고 애들한테 그 살기 환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10: 이렇게 고향에 털을 잡게 된 동준 씨. 손수 모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5: 이거는 좀 약간 컨테이너인데 약간 좀 높이가 좀 높은 거라서 제가 여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가끔 잠도 잡니다만. 그리고 저거는 저쪽에 쟤는 그 버려진 물통을 아주 아주 힘들게 굴려와가지고 저건 휴게소, 뭐 간편조리, 뭐 취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었고.
10: 집 짓는 아이디어도 아주 기발합니다. 야, 이걸 혼자 힘으로 다 만드셨다니 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넓은 공간에 해병대 아저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5: 아니 뭐 혼자서 이런 거야. 뭐 토목을 하던 사람이니까 네, 쉽습니다.
10: 게다가 저 큰 견사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5: 여기가 한 7,800평 정도 돼요. 안에다가 개장을 쫙 지었죠. 개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0: 평범해 보이지만 집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의 노하우.
5: 네, 하우스를 너무 덥지 않게 하려고 강력하게 햇빛을 차단하는 걸 썼어요.
10: 덕분에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15: 이거 손수 다 만드신
5: 거예요? 네.
15: 혼자서요?
5: 네. 아, 이거 혼자서 만들다가 지금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가락 관절도 막 아프고.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10: 어우,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고생 끝에 800평 부지에 생긴 개병대 기지.
5: 암개들 위주인데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서 그냥 예, 저기다 그냥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는 항상 저기서 밖에서 놀지. 자, 줄을 서. 줄을 서. 자, 루키. 청아. 우리. 아이고. 제니. 아빠 깨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0: 지금 하는 놀이는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중 하나라는데요. 녀석들에게 날달걀을 직접 까먹게 합니다.
5: 바보들이야, 쟤네들 다. 깨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계란을 보면 똑똑한 애들이나 학습이 된 애들은 갖고 가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서 깨서 먹어.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냥 물고 가서 계속 핥아요. 얘가 저러다가 돌에 떨어뜨려서 깨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떨구는데, 저렇게 떨구는데 안 깨지는 거야. 지금 여기가 푹신푹신해서.
10: 결국 달걀 껍질에 구멍을 내서 먹는 기특한 녀석.
5: 아, 우리 됐네, 우리는. 우리야, 제니 거 남았는데? 제니 어떻게 안 되겠어?
6: 건들지 마, 내가 할 거야.
10: 애를 써봤지만 결국 실패한 개병대원 제니. 반면 아주 쉽게 달걀 껍질을 까서 먹는 우리.
5: 세 개 먹었어요 벌써. 예. 아이고 이 바보들아. 다 먹었네요. 야 이제 물속에 소세지 먹으러 가볼까?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누가 잘하나. 이리 와봐. 자 이쪽 제니야. 이쪽에 이리 와. 우리.
10: 이번에도 고난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수중 간식 먹기입니다.
5: 자, 우리
7: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여기. 우리 이거. 오, 제니 먹었어. 제니 먹었어. 제니 또 하나.
10: 이번엔 제니가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7: 호풍선 보는 거 봐봐요. 자, 한 번 더. 아, 제니가 다 먹네. 물 더 넣어. 뭐 되게 잘한다, 제니.
10: 다음 단계는 더 어려운데 해낼 수 있을까요?
7: 물 쏙. 자, 세 개야, 세 개. 과연? 너무 깊은데?
6: 어,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7: 와, 힘들지. 힘들어? 해봐. 힘들어. 야, 너 봐봐, 저리 가봐. 우리 한번 해봐, 우리. 우리. 루키는 물 다 마시고 아마 먹을걸? 그렇지. 제니 여기 있어. 자, 물 들어갔어.
10: 다시 시도하는 제니.
7: 와, 야, 진짜 잘한다. 잘했어.
15: 개들이 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7: 거예요? 네, 제일 재밌어요. 행복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 일하다 보고 뭐 이러면 계속 뭐 그 일 때문에 생각하고 스트레스인데 얘네랑 놀면 그런 게 전혀 없어. 밥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 재밌고. 해병대에서 파생된 거죠. 개들은 개병대고 저기 닭들은 닭 개자를 써서 개병대고. 띠띠들아.
10: 이번엔 개병대에게 가는 해병대 아저씨. 닭장문을 열어주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7: 삐삐삐삐삐삐삐삐.
10: 그가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오는 닭들.
7: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10: 어, 이 소리 때문일까요? 닭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7: 삐삐삐삐삐삐.
10: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줍는 동준씨.
15: 뭐 주시는 거죠?
7: 이 달팽이인데요. 엄청 느리게 가니까 여기서 일로 건너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10: 온 힘을 다해 기어가다 도로에서 죽은 달팽이들. 이것들을 열심히 줍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15: 왜 죽고 계신가요?
7: 아이. 닭들이 좋아해요.
10: 닭들이 좋아하는 걸 귀신같이 아는 해병대 아저씨. 양손 가득 주운 달팽이를 닭들에게 던져줍니다.
7: 잘 먹죠?
10: 달팽이의 특별한 맛에 푹 빠져버린 닭들.
7: 닭이 이런 거, 이런 껍데기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계란을 단단한 걸 넣거든요.
10: 눈 깜짝할 사이에 달팽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해병대 아저씨는 닭들의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가에 닭들의 별미가 있다는데요.
7: 여기가 의외로 고기가 많아.
10: 이야, 통발에 물고기들이 한가득이네요.
7: 혹시 저번에 보니까 가재가 여기 빵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났어, 어저께 저녁에. 버들치 뭐 이런 애들. 여기 하나, 어, 미꾸라지도 들어왔네요, 이번에. 옹고지도 들어오고.
10: 물고기 수확이 꽤 괜찮은데.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냇가에서 또 다른 통발을 꺼내오고. 과연 이번 통발엔 얼마나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15: 진짜 저기 왔네요, 분명.
7: 꽤 많죠?
10: 바구니 안에 물고기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7: 이 큰 거는 알라라고 다시 놔주고. 작은 것들은 먹이고.
15: 이거를
7: 닭을 먹이려고요.
15: 아, 닭들이 이걸
7: 먹어요? 네, 닭들도 이거 먹어요.
10: 닭들에게 물고기를 먹일 생각에 기분이 좋은 동준 씨.
7: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
10: 바구니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던져주자.
7: 온다.
10: 순식간에 물고기 주변으로 모여드는 닭들. 흙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0: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마리. 날짜가 내일 나와야 될, 내일 모레 나와야 되는데 되게 빨리 나왔네.
1: 동준 씨는 달개 알을 부화기에 넣어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0: 일단 병아리가 한 달 정도까지는 온도를 좀 약간 높게 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되죠.
1: 이제 강아지들에게 가봐야 할 시간.
2: 자, 운동하자. 밥 먹어야지.
1: 견사 입구에 있는 종을 치며 강아지들의 운동 시간을 알립니다.
2: 강아지, 나가. 슬기. 돌아. 나가.
1: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신이 난 녀석들.
2: 아, 종을 치면 얘네들이 이제 뭐 운동한다거나, 예,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준다거나, 그러니까 밥을 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만 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
1: 마주치자마자 동준 씨에게 애정 공세를 합니다.
2: 자, 얼른 쉬하고 와. 쉬하고 와. 슬기, 슬기도. 자, 얼른 쉬하고 와, 가서. 얼른.
0: 자,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얘네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룹끼리 모아서 저 앞에서 운동을 하고.
1: 동준 씨는 매일 아침 성향이 맞는 강아지 두세 마리를 짝을 지어 운동시킵니다. 갑작스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끝나자 그의 지시에 따라 견사로 들어가는 강아지들. 또 다른 그룹의 산책을 내보낸 후 운동이 끝난 강아지들에겐 아침을 챙겨줍니다.
2: 슬기.
1: 대원들의 끼니를 챙겨주면서 흐뭇해하는 대장님. 실컷 뛰어노는 먹는 아침밥은 꿀맛이죠.
0: 얘는 번개인데 얘는 하도 위로 높이 떠서 관절이 상할까봐 그다 쟁반을 이렇게 매달아놨어. 여기서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점프를 뛰었어. 그러다가 이제 뒷다리 관절이 망가질까봐 쟁반 노래방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지가 뛰다가 걸리니까 그다음부터 안 뛰어. 그러니까 여기서 못 뛰니까 이쪽에서 또 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도 곧 쟁반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1: 동준 씨는 강아지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곳에 있는 강아지들은 다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유기견이거나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른 척 할 수 없어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오다 보니 어느새 17마리가 됐습니다.
3: 특히 유기견을 많이 돌보고 계신데
0: 네.
3: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0: 불쌍하잖아요, 가엾고. 저는 사실 여건이 되면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밥 주고 애들한테 약 주고 하는 건데.
1: 지금은 800평 넓은 부지에서 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 강아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까미는 동준 씨의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투견 생활 후 개 농장의 모견으로 있었던 까미.

0: 뭐가 그리 두려운 건지 벌벌 떨다가 친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성을 보입니다.
1: 까미,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애가.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냥 사람한테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0: 뭔가 되게 사람이 뭐 이렇게 손을 쥐거나 뭘 잡으면 바르르 바르르 떨어.
1: 견사 문을 열어줘도 주변 눈치 보느라 쉽게 나오지 못하는데.
0: 이쪽 감이 있죠.
2: 자.
1: 사람에게 공격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까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제작진.
0: 사람한테는
2: 되게 얌전하네요.
0: 네, 사람한테는 얌전하고
1: 계속해서 쓰다듬어 줘도 꼼짝도 하지 않는 녀석.
2: 겁 먹은 느낌.
0: 네, 겁을 좀 많이 먹죠.
1: 겁을 많이 먹었는지 축 처진 꼬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0: 얘가 수련을 하던 놈인데 이빨이 다 부러지고 없어가지고 새끼를 생산하는 이제 용도로 계속 묶여서 살더라고. 그리고 혼자 딱히 물도 없이 저렇게 놀길래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돈 주고 사왔어요.
1: 이곳에 오기 전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까미.
0: 까미야, 나가서 놀자 이제. 까미 나가서 놀자. 그래, 나가서 놀자. 나갔다 와.
1: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데.
0: 얘 문제 행동이에요. 네.
1: 까미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3: 까미가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0: 그냥 이제 모든 개들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 거지. 투견을 했던 놈이라서.
1: 태어나자마자 투견으로 키워졌던 까미. 강아지만 보면 달려드는데 견사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강아지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하는 까미. 결국 동준 씨가 까미를 처참해서 떼어냅니다.
0: 숫개든 앞개든 개만 보면 달려들려고 하는 거 항상 조심해서 개는 그 저 안에서도 이렇게 목줄을 하고 있는 게 잘못해서 나왔다 하면 나와 있는 개들하고 붙어서 사고가 날까봐.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되게 힘들어요. 개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4: 가자. 이리 와. 너 자리로 가.
1: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까미가 안쓰러운 동준 씨. 까미는 언제쯤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동준 씨가 까미의 산책을 위해 만든 장치라는데요.
0: 까미는 풀어주면 저 견사 앞에서 매달려서 저 난리를 피니까. 안에 있는 데도 신경 쓰지 말고 좀 지가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네, 까미 볼 때마다 안쓰럽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1: 과거의 까미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개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몸의 배인 걸까요? 목줄을 풀어주는 순간 친구들에게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보이는 까미. 동준 씨가 아무리 말려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 결국 묶어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까미를 보살피는 일은 해병대 출신인 동준 씨에게도 버거운데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이제야 물 한 잔 마시며 한숨 돌리는 동준 씨. 개병대와 개병대를 챙긴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해병대 아저씨. 그의 취미는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연 속에서 달리는 기분이 최고라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는데요. 달리고 또 달리면서 모든

0: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자유로우신 걸 보니 혼자이신 거죠?
1: 식구분들.
2: 아, 서울에 있습니다. 학교 다녀야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아, 아빠 인생이구나. 아, 예, 그렇게. 예, 되게 그 자유롭게 풀어놔줬죠, 저를. 개 풀어놓듯이. 예.
0: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해병대 아저씨. 강아지와 산행을 나섭니다.
2: 이렇게 청아 어디 갔냐? 청아야!
0: 청아는 중간에 다른 길로 샜나 본데요.
2: 너는 누구야? 오라는 청아는 안 오고 우리 옆집께 뜨기가 왔네. 뜨기야! 뜨기 왔어! 아이고.
3: 왜?
2: 우리 저기 옆집에 키우는 개. 아, 얘가 저를 주를 주인으로 알아요. 청아야! 일로 가자, 너도. 아이고, 뜨기야. 왜 이름이 뜨기냐면, 촌뜨기에 촌자를 빼고.
0: 해병대 아저씨의 껌딱지, 루키도 산행을 따라왔습니다.
2: 얘가 저기 그 공동묘지에 한겨울에 버려져 있던 개였는데, 강아지 때. 젖을 겨우 뗐을까 했을 때 누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버린 사람이 신발하고 같이 버렸는지, 그 공동묘지에 신발을 꼭 껴안고 지내고 있어서 우연히 보게 돼서 밥을 주고 하다가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얘는 말을 일단 잘 듣고 제 주변에서 떠나질 않고. 루키 가자.
0: 루키는 해병대 아저씨의 단짝이 돼요.
2: 와, 여기 고사리 좀 봐. 와, 내년에 여기 고사리 뜯으러 와야 되겠는데. 애기 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오래됐지만은, 예,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똑똑 따서 삶아서 말리거든요. 근데 여기 고사리 밭인데? 찜, 찜. 내년에 이제 뜯으러 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루키? 멧돼지가 벌써 여기를 한번 팠네요. 오긴 왔었네, 멧돼지가.
4: 멧돼지가요?
2: 네, 이 멧돼지가 여기 지렁이라든가 이런 거 파먹으려고 이런 데 한 번씩 이렇게 팠거든.
4: 아, 이 멧돼지 흔적이.
2: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안 다니나 봐.
0: 무더운 여름, 산행까지. 야, 역시 해병대는 다르네요.
2: 뜨기! 뜨기 빨리 와! 뜨기 빨리 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라지도 왔어. 라지.
4: 얘는 뭐예요, 라지는?
2: 꼬라지에 꽃자 빼고 라지.
4: 아, 둘이 형제예요?
2: 아니, 얘 딸이에요, 자가. 아... 맨날 꼬라지가 더러웠는데 오늘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도. 누구 밥그릇이야? 일로 와.
0: 옆집 강아지들 밥까지 챙겨주는 동준 씨.
2: 일로 와. 뜨기. 뜨기 봐, 뜨기 부터 먹어. 자, 뜨기. 야, 라지, 라지, 일로 와. 빨리, 라지. 일로 와. 빨리 먹어, 엄마. 야가 약걸 다 빼서 먹어.
4: 아, 득이가요?
2: 예, 예, 예.
4: 지금도 빨리.
2: 빨리 먹고 좀. 예, 저 딸 거 빼서 먹어야지 이제 이러고 있다고.
0: 득이의 식탐이 보통이 아니네요.
2: 라지야, 득이 다 먹었어.
0: 어우, 세상에. 딸 밥까지 뺏어 먹습니다.
4: 아,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간 거예요?
2: 네, 지 엄마인데 딸이고 뭐고 없어, 그냥 먹는 거에서는. 자자, 나자. 아유, 씨, 밥그릇 이제 주걱이 없어서 손으로 줄게. 아유. 저.
0: 아니, 뜨기, 너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2: 나지, 일로 와. 나지, 일로 와. 나지, 나지, 빨리 와, 일로 와.
0: 이제야 겨우 밥을 먹는 라지.
2: 소리만으로도 못 먹어. 괜찮아, 괜찮아. 빨리 먹어, 자. 아, 여기 소 몇 마리 키우시는 그 제가 아는 형님네 농장이에요. 여기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아, 근데 형님이

0: 다치셔서 예, 자, 여기 못 오시니까 이거를
1: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준 씨. 옆집 소에게 염물도 챙겨줍니다.
0: 자, 먹어 먹어 먹어.
1: 아, 우리 해병대 아저씨 한시도 쉴 틈이 없네요.
0: 아이고, 좋댄다. 일로 와, 일로 와, 라지 일로 와. 야, 바가지 깨지겠다, 임마.
1: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해병대 아저씨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2: 내려와서 이제 지내시다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3: 아, 진작 내려올 걸. 진작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0: 다음날 아침 따미의 산책부터 시키는 동준 씨.
1: 천천히 이쪽 이쪽 이쪽 이쪽.
0: 하지만 따미를 산책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따미가 지금 어디 가는 것 같은데?
1: 그냥 길 따라 가는 것 같은데요?
2: 냄새도 안 맡고 그냥 듣기만 해요.
1: 예, 예, 예. 무조건 돌격. 까미야, 너무 멀리 왔는데 돌아갈까? 앞에서 보면 그 가슴팍 좀 봐. 힙이 얼마나 좋을까.
0: 산책을 할 때도 주변을 살피기는커녕 앞으로 무조건 돌격하는 까미.
1: 좀 산책했다시피 뭐 여유 있게 뭘 즐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아주 오랜만에 나온 개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웃겨 살았으면. 풀면 그 개들에게 가서 왕왕대지 말고 좀 나와서 좀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하면, 그것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까미. 이런 까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까미를 지켜보는 해병대 아저씨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까미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온 설세.
1: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아이고, 지켜.
1: 루키.
3: 이름이 루키예요?
1: 예, 루키. 가면 입구에 다 키우는 개병대가 있고요. 저 안에는 개병대가 있어요.
3: 이거 닭, 뭐예요?
1: 닭풀.
3: 아, 닭도 풀을. 네,
1: 닭이 풀을 먹어요.
3: 아이고, 우리 맨날 어렸을 때부터 모이 먹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보다 보니까.
1: 쌀, 뭐, 쌀애기 이런 거.
3: 네.
1: 풀을 많이 먹고.
3: 풀도 먹는구나. 이게 뭐야?
1: 닭개짜의 개병대.
3: 해병대 복장을 딱 하고 계시고.
1: 저는 해병대, 닭은 개병대, 우리 개는 개병대.
3: 아, 네. 닭이 되게, 예를 들면 그 오골계랑 막 이런 건가요?
1: 아, 제가 부화시켰는데, 뭐, 마란도 있고.
3: 이쁘다.
1: 청계도 있고.
0: 정겨운 시골 풍경을 보고 있자니 설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3: 저도 들었거든요. 해병대시라고.
1: 네.
3: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1: 네.
3: 되게 강한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1: 네.
3: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우신데요?
1: 네, 부드럽습니다.
3: 너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1: 네. 얘네 알로 부화시킨 병아리도 있어요. 한번 보고 가셔도 돼요.
3: 네네네네.
1: 계속 붙어 다녀요.
3: 우와, 병아리다.
1: 150. 네. 보자.

0: 이러면 안 먹겠네.
1: 설쌤, 부화한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귀여운 모습에 푹 빠지셨나 봐요.
2: 너무 귀엽다. 에이, 이쁘다. 이런 색깔 너무 멋있다.
3: 너네 매력력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
2: 귀여워. 너무 귀엽다.
1: 설쌤을 반기는 강아지들. 설쌤, 반가워요.
2: 아, 이렇게 말 잘 듣네. 어?
0: 네.
2: 아, 근데 여기 땅이 엄청 넓네요.
0: 아, 저는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뛰어노는 운동장이.
2: 이 안에도 또 있구나.
0: 네, 이제 여기가 정말 개병대 기지예요.
2: 어, 개병대 기지.
0: 예, 예, 예.
2: 맞네.
0: 예, 네, 맞습니다. 얘는 여기서 계속 뛰어요. 입까지. 못 뛰게 하려고.
2: 그래서 해놓으셨구나.
0: 목을 해놓으니까 지가 뛰다가 머리를 여기 부딪히니까 그다음부터 안 뛰더라고.
2: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머리 좀 부닥쳤겠지만. 네, 네, 네.
1: 이제 설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까미를 만날 차례. 항상 불안해 보이는 녀석. 해병대 아저씨가 생각하는 까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0: 중요한 거는 나가서 돌아다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2: 네. 네.
0: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 네, 많이 맞았겠죠, 투견했으면.
0: 네. 사람 손만 하면.
2: 행동을 좀 볼게요.
1: 역시나 목줄을 풀자마자 다른 견사 앞을 뛰어다니며 흥분하는 까미. 갑자기 멈춰서더니 철창에 매달려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2: 다른 애들이랑은 사이가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랑은?
0: 그냥 저 철망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2: 네.
0: 같이 붙여볼 수가 없어요. 까미!
1: 이런 까미를 말릴 수 있는 건 동준 씨뿐입니다.
0: 까미 가자.
2: 아, 공기 좋다. 와, 와이어 엄청 길게 해놓으셨구나.
0: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2: 아, 아니, 저 보호자님 칭찬 드려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2: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한 문제 행동을 보면서 말씀드려야겠지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혼자서 운동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싸움이 붙으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한테 조금 더 즐거운 걸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우선은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도 몇 개 더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다면 까미가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저 친구의 히스토리와 어쩔 수 없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0: 저 녀석이 묶여 있었어요. 주인이 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밥을 물에 말아서 줘. 물어봤지, 얘 뭐냐, 그러니까. 투견하다가 이빨이 뭐 다 부러져가지고 뭐 새끼 낳는 용도로 쓴다. 아, 이렇게 키울 거면 걔를 키우지 마라. 얼마면 내가 나한테 줄래? 이제 그랬지. 그러니까 뭐래? 그래서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막 와서 안기고 애가 표정이 막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2: 처음으로 사람한테 사랑받아 본 거죠.
1: 이곳에 오기 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까미. 그리고 동준 씨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근성이 있는지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싸움을 하려 하고 노는 것 같은데 결국엔 걔한테로 가서 또 저러고.
1: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까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2: 저 나이가 한 7~8살 추정이면 사람의 상대적인 나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 나이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거나 너무 큰 트라우마나 누군가랑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친해지기는
0: 네.
2: 쉽지 않죠.
0: 쉽지 않죠.
2: 네.
1: 어쩌면 이제 와서 까미가 달라지는 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 지금 저는 우선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4: 이 지금 놀게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저 와이어 길게 연결해 네. 주신 것도 네. 아 그래도 저 친구 좀 풀어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애들 싫어도 나가서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 밖에 나왔어도 다른 강아지들을 신경 쓰느라 긴장을 풀지 못하는 까미 녀석이 다른 강아지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쉴 수는 없는 걸까요?
2: 예. 여기 열면 예. 지금 딱 라이벌 의식 때문에 바로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산으로 예, 예, 예. 막아서 우선 네. 저쪽으로 나가볼게요. 아, 이쪽으로 네.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여기로 오는 거는 딱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막아볼게요.
5: 여기를 문을 닫을까요?
2: 닫을 수 있어요?
5: 예, 예.
2: 오, 닫으면 너무 좋죠?
5: 네, 닫아보겠습니다.
1: 실내 견사에 가림막을 내린 후 까미가 더 이상 실내 견사 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설세.
5: 까미야, 나가서 놀자.
1: 밖으로 나가기 싫은 눈치인가요?
2: 겁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밖이 아직 즐겁지가 않아. 그렇지. 나가보자. 그렇지.
1: 발길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까미. 밖에 나왔어도 견사 주위를 계속 뛰어다니더니 잠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견사 안쪽을 쳐다봅니다.
2: 그러니까 못 놀아봤어요, 확실히. 지금도 저 안에 강아지들 소리 나니까 계속 저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1: 안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지 계속 그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흥분하는 까미. 견사의 모든 입구는 막아놓은 상태. 그리고 내내 불안해 보이는 녀석.
2: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5: 눈빛이 긴장돼 있네.
2: 네, 긴장돼 있어요. 재미를 느껴봐야 되는 거 항상. 한번 딱 재미를 느끼면 행동이 확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밖에서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이러는 것만큼 자기가 원래 하던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을 바꿀 만큼의 동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1: 아직 까미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2: 그렇지. 까미? 까미?
5: 꿈?
2: 아직 까미? 아니야?
5: 아직은 아니야?
2: 네. 병원에서도 진료 볼 때 애들 많이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다려주면 이제 간식을 먹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하기 싫은 거 같이 좀 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다림이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
1: 까미가 편안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드디어 견사 주변을 조금씩 탐색하는 까미. 이제야 밖에 냄새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2: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똥 싸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냄새 맡는 거지. 개들한테 저는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걸 항상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각이 되게 신기한 감각이에요.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들도 그런데 감각이 들어가면 시상이라는 부위를 거치면서 1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 뇌에 가장 가깝게 연결된 부분이 어디냐면 불안, 두려움, 공포, 막 흥분 이런 거를 연결하는 곳이랑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냄새를 많이 맡게 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1: 조금은 긴장이 풀린 듯한 까미.
2: 혀 나온다, 혀 나온다.
1: 바로 이때 간식을 내미는 설세.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2: 아직 아니야?
1: 그냥 돌아서는 녀석. 이번엔 멀리서 간식을 던져주자 조금씩 관심을 갖는데
2: 그렇지.
1: 드디어 설쌤이 준 간식을 먹는 까미.
2: 뭔가 쟤는 살면서 싸움밖에 안 해본 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호자랑 아니면 다른 강아지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오면 무조건 싸우러 갔던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즐거운 경험을 하면 싸우는 게 아닌 다른 행동들,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주고 모든 동물들은 내가 뭘 해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냐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게 변하진 않아도 제가 봤을 땐
4: 한 1, 2주일만 해도 여기 안 붓고 그냥 봐봐. 여기 안 붓고 보호자님이랑 놀 것 같아요. 내가 무서운 거야. 쟤는 사람이 무서워. 근데 봐봐. 너무 이쁜데? 오, 야 이거 무슨 약간 동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데?
1: 까미는 이런 좋은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걸까요? 다른 강아지들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던 까미.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에 갇혀있다가 이제 조금씩 행복한 감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변화의 시작일까요?
4: 해병대 하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테토남.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겠구나 하고 왔는데 웬걸. 역시 이게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오히려 너무 저랑 비슷하시고 강아지들과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제가 걱정하던 게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시고 제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4: 네. 네. 저도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쟤네들한테 신경 안 쓰고
0: 감동이 왔어요. 네.
4: 잘 놀고 들어가라고 하면 쏙 들어가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 냄새도 맡고 좀 여유 좀 가지고
1: 지속적으로 까미의 솔루션을 실행하고 있는 동준 씨.
0: 연문을 안다는 줄 알았냐.
1: 드디어 까미에게도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까미야, 남은 견생은 행복해야 해.
6: 빨리 달라고. 안 준다고.

0: 저희가 이렇게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고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0: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2: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9: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고급 중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일품 요리, 우리 집 식탁에도 올려보자. 떠오르는 중식의 강자, 국물 없이 진하게 볶아낸 볶음면 레시피. 해물의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 맛이 입안에 맴도는 매운 해물 볶음면부터 중식에 빠질 수 없는 마성의 양념, 두반장의 매력에 푹 빠질 레시피. 입안이 얼얼하게 매콤한 오징어 두반장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 레시피.

0: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험이 찰떡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찰떡의 찰떡 여경래입니다.
1: 셰프님, 이 여름엔 뜨거운 국물의 면요리보다 볶음 스타일의 면요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매운 해물 볶음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해물과 냉장고에 있는 남아있는 그 채소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1: 네.
2: 면은 중화면이나 칼국수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네.
2: 그리고 죽순이나 표고버섯, 새우와 채소 같은 거 준비했고요. 제가 네. 어제 하고 남은 돼지고기 안심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1: 그리고 셰프님, 이 매운 양념엔 어떤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2: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고춧가루인데, 제 고춧가루하고 고추 기름을 넣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했고요.
1: 네.
2: 굴 소스하고 간장, 그다음에 노추를 넣어서 소스 간을 만들었고요.
1: 예.
2: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볶음 짬뽕 스타일이 나옵니다.
1: 오, 이 짬뽕을 국물 없이 먹는 느낌인 거잖아요.
2: 네.
1: 자, 확실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자, 반찬 만들기 귀찮을 때 이 한 그릇, 이 요리 한 그릇으로 아주 배를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운 해물 볶음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 냉장고에 있을 법한 재료들도 있어요.
2: 재료 집은 많네요.
1: 예.
2: 뭐 피망, 홍피망, 죽순, 표고버섯, 예. 새우, 양파,
1: 예.
2: 고기, 부추 이런 것들은 다 흔하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인데요.
1: 예.
2: 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늘게 챘을 건데 피망 같은 것도 쓸지 저도 칼을 거의 20년 쓴 칼인데요.
1: 네.
2: 칼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바깥에서 바깥쪽하고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으로 쓸게는 미끄러져요.
1: 예,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도 미끄럽거든요.
2: 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쓸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2: 이렇게 그다음에 그냥 쓸게 되면은
1: 예?
2: 너무 길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길이로 조율해서 쓸어 주시면 음식을 만들어도 깔끔합니다.
1: 정갈한 크기로 맞춰서
2: 예. 자, 볼 하나만 주세요.
1: 예.
2: 좀 더 큰 거 있으면
1: 될까요?
2: 큰 거 같이 넣을게요. 한 번에
1: 예.
2: 볶을 거기 때문에 담아주시고
1: 자 이번에 청피망도 이거 파프리카인가요? 피망인가요?
2: 피망입니다.
1: 자 피망 향 굉장히 좋죠. 식감도 좋고
2: 네 이래서 또 같이 넣어주시고
1: 네
2: 양파 썰 때도 너무 가늘게 썰게 되면 이게 볶을 거라서 다 으스러지거든요.
1: 맞아요.
2: 적당한 굵기라는 펜으로 썰어줍니다. 썰고 나면 얘네들은 또 다 풀어주세요.
1: 네.
2: 안 풀어놓고 볶다가 한참 먹다 보면 이게
1: 맞아.
2: 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자 이렇게 해주시고
1: 네.
2: 여기 중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저면서 썰거든요.
1: 오, 이 중식에 죽순 많이 들어가요?
2: 한국 중식에서는
1: 네.
2: 죽순하고 표고버섯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오.
2: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네. 비슷한 굵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자, 이것도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2: 그렇죠. 이것도 생표고는
1: 네.
2: 생각보다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1: 예?
2: 뻑뻑해서 잘못하면 손을 빌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썰어서
1: 이것도 채를 썰어서 일정한 크기로 한번 다 맞춰봤어요.
2: 네. 담아주시고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1: 예. 자, 셰프님과 요리하다 보면 재료가 순식간에 손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2: 제 손에 기계가 있지롱.
1: 자, 셰프님,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그럼?
2: 자, 이 다음에는 국수를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 국수를 삶아서
1: 예.
2: 옆에 대기시켜놨다가 예를 들면 그냥
1: 볶으면.
2: 순간에 볶아낼 겁니다.
1: 예.
2: 자, 뚜껑 열어주시고.
1: 예. 자.
2: 그 다음에 국수가.
1: 예. 오늘 어떤 면 사용하신 거예요?
2: 아,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뭐 그런 소면 같은 것들,
1: 예.
2: 중화면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예.
2: 물이 끓고 있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요.
1: 예.
2: 한번 저어 주시는데 손으로 저으게 되면 어떻게요?
1: 뜨겁죠. 근데 셰프님 궁금한 게 이렇게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 주시면 될까요?
2: 면을 끓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
1: 예?
2: 그렇다가 다시 끓게 되면 한번 저어서 물 좀 부어 주시고요.
1: 예?
2: 그러면 가라앉잖아요. 다시 끓고 물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1: 세 번
2: 끓을 때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요즘 면 종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 뭐 넓적한 면도 있고 셰프님. 그렇죠?
2: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죠 셰프님? 남이 만들어준 거.
2: 그렇죠. 정석입니다, 정석.
1: 오늘도 저희들 체육에서 요리를 배워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2: 네, 그리고 또 제일 맛있는 거는 자기가 할 줄 알아갖고 그 온갖 정성을 들여서 예. 식구들이나 자기 지인들이나 같이 맛있게 먹어줄 때가
1: 맞아요.
2: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자부심 느끼고 제일 기쁠 때죠.
1: 한 두 번 정도 끓었는데 이제 마지막 끓으면 되는 거죠.
2: 네, 그리고 어차피 볶을 때 저기 할 거니까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1: 찬물에 한번 넣었나요, 셰프님?
2: 네, 한번 살짝 그 전분물이나 밀가루 같은 거 한번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고 예. 조리에다 받쳐내시면 될 것 같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볶도록 할게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운 해물볶음면 해볼게요.
2: 고기는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집어넣고 네. 간장을 살짝 넣어서 젓어주게 되면 고기가 밑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맞아요.
2: 집어넣어주고 약간 기름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지만
1: 예.
2: 풀면서 여기다가 네. 간장을 3분의 1 정도만 고기 위에 뿌려주세요.
1: 오.
2: 그러면 이게 익으면서 밑간이 들어가면서 네. 되는 거거든요.
1: 지난 며칠 동안 셰프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면서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2: 네. 사실은 정석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 네. 재워서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집에서 만들어내시는 거를 배우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아까 쓸어놓은 모든 재료를 다 새우 포함해서 칸물에 다 넣겠습니다.
1: 자, 지금 돼지고기가 다 익었어요. 안심이 거의 익었을 때 다 같이 넣을게요.
0: 자, 안심하고 넣어주세요.
1: 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넣겠습니다.
0: 새우도 넣어주세요.
1: 자, 새우도. 오, 향 좋네요, 셰프님.
0: 재료도 오늘 푸짐합니다.
1: 그러게요. 고추는 언제 넣어요, 셰프님?
0: 고추는 제일 끝에 넣을게요. 전부까지 넣고. 이 상태에서 예. 넣어주시고, 이제 고추기름하고.
1: 야, 드디어.

0: 달콤한 게 땡기거든요.
1: 맞아요. 그 이제 식욕을 좀 더 돋궈주게 하죠.
0: 맞아요. 식욕이 그냥.
1: 네, 이열치열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볶을 거예요.
0: 네. 채소에서도 물이 조금씩 나와서 뭔가 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들어서 탈까 걱정했는데.
1: 예, 그렇진 않아요.
0: 예.
1: 자, 이 정도로 했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요.
0: 네.
1: 물은 얼마큼 넣을 것이냐면 이 국소가 들어가서
0: 네.
1: 살짝 전체적으로 자작자작 비슷하게 될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쵸.
1: 물은 많이 안 넣을 겁니다.

0: 국수를 한번 보시고.
1: 예.
0: 자. 자, 넣어주시고.
1: 예.
0: 여기다가 굴소스를 넣을 거예요.
1: 굴소스요.
0: 보통 이 정도면은 한 스푼이 조금 안 되게.
1: 예. 정말 중식할 때 굴소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시면.
0: 굴소스 있게 되면 음식이 되게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1: 맞아요.
0: 요새는 그런 거를 구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색간장이라고 색깔을 색간장? 좀, 예, 색간장. 중식에서 많이 쓰는.
1: 예?
0: 그, 노추라는 색간장입니다.
1: 노추요?
0: 노추.
1: 노추. 이거 무슨 맛이 나나요, 셰프님?
0: 이건 간이 없습니다. 아~ 색깔만 내는 거라서요.
1: 예.
0: 자, 이 상태로 해서. 네.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1: 자, 저희 이제 간보는. 자, 스푼으로 네, 한번.
0: 맛을 보세요.
1: 아, 제가 한번 볼까요?
0: 네.
1: 제가 맛보고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게요.
0: 와.
1: 와.
0: 자, 앉아요?
1: 아, 앉아요.
0: 자.
1: 안 짜고 진하고요, 셰프님. 뭔가, 국물을 우려낸 것 같이 진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아, 진짜요?
0: 이 상태에서 이제 국수를 넣어줍니다.
1: 아까 제가 삶아냈던. 면 들어가고, 셰프님. 얼마나 더 이제 같이 볶아주면 돼요?
0: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불어버리니까. 예. 살짝 묻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셰프님. 약간 불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산물의 진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채소에 나오는 그 채수 같은 맛도 나고, 진한 국물이.
0: 네, 이게 재료도 푸짐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맛하고, 예.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0: 아, 진짜 밖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전문점에 가서 먹는.
1: 뭔가 딱 땡기는 느낌이 있죠?
2: 예, 예.
0: 맛있네요, 셰프님.
1: 자, 끓게 되면 전분 젖어가지고, 예.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전분은, 네. 이렇게 해갖고, 가늘게 떨어지듯이.
0: 아, 가늘게.
1: 거기다 놓으세요. 아, 거기다 놓으시고, 응. 제가 또 얘기하면,
0: 네. 네. 한 번에 넣지 않고.
1: 네, 여러 번.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음식이.
0: 네.
1: 자, 조금만 넣어주세요. 예. 한번 젖어갖고, 반만.
0: 띵 눌러서, 예.
1: 꼭 띵 소리 나야 돼요. 자, 됐고요.
0: 예.
1: 참기름도 한 번만 넣어주세요.
0: 참기름도. 여기다
1: 한. 네. 아까 항상 얘기하는 삥 둘러주세요.
0: 야, 이 정도요?
1: 이렇게.
0: 자.
1: 이거 끝으로.
0: 네, 아, 끝으로. 네,
1: 그래야지 윤기 나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넣어주는 거예요.
0: 네.
1: 고추.
0: 자, 마지막 고추까지 올리고. 와.
1: 자.
0: 예.
1: 완성됐습니다.
0: 넘겨볼까요?
1: 이거는 양을 좀 푸짐하게 했기 때문에 그릇 좀 큰 거 썼어요.
0: 예.
1: 그래서 면은.
0: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태풍님, 새우도 뭐 대단하게 많이 안 넣었거든요, 저희가.
1: 많아 보이죠?
0: 예. 다른 재료들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혹시 냉장고에 있던 조금 남아있는 잡채 채소들도 넣어도 될 것 같죠?
1: 어, 그럼요. 지금도 채소가 푸짐해가지고.
0: 예.
1: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0: 어, 새우 모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1: 예, 제가 새우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 탱글탱글하게 살아라.
0: 이야.
1: 이건 진짜 잔치 벌렸네 해도 되겠네요.
0: 예, 정말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매운 해물 볶음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홍피망, 청피망, 양파, 죽순, 표고버섯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중화면을 넣어 삶은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돼지고기,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손질한 채소, 새우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를 볶을 때 간장을 함께 넣어 볶으면 재우지 않아도 간단하게 밑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노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삶은 중화면을 넣어 볶다가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주세요.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셰프님이 자주 말씀하신 양념이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은 주방장 친구 두반장이 주인공인데요. 자, 오징어 두반장 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이걸 매콤하게 먹는 별미 반찬입니다.
0: 예.
1: 오징어와 목이버섯, 셀러리, 그다음에 향채소를 준비했고요.
0: 네. 다른 것과 달리 오늘은 특별한 기름이 들어간다면서요.
1: 아, 이거는 산초 기름으로 만든 화조유가 오늘의 특징이고요.
0: 예.
1: 더 향긋한 맛을 낼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광희 씨가 평소에 말씀하신 매콤한 두반장, 굴소스, 설탕으로 감칠맛을 나게 만드는 반찬을 만들 계획입니다.
0: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매콤 얼얼한 맛으로 기분까지 업 시켜주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채소부터 손질할 거죠?
1: 채소를 다 썰어내고,
0: 예.
1: 그 다음에 오징어, 를 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먼저.
1: 자, 여기는 지금 샐러리도 있고요. 예. 마늘도 있고, 목이버섯.
0: 네.
1: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름에 되면 날라댕기는 모기가 된다는 거.
0: 맞아요. 굉장히 또 식감이 좋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같이 했었죠.
1: 돌을 하나 주시면 제가 썰게요.
0: 예.
1: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쓸지는 제가 결정을 할 건데, 그냥 다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것들은, 네. 같이 썰게 되면 오징어하고 같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툭툭 쳐서,
0: 예.
1: 저며 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채를 쓸 거예요.
0: 네.
1: 톡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로 쏠기.
0: 예. 셰프님 오늘 들어가는 또 이 샐러리도 또 오랜만에 또 보는 식재료인데 굉장히 또 식감도 좋고 향도 좋잖아요.
1: 예, 이거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게 뭐 마요네즈나 뭐 그런 것도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0: 맞아요.
1: 중식에서는 이렇게 볶아 먹는 경우 또 독특한 맛을 냅니다.
0: 오, 잘 어울리네요.
1: 자, 이런 식으로
0: 예.
1: 채 썰어 주시고요.
0: 셰프님과 함께했던 일주일이 이제 다 끝나가요. 너무 아쉬워요.
1: 헐.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헐이에요?
0: 예. 당황스러울 때 쓰는 신조어 같은 건데.
1: 자, 아. 생강.
0: 예.
1: 제가 생강할 때 즐겨 쓰는 거 있죠?
0: 셰프님.
1: 꽝. 어. 퍼포먼스가 여기 예. 나오는 겁니다.
0: 예. 예.
1: 조금 쳤어요.
0: 괜찮습니다. 셰프님이 생강 날 거예요. 생강. 예.
1: 생강. 예. 자, 파생강 같이 넣어주시고
0: 예.
1: 여기 목이버섯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예. 슬라이스로 물에 불려놓은 거 이 윗동에 보게 되면 그 약간 두툼하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0: 예.
1: 거기에 이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다듬어냈고요.
0: 밀가루로 씻어낸 거죠, 그때.
1: 네, 그래서
0: 예.
1: 이것도 이게 같이 넣고
0: 함께 넣고 네. 이번엔 오징어 한번 손질해 볼 거예요.
1: 자, 이걸 오징어는 이제 이 껍질 부분을 다 그 껍질 부분을 다
0: 제거하고
1: 제거해 주시고요. 절반 가르고
0: 예.
1: 또 이쪽 부분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 부분이나 다리 부분도 써도 되는데요.
0: 예.
1: 좀 원만하게 깔끔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0: 맞아요. 식감이 일정치 네. 않기 때문에
1: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칼집을
0: 네.
1: 껍질 부분 말고 그 안쪽 부분에다 칼을 살짝 뉘어서
0: 오.
1: 이런 식으로 잘라내지 않고
0: 예?
1: 이쪽은 잘라내지 않고 칼집을 넣는 거예요.
0: 이렇게 넣는 이유는 또 뭘까요, 셰프님?
1: 아, 그래도 약간 꽃을 필 수 있게 해놓게 되면 음식이 더 깔끔하니까요.
0: 예. 그리고 양념도 사이사이 잘 배더라고요.
1: 네, 그 사이로 양념이 또 스며들고 해서.
0: 야, 아니 확실히 셰프님은 좀 이렇게 그냥 이런 평범한 모양이지만 조리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꽃을 피워가지고 더 먹음직스러워요.
1: 이렇게 하고
0: 예.
1: 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한번 칼집을 더 내가지고
0: 한입 크기로. 자, 이렇게 셰프님께서 오징어와 채소들을 썰었어요. 이제 손질해주세요.
1: 소스도 만들게요.
0: 소스요?
1: 저기 볼 하나 주시고
0: 예.
1: 수저.
0: 네. 자, 맛있는 소스 만들어 볼게요.
1: 이게 그 비릿한 냄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넣는데요. 두 수저 정도 넣고요.
0: 네. 두반장.
1: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0: 네.
1: 3분의 1 정도 넣고요.
0: 3분의 1.
1: 그 다음에 굴소스는 두반장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얘네를 좀 줄여주시면 좋아요.
0: 오, 서로 가감해서 네. 조율하면서.
1: 3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넣고요.
0: 네.
1: 그럼 얘네들만 넣게 되면 저기니까 약간 단맛을 넣어서 상쇄시키고요.
0: 네, 오징어 볶음 약간 달큰한 맛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다음에 이건 치킨
0: 스톡,
1: 치킨 스톡 액상인데 네. 이거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0: 이것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1: 자, 이 상태로 해서 여기는 이제 산초 기름인데 이
0: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 이거는 이제 그 중식당에 가게 되면.
0: 네.
1: 특히 사천유리나 그런 마라탕 같은 거 할 때 가게 되면 이걸 넣게 되면은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거라서 아~ 얘는 좀 넣겠습니다.
0: 아, 마라탕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얼얼하게 나는 그 풍미를 더해주는
1: 네, 그 요새는 이런 그 기성품이 있어서
0: 예.
1: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 미리 만들어 놓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0: 네.
1: 오징어를 집어넣고 살짝 데치겠습니다.
0: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리를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1: 뚜껑 열어.
0: 예.
1: 집어넣고 한번 젖었다가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0: 네.
1: 집어넣고 동시에 한번 젖어.
0: 네. 오징어는 금방 데쳐지기 때문에 네. 거의 넣자마자 빼셨네요.
1: 그게 담을게요.
0: 예. 찬물에 안 넣어도 돼요.
1: 네, 그냥 곧장 볶을 거니까요.
0: 오.
1: 그래서 거기 오징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0: 예.
1: 그 저러한 것들을 잡내 같은 거 다 제거를 하고요.
0: 예.
1: 자. 넣겠습니다.
0: 네.
1: 이게 원래 중식 불로 사용을 하게 되면 딱 넣은 것과 동시에
0: 예.
1: 그거 좀 아쉽지만
0: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도는 이 정도 크기.

0: 있는 재료들을 위주로 네.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야. 접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 예. 잘 저어 주시고
1: 잘 저어서 넣어볼게요. 자. 저희가 늘 오징어 볶음은 그냥 매콤하게 먹고 그냥 그 거기에 뭐 파 그다음에 뭐 대파 정도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먹으니까
0: 네 이것도 색다르서 아마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자 집어넣고 물이 좀 내요.
1: 저희 이제 먹다 보면 색다른 요리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요 셰프님 오늘은 이 오징어의 본연의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원래는 저희가 오징어 볶음 할 때 항상 고추장으로만 고춧가루 그다음에 또 간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진하게 먹었거든요.
0: 하실 때 여기다가 고추장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음식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 자 이거는 덧끓이면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완성을 시켜도 되고
1: 아 그럴까요?
0: 전분을 넣으셔도 되고
1: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완성할까요?
0: 네 이 상태에서 예. 자 불 꺼주시고
1: 농도를 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전분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좀 더 담기가 쉬워서
1: 어 지금도 그 산초를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 향이 다르네요.
0: 네 약간 색다른 맛이긴 하는데 예. 그 산초유나 그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맛도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셰프님 덕분에 색다르게 오징어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두반장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샐러리는 얇게 채 썰고 생강은 다져줍니다. 불린 목이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껍질 제거한 오징어는 반으로 썰어 칼집 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오징어는 몸통만 사용하면 모양과 식감이 일정하고 깔끔해요. 그런 다음 맛술, 두반장, 굴소스, 설탕, 치킨 스프, 산초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 데쳐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샐러리, 홍고추,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오징어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짬뽕부터 쫄깃 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생과물류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생과물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5: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4: 암에, 뇌질환에,

0: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백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I'm Jane Poynter and I was one of the people who designed Pfizer 2.
4: 그래서 neuroscientist was fabulous. I think space exploration is a critical part of who we are as humans.
5: 안정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7: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8: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6: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7: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카카티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
1: 백만성이 장미의 도시 식나기에선 누구나 로맨틱해집니다. 다른 별에 온 것처럼 미지의 자연과도 마주합니다.
2: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1: 8,000년 넘게 이어온 저지아의 와인. 수많은 전쟁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저지아의 역사입니다. 야생과 낭만이 공존하는 땅. 마지막 여정은 카케티로 떠납니다. 저지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문화가 교차되는 중심지였는데요. 다채로운 저지아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죠. 수도 트빌리시에서 저지아 문화의 정수를 찾아갑니다. 트빌리시를 지배하는 사람이 코카소스와 실크로드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빌리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3: 혹시 저지아 전통 의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저지아 전통 의상이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릴게요.
1: 저지아를 상징하는 전통 의상의 기본 형태는 목이 긴 코트에 가까운데요. 옆이 트여 있어 움직이는 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전통 의상을 만드는 트빌리시의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3: 감사합니다. 저지아문화랄리.
1: 에카테리나 씨는 저지아 전통 의상을 활용해 공연팀 의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3: 벌써부터 음악 들리는데요?
1: 도착했을 때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여기는 저지아 국립무용단의 연습실입니다. 저지아 전통춤과 음악을 기반으로 만든 공연 작품인데요. 코카소스를 누비는 전사들처럼 동작에서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실제 무대 공연입니다. 저지아의 전통춤과 의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습 마무리에는 실제 공연 의상을 입는데요. 에카테리나 씨가 재해석한 전통 의상입니다.

0: 저지아의 전통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최고의 안무가와 최고의 전통의상 디자이너가 모여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대 의상실로 향하는 에카테리나 씨.
1: 어머.
0: 중세 시대 저지아 사람들의 옷장에 들어온 기분인데요. 무용수들의 역할에 따라 제작된 의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의상인 초하입니다.
2: She's how about a sister color, who is Samusi. As I was from Tidruli, Kargi Haris His, the Opiliho, Outsilver Shalis Soveli, and the Opiliho Turtelli. As any Moglet is a resident who has Satuires, Manatui Biarari, Adre, Chohai Ontiliani.
0: Kasim Jangsigan, Wolle Hayagel Noton Jarindeo. 초하는 전체적으로 말을 타거나 무기를 들고 움직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2: 아이 에사리스 아 코르틸리스 사코르틸노 사모스
3: 완전 결혼복이래요.
2: 아크스미 알아서됐어. 까르기 먹으라 하한 먹거든 뭐디.
3: 저 결혼식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복을 안 입었겠네 하면서 결혼복을 꼭 입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신난다.
2: 목리 촌이 빠달잘림 자타리. 셰구즈레로 나고 트로고리 빠달잘리야. 랄리 모디. How long will I love you?
0: Long as stars above.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웨딩 드레스인데요. 요즘 결혼식에 전통 의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에도 쏙 드네요.
3: 우리 남편 참 결혼 잘했다. 나 아직 안 죽었지?
0: 전통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저지아가 걸어온 길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지막 여정으로 저지아 동부의 보석이라 불리는 카케티로 갑니다. 코카소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카케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카케티로 가고 있는데요. 카케티가 사랑의 도시 식나기로도 유명하고 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0: 카케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해발 800m에 있는 중세 도시. 시그나기입니다. 사랑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시그나기는 피난처라는 뜻으로 전쟁이 나면 주민들이 숨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카케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데요. 도시는 작지만 수많은 여행자가 시그나기를 찾아옵니다.
5: 카케티의 첫 여행지는 시그나기인데요. 시그나기라고 하면 모두 다 떠올리는 노래가 하나 있죠.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노래가 시그나기에 대한 노래인 거 아시죠?
0: 한국에서도 유명한 노래 백만 송이 장미의 모티브가 시그나기에 있습니다.

0: 도시를 둘러봐도 용광성을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장미를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의 열쇠는 도시의 북쪽에 있습니다.
1: 여기 있네요. 백마성이 장미 주인공. 원래 백마성이 장미가 원래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 거 아시죠? 이게 피로스만이라는 가난한 화가의 이야기인데 그 화가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배우한테 백마성이 장미를 받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고 아무튼 슬픈 이야기인데 그 가난한 화가가 바로 이분 피로스만이에요.
0: 피로스만이는 시그나기 인근에서 태어난 조지아 국민 화가인데요. 당시 가난했던 화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러시아의 시인이 가사를 쓰고 러시아의 전설적인 가수 알라 푸가체바가 불러 대중적으로 유명해집니다.

0: 노래에는 피러스마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그 여자분한테 장미를 사주기 위해서 자기 피까지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휘쩍 마르셨네. 어우, 이렇게 마른 거 봐.
0: 시그나기 어디에서나 피러스마니 그림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시그나기는 거의 피러스마니 도시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도시에는 피러스마니가 그린 그림을 현상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수대도 그중 하나죠.
0: 분수대 정상에는 사슴 동상이 있는데요. 피러스마니의 작품을 반영한 조각상입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피러스마니는 생계형 화가였고요. 주로 도시와 시골 풍경, 동물 등 일상의 주제를 자신의 독특한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1: 피러스마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피러스마니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시회를 보러 간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어요. 근데 피카소가 피러스마니 그림을 보고 그동안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그림이 아니라면서 피카소가 피러스마니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했었대요.
0: 시그나기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방금 결혼을 한 커플입니다.
1: 사실 저지아의 결혼 문화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먼저 와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결혼식장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놀아요.
0: 사랑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러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2: 그루지아 прекрасная страна. И половина наших гостей здесь впервые.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порадовать.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чтобы свадьба была не только вот мы, свадьба, но еще прекрасная природа, вкусная еда, прекрасное грузинское вино. И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в кругу наших друзей и близких, наших родных порадоваться всему этому. Два в одном. Мы соединили два в одном.
1: Поздравляю!
0: 피러스마니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0: 도시 전체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거리에는 백만 송이 장미가 울려 퍼져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해지는데요. 거리 악사의 연주를 들으며 잠시 여유를 즐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1: 이 피로스마니가 큰할아버지래요.
0: 오, 살짝 첫 상황만 비교해보니 닮긴 했는데요.
1: 여기 광대랑 코랑 피로스마니는 살짝 마르신 편이었지만 코가 똑같아요. 이 눈코 입이. 오.
2: 저는 피로스마니 선생님 코로 알아먹고 저는 이혼자기 텔리 저는 사미고불.
0: 피로스마니는 살아있을 때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사후에 유명해진 화가죠. 가난한 예술가의 사랑과 인생을 담고 있는 도시. 시그나기를 여행하면 내 인생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 되새겨보게 해주는데요. 저에게도 시그나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3: 제가 예전에 남편이랑 여기 같이 와봤는데 저희 남편은 약간 사근사근하고 이런 편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사근사근하고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시그나기를.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조지아 도시, 시그나기. 너무 좋죠.
0: 표현이 서툰 사람도 로맨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낭만이 가득한 사랑의 도시. 시그나기의 매력입니다. 빛처럼 우연히 나타나. 시그나기를 떠나 조지아 동부에 있는 국립공원 바실로바니로 갑니다. 카케티의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실로바니 국립공원의 관문 데도플리스카로에 도착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3: 여기가 바실로바니라는 곳인데요. 조지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중 하나고 많은 동물들도 살고 있고 다양한 새들도 살고 있지만 보호받는 구역이라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증도 받아야 되고 가이드도 만나야 돼요.
0: 조지아에서 가장 건조한 편이고 화산 지역부터 사바나 초원까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가이드 노다르 씨입니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허가증 없이도 갈 수 있지만요. 바실로바니는 필수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이자 국경지대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게 허가증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야지만 바실로바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0: 하루 만에 둘러볼 크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코스를 정하는데요. 공원은 그야말로 야생의 공간.
1: 와, 이제 진짜 출발이에요. 와, 설레면서 떨리면서 그래요.
0: 저도 처음이라 기대되는데요. 비포장 길이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국립공원입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길은 진흙투성이. 사륜구동 차량으로도 이리저리 미끄러지는데요. 가는 길도 멍 그 자체.

0: 코카소스 남부에 있는 바실로바니 국립공원입니다. 1935년에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여름에는 드넓은 사바나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인데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 새소리 들리나요?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풍경과 새들과 나무들과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0: 바다가 융기에서 생긴 지형으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만나 오랜 세월 동안 빚어낸 자연의 작품입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 험해지는데요. 비까지 내립니다.
1: 지금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걱정되네요.
2: 출마시 하청자 출마시 원하셨어요. 이번 그런데 다시 서울타가 그거 뭐더라고. 마그로 많이 드셨던 사람들 재밌지도 않았어요. 나도 재밌지.
1: 아, 여기가 너무 진흙길이어가지고 지금 차가 좌우로 막 미끄러지고 있어요. 근데 왜서 딕셉이야?
2: 좋아.
0: 자연이 만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다르 씨는 표정 변화가 없네요.
1: 차가 완전히 박혔네요 안에.
0: 사고가 난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치울 수도 없는 상태.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1: 완전히 빠졌는데요? 차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우리도 못 가는데.
0: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괜찮은데요. 차근차근 앞으로 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요.
1: 빠져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에셋 그잡사라다 디카르트코니오 자키 아르네르 롭스콜메
2: 알아 저희는 오늘 살아나길래 보다 디세셋 디세셋
1: 오이 말투와

0: 와우.
1: 어렵게 도착한 곳에는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2: 와, 진짜 크다.
3: 너무 멋있네.
1: 자유를 즐기고 있는 동물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처음과는 다른 자연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 조지아가 지키고 싶은 풍경입니다. 바실로바니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야생동물이나 식물도 많습니다.
2: 고기 있어요. 저걸 두드리시네. 오. 아이고. 아이고.
4: 딱 위나 들어오면 이미 들어와 그러면 다리지. 니나래 사금옷. 티샤리. 어건 에샤리 스파타래 몸수좀 사기네요.
2: 디데비.
4: 모딜레비기.
2: 아이고 귀여워.
1: 거북이는 다리를 다쳤지만 인간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자연의 질서입니다. 코카소스에 이렇게 놀라운 풍경이 있다니 저에게도 감동적인 시간이네요.
2: 이렇게 비가 온 날씨인데도 이렇게 멋있었는데 맑은 날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가족들이랑 꼭 한번 와봐야겠어요.
1: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도 있는 법이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맘때 카케티에선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알라베르디 수도원에 들렀다가 축제가 열리는 마을로 향합니다. 카케티는 조지아 와인의 발상지로 불리는데요. 수도원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도 포도밭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와인도 생산합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은 조지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조지아 내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 중 하나고요. 수도원 역사는 6세기부터지만 대성당은 11세기에 지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와 외벽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데요. 카케티 지역에선 정교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와, 여기 수도원벽이 엄청 높죠? 근데 사실 조지아 사람들이 수도원과 교회를 중요시 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 나는 경우에는 여기가 최후의 대피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지아의 이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여기 수도원에 보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성벽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 페르시아 제국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까지 침략에 시달렸던 조지아. 교회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는데요.
2: 와, 진짜 높다.
1: 알라베르디 수도원 여기저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조지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높이 55m의 천장. 유난히 회백색의 벽면과 기둥이 많습니다. 조지아의 다른 교회에 비하면 무채색인데요. 아픈 역사의 흔적입니다.
0: 지금 보시면 교회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옛날에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이 훼손되고 또 많은 모습들이 사라졌지만 여기 오면 뭔가 6세기의 신자들의 그런 순수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1: 카케티는 저지아 농업의 중심지였고 풍요로운 만큼 외세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가 해반죽으로 칠해지며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재건이 쉽지 않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것이 또 있습니다.
3: 까마저바츠 까마저바츠
5: 흑인성
3: 저시 영문화 거니 가츠노바 Камерджавад. Айна, чуайни монастырэс хуйнэста куэврэс хуйна бисана хаотвард мусулла бида.
6: Тан, мотивитовэс история мхуэва цаан. Дуру гэнэз гарэчэ, арасэву сайклэсэм сахурэгу. Тэс монастырэ бэстуэс хуотэс радэцэлю мэурнэ бэйгу. Гардэс хуан мэурнэ бэбэса. Хуотэс хуйну задэ бода монастырэши. История нам чуэни марни.
1: 정교 행사의 필수품이고 수도원을 통해 와인이 발전하게 됩니다. 술을 금지하는 이슬람과 금주령을 선포한 서련이 지배할 때 저지아 와인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6: 우메드르 쳔나즈라 디차. 크위틀데로 에스 트라디시아로 트라디시아로 해사리 엘테티 우디디스 아이둠로 에클레시아시
1: 당시 수많은 와인 항아리가 망가졌는데요. 저지아는 특이하게 옥통이 아닌 항아리에서 숙성하는데 크베브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두 명은 들어가겠는데요. 알라베르디에선 11세기부터 크베브리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데요. 한때는 연간 60톤의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에서는 80여 종의 포도를 키우는데요. 수도원에서 소비하는 양을 제외하고 알라베르디 수도원의 이름으로 와인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조지아 내에서도 정통과 맛으로 인정받는 와인입니다. 알라베르디는 신이 주신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신이 주신 땅에서 자란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어떤 맛일까요?
0: 엄청 풍미로운 향이 너무 좋아요. 저 뭔가 벌써부터 취하면 안 되는데.
5: ესე ის არის იქ ძნობა ნაშკარად

0: უნდა ალუბლის დონები არის. კენკროვანი ზოგადად საფერავში და სიძველ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დარბილებული ტანინი აქვს და ხანგრძლივი გემო არომატით.
1: 진하고 달콤한 와인은 알라베르디 수도원이 천년 넘게 지켜온 자부심의 맛입니다. 수도원에서 10분 거리에 크베모 알바니가 있습니다. 고산지대인 투세티 지역의 주민들이 겨울이면 내려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이 분주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제즈바오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저도 이야기만 들어본 카케티 지역의 민속 축제입니다.
2: 여기가 제즈바오바 축제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달라오바라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그 애도하는 그런 행사부터 시작해요.
1: 고산에 사는 투시족은 여름이면 다시 투세티로 돌아가는데요. 그 전에 축제를 엽니다. 17세기 카케티 왕과 함께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투시족의 전자 제즈바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축제를 통해 산악 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축제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과 노래. 흥겨움이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도 고조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경주인데요. 사람들은 달라오바부터 시작합니다. 전사 제즈바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장례의식인데요. 경주에 참가하는 기수들이 다 함께 애도의 노래를 부릅니다.
3: 백마타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 보내는 친구들의 노래 때 너무 슬퍼요. 보통은 여자들이 자주 부르시는데 여기는 남자분들이 부르시네요. 그게 더 와닿고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뭔가 느낌. 같이 사왔던 친구를 보내는 느낌이라서.
1: 윗마을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의식은 마무리되는데요. 제즈바가 말을 타고 목숨을 걸며 달렸던 길입니다. 달라오바가 끝나면 축제의 하이라이트 시간. 건장한 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 에클라 도이 이크네바 혹은 트레인로 트위트로 이크 공작고 필렸고 에클라 이크네바 코이간 아야 마르 그사서 이미 또로 이크 가지도 봐 먹자다 다이 또 뭐람 제일 그사
2: 이렇게 그냥 구시라고
4: 오 나가라
2: 그래서
1: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관심사는 경주에 집중되는데요. 어느새 마을 밖에서 달려오는 경주마들. 약 4km를 달리는데요. 제즈바가 그랬듯이 산악부적의 명예를 걸고 달립니다. 드디어 선도 그룹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우승자가 탄생할 예정이죠.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차례차례 도착하는 재즈바의 후예들.

0: 치열한 경주 끝에 올해의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전년도 우승자가 올해도 1등을 차지하네요. 선물도 있는데요. 거산 부족의 소중한 자산, 양 한 마리입니다. 지금도 험준한 코카소스 산맥에서 살아가는 투시족. 수많은 침략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타케티 사람들의 인생은 저지아 축소판이라 할 수 있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땅. 매력 넘치는 카케티입니다.
1: 작은 마을의 축제였지만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들의 연매감까지 느낄 수 있었던 축제였어요.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오네요.
0: 제가 소개하는 저지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나홈디스.
2: 마치 신이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5: 이 대자연 앞에 이 조그만 공간 하나 서 있습니다.
6: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행복하라고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7: 와, 오, 공도 높게 뜬다.
8: 무려 200명이나 된 극장이라고 하네요.

0: 벌써 벌써. 진짜 오랜만에 저지하러 왔는데 너무 새롭네요.
1: 방문 상담 완료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

0: 바뀐 승인 거죠.
1: 어떻게?
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단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4: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2: 아, 깎아야 잘 살지.
1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6: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

0: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들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특수교육이나 이주 배경 학생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면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수준을 고려해 교육재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2: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내년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최소 10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맞춤형 교육 실현, 유아 특수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맞춤형 학급이라든지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이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 그대로 두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1: 교육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4: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은 돌려줬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현금성으로 줬다라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져야 되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수학여행비 주죠. 교복비도 주죠.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 가고 교복 안 입고 체육복 안 입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예비 비용이 계속 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교육청만 봐도 지난 2022년 대비 시설 기금은 81%, 안정화 기금은 67% 급감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기준 40년 넘은 노후 학교가 120곳, 안전등급 C 이하여서 보수가 필요한 학교 건물이 156동이어서 시설 안전보강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다음 달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
0: 최근 교제폭력이 이별 후 스토킹과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전이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실제 정부 조사 결과 이별을 경험한 2명 중 1명은 이별 전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5: 지난 3월 20대 여성이 과거 교제했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달 초엔 50대 남성이 4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교제폭력이 이별 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별을 경험한 2명 중 1명은 이별 전후 폭력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피해 경험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난 59.6%였습니다. 폭력은 스토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은 24.1%. 뒤를 쫓거나 지인을 찾아가는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이 21.7%로 가장 많았고, SNS를 감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정을 도용하는 등

0: 기술 매개형 스토킹도 1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폭력 피해자의 68.5%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자 탓이나 가정 안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도 여전했습니다. 또 폭력을 당하고도 갈 곳이 없어 계속 집에 머물렀다는 응답도 여성 29.2%, 남성 22.3%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제폭력은 혼인관계가 아니란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스토킹처벌법도 사후처벌에 치우쳐 있습니다. 폭행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관련해가지고 사망하거나 뭐 이제 살인 미수에 해당되 있는 그런 사례 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조치 과정에 어느 지점에서 그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이제 제도 발굴을 하기 위한 그 친내 관계 폭력 사망 사건 사례 분석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0: 현재 국회엔 교제폭력 관련 법안 16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2: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교제폭력이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포섭해서 폭넓게 적용 대상도 폭넓게 하고 실제적으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신체적인 학대를 처벌하는 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0: 이별이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기후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위성과 드론 등 우주항공기술에 학생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더했는데요. 학교 교과의 경계를 넘나든 체험 캠프에 이렇게 모집 정원의 4배가 넘는 청소년들이 몰렸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4: 위성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상태를 관찰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곳엔 고래 분변을 본뜬 물질을 뿌립니다.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촉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2박 3일간 치러진 기후과학 캠프에서 대상을 받은 이 아이디어는 환경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5: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를 이제 고래의 똥에서 차관을 해서 인공적으로 주입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4: 환경재단이 주최한 기후과학 클래스입니다. 2박 3일간 합숙하며 기후 시스템과 항공 우주공학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2050년 기후 위기를 돌파할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발표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퇴적물이 부족해질 지역을 예측하고 드론으로 퇴적물을 옮겨 맹그로브 숲을 보전하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구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도시 열섬을 완화하는 방안부터 우주 쓰레기의 재진입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태양광 차폐막으로 지구를 식히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했습니다.
6: 예전에는 지구과학 따로, 항공 따로, 우주 따로 이렇게 이제 별개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융합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학생들이 바라다 볼 수 있고
4: 학교에서 만나기 힘든 교과를 넘나드는 활동에 모집 정원의 4배가 넘는 인원이 몰릴 정도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환경재단 아동청소년기후위원회 조사에서도 기후위기가 내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청소년 위원들의 평가가 5점 만점에 4.73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기후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는 2.23점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7: 평소에는 학업이랑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한 활동에 오랫동안 집중하기가 힘든 환경인데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몇 박의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한 활동에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쭉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탐구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
4: 기후위기의 당사자를 넘어 직접 해법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선 청소년들. 학생들의 상상력이 교실 밖에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답을 찾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이상으로 7월 30일 EBS 뉴스 12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9: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0: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 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11: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 원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4: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오래된 것들, 즉 자연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참 시간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6: 누군가에게는 낡아 없어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7: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5: 원래 9억의 언어들, 9억의 인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6: 이제 곧 사라져갈 집을 갈고 다듬은 건축주.
5: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멋있습니다.
6: 그렇게 가족의 낙원은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0: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영 패시브 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1: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철거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0: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1: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2: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0: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3: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
4: 안녕. 일찍 왔네. 쉬시오.
0: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4: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0: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5: 안녕하세요.
1: 사라져가는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4: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1: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4: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0: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6: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아,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아,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된 집 같죠?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 찾아왔죠?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이고.
0: 아니,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네.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1: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우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0: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2: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0: 아,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2: 감남우집이에요.
0: 감남우집.
2: 네. 아.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이제 두 그루의 감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0: 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네, 80,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2: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아, FRP 네, 그레이팅을.
2: 네, 네.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1: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2: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0: 아,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 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1: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돌아왔어? 했더니 담을 넘어서 한번 들어와 봤다.
2: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 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1: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2: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캠핑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1: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어찌인지.
0: 우와, 야, 진짜 색다르다. 야, 우와, 이거.

0: 옛날의 공간 그대로인데.
1: 네, 맞습니다. 네.
0: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네.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예, 예, 예.
2: 삼베를 붙일 거라고 예, 예. 얘기했을 때.
0: 아, 이게 삼베예요?
2: 네네, 삼베예요.
0: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베라고요?
1: 네, 와, 맞습니다.
0: 진짜 삼베가 맞네요.
3: 9억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베 천장.
1: 삼베가 나무 색감이 네. 좀 나는 좀 짙은 삼베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예.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베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이거 삼베가 네.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1: 삼베 자체가 네.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굉장히 합리적인 재료인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네. 네.
3: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1: 이 삼베 작업을 할 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예, 예.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오.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0: 아,
1: 소재라고
0: 그러면
1: 생각해요.
0: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1: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오. 어떤 그 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베만 발랐죠.
0: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1: 네, 네.
0: 삼베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1: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거실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3: 짙은 녹색 외장도 그 중에 하나. 9억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장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1: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0: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1: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마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0: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 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네, 저희도 빌린 집입니다.
2: 아, 지금 전세로
0: 네,
2: 계시는
0: 맞아요.
2: 거예요?
0: 네, 맞아요.
2: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네.
0: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오, 멋있습니다.
1: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0: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아무리 그래도

0: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봐요.
1: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0: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1: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2: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0: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2: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 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0: 방에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2: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네. 절등력 없어요.
2: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0: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4: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0: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4: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1: 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4: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1: 네.
4: 훨씬 크게.
1: 네. 좀 넓어 보이게.
4: 공간이 좀 작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감사합니다. 와. 이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1: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저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0: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 거요.
1: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되어져서 고칠 수 없는.

0: 몸이 좀 있긴 하지만
1: 그런 게 있어요?
0: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2: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0: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조금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1: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 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2: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0: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3: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창문은 아예 안 건드리고 네. 프레임 색깔만 네.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네. 요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3: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3: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1: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을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3: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0: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마을 입구의 공장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4: 오늘은 용인 외곽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0: 오래된 집인가 보죠?
1: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0: 아,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2: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0: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2: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 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0: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요.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4: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네. 전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5: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어...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2: 모종의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어머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내부도 단조로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5: 단독주택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자.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새 아파트.
2: 구축 아파트에서 줄곧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
4: 우리가 이미 신혼도 지났고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런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0: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4: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0: 아,
4: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대형 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 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2: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5: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4: 건축사에서도
5: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4: 전혀 반대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해지는 살 때 제가 또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2: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4: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5: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비 올 때.
4: 짐 정리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5: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0: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네.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4: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2: 저런.
4: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던 걸 보게 되었어요.
2: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0: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네.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네.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4: 맞아요. 네.
3: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죠?
4: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0: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4: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6: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익었어.
4: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1: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거.
5: 양식에서는 한 85점에서 90점. 한식은 20점?
4: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5: 네, 거의 안 하지.
2: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4: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2: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5: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이제 넉넉하게 뺐죠.
4: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2: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0: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네.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5: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4: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아, 네.
4: 네,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0: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 뭐 가장 효율적이니까
4: 네,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네. 네.
6: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끌 수가 네. 있고요.
0: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0: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맞춰놓고 나면
1: 그렇죠.
0: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네.
2: 맞아.
0: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 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 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예,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3: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0: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3: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 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4: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2: 맞아요. 이제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4: 원래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성장관리 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5: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2: 그렇죠. 방이 더 네.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
4: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0: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그렇죠. 일이었네요.
4: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 더 할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거네요. 예.
4: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0: 그랬어요, 말이에요. 예.
3: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2: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4: 매일매일 치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3: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4: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밖으로 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둬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된 상태여서 저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희는 되게 확고했거든요. 어차피 방은 우리 둘이 지낼 곳만 있으면 된다.
3: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것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2: 침실,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1: 이렇게, 아, 세탁실.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3: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4: 어디 가? 빨리 해야지.
1: 알았어.
4: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3: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집 세면대도 나란히 두 개, 샤워기도 나란히 두 개.
1: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4: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두 개는 정말 편합니다.
3: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두 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0: 2층에를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1층이 거의 별도로 돼 있고 2층을 굉장히 층고를 높게 하면서 다락하고 단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하셨네요.
1: 2층 거실은 박공 지붕 천고를 그대로 살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2: 약간 저희 집에 또 아이코닉한 어떤 이제 자재를 쓴 부분이 저 벽돌 타일이에요.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포인트로 벽돌 타일을 쓰는 경우는 꽤 많은데 네. 이제 좀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적용을 했거든요. 딱 꽂힌 거죠. 네.
1: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 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2: 뭐 설계도 두 번 하고 정말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0: 드는데?
1: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0: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2: 조상님만 22 분이 계셔요.
3: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4: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3: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5: 지붕이요?
3: 네.
5: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6: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7: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능내리라는 곳입니다.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배들로 북적였던 물류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6: 260여 년 전 이곳에서 조선을 새롭게 밝히려 했던 위대한 학자가 탄생했습니다.
8: 와, 정약용 선생은 돌아가신 뒤에도 한강을 계속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6: 다산 정약용의 고향으로 역사 여행 떠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따고 자란 남양주 능내리의 마제마을. 그의 정신과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정약용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0: 아, 거중기를 이렇게 재현을 해뒀구나. 거중기, 말 그대로 중량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쓰는 기계입니다. 이 정혜경 선생이 고안해낸 기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의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공사 기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고요. 실제로 수원 화성을 쌓을 때 한 10년을 예상을 했는데 이 거중기 등등을 활용함으로써 2년 8개월 상 9개월 만에 그 대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정혜경 선생의 어떤 실학적인 마인드, 그 역할과 위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1: 정약용은 과학, 정치, 경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조선 최고의 실학자죠. 그의 고향 마을에는 국내 유일의 실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0: 전시장 입구인데요. 수레와 이렇게 벽돌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상당히 상징적인 두 가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 중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는 이 벽돌보다는 보통 이제 그냥 돌이나 나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실학자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벽돌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운반하기가 쉽고 또 다양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수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유통 경제를 위해서라도 수레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1: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과학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당대 실학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0: 아마 충격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마 배척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을 끌어올릴 수 있고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 아마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 후자들이 이제 실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됐던 거죠.
1: 성리학에서 벗어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했던 조선의 실학자들, 그 중심에 정약용이 있습니다.
0: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민들이 집대성된 그 서적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지방행정실무지침서인 목민심서를 비롯해 국가개혁정책서 경쇄유표 등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겨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그가 태어난 곳이자 생애 마지막을 보낸 생가 여유당을 찾았습니다.
0: 아, 여유당. 이 여유당이라는 편액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조심하고 또 사방을 아주 경계하듯이 몸을 뭐랄까 긴장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조선사회는 상당히 정치적인 극단 대립의 시대다 보니까 이 정혜경 선생도 결국에는 유배를 18년간 당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 나아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늘상 이렇게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런 당호를 정한 걸로 알려져 있죠.
1: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강진 유배지에서 집필했던 저서들을 이곳에서 정리하며 실학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2500수에 이르는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죠. 여유당 뒤편에는 다산과 아내 홍씨 부인의 합장묘가 있는데요.
0: 지난 1836년에 향년 74세로 정약용 선생은 이제 세상을 떼게 되는데요. 마침 그 날이 결혼 60주년이 되던 회혼일이었다고 합니다.
1: 60년 세월 눈 깜빡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짙은 복사꽃 봄 정취는 신혼 때 같구려. 부인에게 바친 회혼시가 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0: 정혜공 선생은 돌아가신 뒤에도 한강을 계속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1: 집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죠. 자신의 호로 한강의 옛 이름인 열수를 쓸 만큼 고향의 강을 아꼈던 정약용. 그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고향 마을은 지금도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터전입니다.
0: 야, 유적지 뒤쪽에 바로 동네가 있구나. 야, 여기는 고구마 밭이 정말 잘 됐네. 안녕하세요. 뭐 고구마 뭐 줄기 따시는 거예요?
2: 네.
0: 어, 정말 근데 실하게 잘 자랐네요.
2: 너무 잘 돼서.
0: 그렇죠.
2: 먹으려고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그럼 이 근처세요, 댁도?
2: 네, 이 안에.
0: 아, 이 근처. 네, 네,
2: 네. 어. 제가 83년도에 여기 정착하게 됐고요. 우와. 저희 남편이 이제 이 지역 사람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온 거죠.
0: 40년이 훨씬 넘었네요.
2: 43년 정도. 어. 그때는 묘만 있었어요. 어. 정약용 선생님 묘 있었고. 초당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재현해서 지으셨고, 저희 남편하고 여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이리 만난 것도 다산이 맺어준 인연이겠지요. 함께 고구마 줄기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0: 저희는 어릴 때 고구마에 뭐 땅콩에 저희도요. 감자에 뭐 별거 다 했어요.
2: 저희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네.
1: 여름에 하루 놓으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고 했듯 무더위에도 쉴 틈 없이 손을 놀립니다.
0: 어릴 때 제가 이거를 고구마 줄기를 따면은 일일이 어머니 옆에서 이걸 깎거든요. 그러면 손끝이 정말 새까매져요.
2: 맞아요,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네. 이렇게.
0: 그래서
2: 거꾸로.
0: 체험 삶의 현장인데요.
1: 장복순 씨 가족은 슬로우 시티인 마제 마을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체험 농장을 꾸려가고 있다는데요.
0: 야, 뭐 상추에 콩에 와 옥수수 네. 토마토 강남콩. 오이 강낭콩 없는 게 없네요.
2: 저희가 마트에 여기.
0: 어 이미 많이 따 드셨네 그죠?
2: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0: 어. 아 여기는 약을 안 치는구나. 네, 약을 슬로우 시티라.
2: 예. 네.
0: 노지 오이라 그런지 향이 확실히 더 진하네요.
2: 향이 확 나는데?
3: 정약용 선생님 쪽에서 인사드리면 어떠세요?
2: 아유, 저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든가 그분의 정신을 늘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분의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의 그 가르침.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발전하도록 늘 생각해야 된다.
1: 늘 혁신을 생각했던 정약용의 가르침 따라 농업에서 실학을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껏 달려왔답니다.
0: 야, 장독대도 장독이 엄청 많네요.
2: 네. 야. 장을 네. 지금 15년 넘었어요.
0: 어, 굉장히. 묵은 게?
2: 네.
0: 어.
2: 네,
0: 이게 다 진짜 가지. 노동력인데.
2: 네.
0: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4: 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드님이 하실 일인데, 그죠?
1: 네, 이 장맛과 갓 따온 채소 맛도 좀 봐야겠죠? 부지런히 땀 흘려 키운 농산물로 밥상을 준비합니다. 마제 마을에서 43년간 뚝심 있게 버틴 정직한 농부의 밥상.
2: 여기 있으면 편하네요. 네, 이 마을에 있으면. 네. 그래서 힘들지 않게 잘 네.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을.
0: 아.
1: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한 끼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0: 제가 방금 전에 꺾은 그 고구마 줄기라 그런지 몰라도 훨씬 신선하고 또 식감도 사각사각하는 게 아, 좋네요. 정말. 아마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여기서 나는 이런 채소들로 또 쌀로 식사를 하셨을 텐데 저도 그 상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속 든든히 채웠으니 이번에는 산으로 가볼까요? 어린 시절 다산이 형들과 함께 독서를 하며 공부했던 곳으로 알려진 운길산 중턱의 수종사로 향하는 길입니다.
1: 두리문. 야, 어린 시절부터 다녔으면은 정혜경 선생은 정말 체력이 슈퍼 체력 남달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해탈문. 으쌰.
0: 나이 들어 오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을 만큼 다산이 즐겨 찾은 곳인데요.
1: 야,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남한강 그리고 산수 북한강이 만나서 열수 한강을 이루는 양수리 두물머리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아마 정혜영 선생이 이걸 보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물류의 축으로서 한강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0: 수종사는 조선의 임금 세조가 금강산에서 돌아오던 길에 세운 사찰로 알려져 있죠.
1: 여기 팔각 5층 석탑이 있네요. 이 팔각은 조선시대에 많이 세워진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고려시대에 많이 쌓았던 그런 석탑의 모습입니다.
0: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 석탑 중 유일한 팔각 5층 석탑으로 왕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건립된 석탑이랍니다.
1: 이쪽도 보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유산인데요. 역시나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의 흔적을 봉안한 그런 사리탑입니다.
0: 조선 전기의 사리탑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수종사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수종사는 차와도 깊은 연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 다도의 선구자 초이 선사가 정약용을 만나러 오는 길에 들러 차를 마시곤 했다죠. 무료 다실인 삼정헌에는 누구나 차 한잔 마시며 쉬어갈 수 있도록 다기와 차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정말 신기한 게 여기 삼정헌 찻방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고 차를 막 마시려고 하니까 비가 촥 내리면서
0: 대학 시절 다도를 배웠다는 권기봉 작가. 바쁜 일상에 치여 그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차 한 잔의 여유를 모처럼 가져봅니다.

0: 언제 비가 내렸느냐는 듯 날이 맑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와, 이 은행나무. 나무 모양이, 수형이 정말 우람한데요.
0: 제주 때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살 넘은 은행나무입니다.
1: 정약용 선생이 이곳을 오갈 때 그 모습들을 다 봤던 그런 역사적인 나무가 아닐까 해요. 정말 옛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꽃피웠던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의 고향 능내리입니다.
2: 창불사에서 사찰 음식을 많은 분들의 인연

0: 을 걸어주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1: 와, 나누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참치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거로구나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2: 속도 편하고 맨날 먹어도 맛있죠.
0: 하나의 정성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이렇게 작품이 되었네요.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3단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

0: 할까요?
1: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2: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3: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3: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3: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 돌파구는 기세. 기력이 세기를 올린다. 천록 정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공공 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50대는 총 47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만 58세인 65년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공공 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대부분 이런 공무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공공 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입니다. 개방형 직이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 외부를 막론하고 공개 모집 시험을 거쳐서 최적격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직 내부로만 제한하는 공모직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단의 과장급 직위 중 직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대상이고요. 흔히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일반 개방형 직위 그리고 민간인만 응시 가능한 경력 개방형 직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뽑는 곳은 정부 각 부처에서 뽑게 되는데요. 주로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가 됩니다. 개방형 직이란 카테고리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연간 선발 계획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형 직위는 보수도 괜찮고 하는 일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레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시던 전문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혹은 기업의 중간 간부 이상들, 때로는 임원들까지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일은 분야가 맞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대부분 임기제 형태로 모집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 영역의 기간제 일자리입니다. 먼저 기간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활용하는 법률적인 용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장에서 공공 영역의 계약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간제를 뽑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의 특징을 보면 통상 2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2년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년을 채워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만 2년은 채우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죠. 서울이나 경기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이 2024년 기준으로 11,436원인데요. 이거를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이라도 239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특히 경력단절로 집에서 쉬고 계신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주로 뽑는 것은 연말 연시에 많이 뽑게 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런 구인 공고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속하신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도 찾으실 때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대체로 최소식란이나 채용정보란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는 50대 채용은 어떠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50대 채용도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단 이건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산림이나 공원, 숲, 나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합니다.
2023년 초에 서울 시내 주요 공원의 기간제 직원들을 한꺼번에 몇백 명 단위로 뽑았었는데요. 이런 것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총 13개 분야에서 뽑는데요. 경영이나 마케팅, 교육연구, 홍보, 문화예술, 복지 등의 분야에서 주로 뽑습니다. 대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뽑게 되는데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일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직이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격증이 가장 많이 요구받을까요? 실제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혹은 도서관 사서, 준사서, 조경 등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간제와 유사하게 대체로 연초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도 다만 제한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 개시일 직전에 3년간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에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관련 내용입니다. 노인 일자리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하시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60세만 넘어가도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직접적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 역시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는 약 103만 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자리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인 분들의 생계 유지, 그리고 사회 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뽑는 사이트도 있긴 있지만 그 사이트에 정보들이 올라오는 것 검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서 저는 직접 방문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주로 각 지자체의 노인 취업 지원 기관이나 시니어 클럽 혹은 대한노인

저희는 취업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그런 곳들인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내 상황을 잘 알려주시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권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들의 특징이 저임금이고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고령자 참여가 중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참여가 중심이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공익형입니다. 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통상 월 30시간 이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연말에 29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주로 공공시설 지원이나 노노케어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역시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시간이 기준이고요. 주로 하루 3시간씩 해서 20일 일을 하게 됩니다. 급여는 70만 원대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이건 취업 알선형도 있고 시니어 인턴도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월 기준으로 59시간 이하가 많지만 실제로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곳도 많고요.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자리들은 취업 알선형의 경우에는 경비나 미화 같은 일자리들이 있고요. 혹은 시험감독관 같은 일자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니어 인턴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 다 걸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CGV 같은 곳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 티켓팅하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시니어 인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행 일자리입니다. 동행 일자리라는 단어가 약간 낯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던 공공근로가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실직자나 경제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역시 주로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일자리는 하루 기준 6만 원, 부대경비 6천 원으로 총 6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체 기간은 대체로 5개월 전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부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가 있으니 내게 맞는 것이 어떤 업무가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는 저소득층이 우선이라서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이 80%를 초과하거나 혹은 전체 자산이 4억 9,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영역의 일자리, 근로시간도 명확하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자리들이 꽤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자리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초나 연말 정도 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지원 기관에 가셔서 이런 공공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문의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임시각자 정혜경입니다. 아, 이번에는요, 그 소설 미망으로 음식, 인문학,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미망은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장편 소설로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인 1880년부터 1950년대까지를 다룹니다. 개성 지방의 한 거상 일가의 삶을 그린 가족사 소설로 볼 수 있죠. 네, 작품 배경이 되는 개성은 작가의 고향이며 작가는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을 이야기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이 소설이 다루는 시기는 바로 우리나라 그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서양 음식이 들어오고 또 과자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상업화와 도시 공업화로 인한 음식업이라든지 또 유통업이 급증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 미망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입니다. 개성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 고려 인삼 재배지로도 유명했고요. 또 조선 궁중 음식의 원형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음식에 있다고 할 정도로 개성 음식은 역사성을 상징하고 개성인들만의 독자적인 생활 문화를 반영합니다. 자, 여러분, 소설 미망 속 텍스트를 통해서 네, 19세기 말 개성 음식 문화에 담긴 음식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개성 음식이 그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식재료 때문입니다. 네, 개성은 풍부하고 다양한 식재료가 있어서 음식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거죠. 개성은요, 사실 그 지형으로 봐도 기름진 풍덕 평야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서해안과 인접하고 있어서 그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해산물, 그 다음에 농산물, 그리고 귀한 인삼,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 예로부터 개성 음식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주는 그런 화려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곳이었죠. 또 개성 음식의 중요한 특징은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였어요. 이 장식을 뭘로 했는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명, 그래서 고명 문화가 상당히 네,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개성의 특징이죠. 네, 개성이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해서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물자가 풍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그 개성 음식에는 이제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 궁중 음식의 화려함이 잘 녹아 있죠. 우선 그릇은 이제 은빛이 나도록 잘 닦은 그런 녹그릇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바로 이 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조랑떡국이 주로 담기죠. 그리고 그 위에 맛깔스럽게 얹은 고명들이 드러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갖가지 떡 위에 웃기, 이제 고명 같은 역할로 주악을 얻는데 그 주악은 개성만의 그런 독특한 조그마한 떡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얼마나 예뻤는가 하면 딸아이가 수놓은 작은 염낭이라고 했는데 염낭은 이제 주머니죠. 염낭처럼 색스럽고 앙증맞았다고 하고 있죠. 음식의 장식으로 고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아름다운 음식으로 일본 음식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런 고명 문화는 어느 나라 음식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고명 문화가 개성 음식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성 역시 인삼을 얘기 안 할 수 없고 또 개성 상인들은 송상이라고 해서 독특한 우리의 그런 그 자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업 정신이 있는 그런 상인들이었죠. 네, 바로 그 주인공 전처마는
그 조선 말의 전통 세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장사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대에 이제 거부가 되죠.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여성이 바로 그 전처만의 정신적 물질적인 후계자가 된 전태임인데요. 이 전태임은 전처만의 손녀딸이죠. 네. 그래서 전태임 역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개성 상인으로 그 전통적 규율을 잘 지켜나가는 인물로 작품 전반에 걸쳐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 말기 전통 세대에서 일제시대 근대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따른 상인 정신과 인삼 제품의 변화 양상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맛뿐만이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하는 홍삼 진액차, 또 인삼 정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한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삼을 그 꿀에 절여서 아주 달게 맛있게 만든 그런 인삼 정가. 이건 이제 당시의 개성 땅의 별미였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한가류이죠. 또그 소설 미망에는 잔치 음식이 잘 드러나고요. 또 잔치 음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결혼식 잔치, 이럴 때그 개성 지방의 풍속이 생생하게 재현되죠. 네, 정말 읽고 있으면 입에 군침이 돌 정도의 세밀하고 실감나는 풍속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성의 잔치 음식 또 개성만의 특유한 공동체 의식을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풍경 중에서 으뜸으로는 흥겹고 이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언년 아범이 떡치는 모습이었다고 추억합니다. 네, 대개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떡칠 차비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엌에서 떡밥을 찌는 김이 자욱해지면 멍석 위에다 폭이 석자, 그리고 길이가 5자에 두께는 4치나 되는 큰 떡판을 깔고 또그 옆에는 냉수를 준비해서 이제 떡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머리에 그 수건을 동여맨 남정네는 떡매를 들고 나타났는데 이게 참 볼만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풍경들이 미망에서 세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설을 그 치르는 준비는 섣달 초승께부터 시작하죠. 네, 쌀을 되게 그큰 가마솥에 잘 고아서 조청을 만들고 또 엿도 굽고 또 두부도 만들고 떡도 치고 또 다식 받고 약과 지지고 강정 만들고 그리고 돼지 잡는 것 등이 바로 설 음식을 장만하는 우리네 풍속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설이 지나고 나서도 보름께까지 이제 계속되는 손님 치닫거리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그런 명절 풍속이 고스란히 나오죠. 네. 조랑 떡국을 끓이고 편수를 넉넉하게 빚고 전을 부치고 그외 음식들을 고루 맛깔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 식구뿐만이 아니라 설 손님들을 두루 흡족하게 하는 게 우리네 명절 풍속이었습니다. 네,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않았죠. 네, 모두 손님으로 따뜻이 대접하며 또 남은 음식은 몽땅 싸주는 개성 사람들은 특히 음식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함께 먹는 밥상 차림을 우리 문화라고 생각하죠. 뭐 같이 찌개에 막 숟가락이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네, 전통 우리 상차림은 바로 독상 차림이죠. 네, 그래서 이 소설 미망에 바로 번거로워도 일일이 독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김홍도의 길어온 풍경입니다. 이건 이제 노인을 접대하는 그런 광경을 담은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에도 일일이 독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우리 고유의 한식 철학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음식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정성이 담긴 정갈한 음식과 차별이 없는 접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었던 독상 차림까지. 네, 한식에 담긴 철학을 소설 미망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발바닥 앞꿈치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발바닥 앞꿈치가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왜 그런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오신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요. 한 90대 정도의 노부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원래는 굉장히 건강하셨대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도 치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당뇨가 몇 년 전부터 진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으로 잘 조절이 된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전부터 갑자기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화끈거리고 그런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딛고 걷기가 너무 힘든 거죠. 체중을 실어서 디딜수록 발바닥이 너무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 병원을 다 찾아다녀 봤는데도 잘 낫지를 않았던 겁니다. 네, 이분이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오실 때는 서울의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은 뭔가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고 오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발바닥에 가는 신경, 말초 신경이 고장이 나서 이런 증상을 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발의 노화 현상이에요.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발에 있는 감각 신경이 끄트머리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평생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닳고 해져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다 손상된 거를 우리가 고치기는 어렵죠. 물론 우리가 약으로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운동과 이런저런 방법으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신경이 고장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신경이 둔해지는 게 있고요. 오히려 너무 예민해져서 자극을 과다하게 느끼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해지고 먹먹하고 남의 살 같고 감각이 잘 안 느껴지는 거는 신경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으면요 아예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뭐 찢어지고 뭐에 찔리고 해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발이 괴사가 되기도 하고 뭐가 찔려도 아프질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뭐가 스쳤는데도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뭐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신경이 막 자극을 받으니까 찌릿찌릿하고 화끈화끈하고 막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경의 고장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은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척추 쪽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발끝에서부터 오는 신경이 쭉 올라가서 허리 쪽에서 척수를 통해서 머리로,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쭉 올라가는 그 중간에 어디서든지 그 신경이 눌리면 그 감각의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서 다리에서부터 오는 신경이 눌리면 마치 다리에는 아무런, 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발이 저리고 시큰거리고 화끈거리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원인이라면 원인을 찾아서 허리를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요. 발목에서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발목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발바닥으로 내려

발목 터널의 문제도 아닌 경우는요, 신경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쭉 내려와서 보면 이제 발바닥 앞꿈치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이라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가느다란 국숟가락 같은, 약간 질긴 국숟가락 같은 정도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힘으로 쫙 당기면은 툭 끊어질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발바닥에 이렇게 막 가지들이 있는데 그 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짓밟고 짓이기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발바닥에 살도 두툼하게 있고 쿠션이 좋을 때는 이 신경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패드도 위축이 돼서 발바닥도 얇아지고 쿠션이 줄어들게 되면 보호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앙상한 발을 가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손상과 염증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경이 퉁퉁 부어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간신경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간.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마치 종양처럼 퉁퉁 부어서 커져 있는 경우를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 주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도 있는데요. 이 발가락으로 가는 감각신경들이 이 발바닥 앞꿈치에서 눌려서 짓이겨져서 염증이 반복되다가 점점 퉁퉁 부어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이 고장나는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짓밟고 다녀서 평생토록 짓이기고 다녀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상이 돼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신경도 다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받아야 돼요. 혈액 공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또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해야지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끄트머리, 말초 쪽으로 갈수록 혈액 공급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말초 동맥 경화증이라든지,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좀 굳어서 석회화가 돼서 좀 좁아진다든지 하면은 끄트머리로 가는 신경의 피공급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위축되고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 손상돼서 발바닥에 이런 화끈거리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을 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종의 발의 노화 현상이고 이미 신경이 다 손상돼서 너덜너덜해지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생생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화끈거리고 시리고 저리고 한 증상 때문에 많이 괴로우시면요. 우리가 약을 통해서, 먹는 약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약을 잘못 복용하면요. 좀 이게 신경을 둔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뇌도 좀 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멍하거나 졸립거나 좀 어지럽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약 처방은 근처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자세히 증상을 봐가면서 용량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안 그래도 밑바닥에서도 이렇게 짓이겨지는데 좁은 신발을 신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발이 구겨지면은 밑에서도 눌리고 양쪽 옆에서도 끼이기 때문에 신경이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볼 넓은 신발을 신으시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도 안 좋겠죠. 쿠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두툼해서 잘 꺾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아요. 맞춤형 깔창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발바닥이 이렇게 오목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아치가 좀 유난히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치가 높은 분들은요, 허공에 뜬 부분이 많겠죠. 그리고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어져요. 그러면 바닥에 닿는 부분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그래도 앞꿈치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신경이 더 손상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맞춤형 깔창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발도장을 찍어서 내 발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 그 아치에 골고루 접촉하는 그런 깔창을

신으시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앞꿈치로 쏠리는 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초신경 증상들은요, 우리가 발의 노화 현상이고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완치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시지 말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꿈치 쪽으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종아리부터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종아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을 때 발걸음이 부드럽게 구르기 동작이 일어나려면 종아리가 늘어나서 발목이 부드럽게 꺾여줘야 돼요. 그래서 앞꿈치가 부드럽게 치워져야 앞꿈치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종아리가 타이트해서 종아리가 꽉 잡고 있어 안 놔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뒤꿈치 쿵 하고 디든 다음에 발목이 앞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체중이 뒤에 남아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꿈치가 지지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앞꿈치 밑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더 과도하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스트레칭 시켜서 종아리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해서 발목이 더 부드럽고 쉽게 꺾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근육, 풋코어 근육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바닥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육이 약해지면요, 발이 굉장히 앙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방 패드도 얇아져서 쿠션도 줄어드는데 발바닥에 있는 근육마저 다 쪼그라들면 정말 이 모형처럼 이 뼈다구밖에 안 남는 그런 발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앙상하고 딱딱한 발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그 밑에 있는 신경이 손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운동하면은 튼튼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이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 앞꿈치 저리고 화끈거리고 하는 말초 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못 고치는 병이다라고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두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이거 장관이다 장관. 이게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2: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하다.
1: 아 이분이다. 야, 야, 나 세미치오.
3: 82.
1: 어, 82. 82.
4: 82. I'm Jane Pointer, and I was one of the people. Who designed Biosphere 2? So the neuroscientist was fabulous. I think space exploration is a critical part of who we are as humans.
5: 관전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7: 아니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8: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

교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의 혈압이 어떤 단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을 수축기는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는 80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119에 79까지가 이제 정상 혈압인 거죠. 120에 80부터를 주의 혈압이라고 하고요. 130에서 80부터 139에 89까지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도 하는데 이게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다 높았을 때만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이제 진단을 받을 때 진단 당시의 혈압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1기는 수축기는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는 90에서 99인 혈압이고요. 2기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100 이상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2기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혈압이 141에 79다. 79는 정상이지만 141이기 때문에 고혈압 1기입니다. 그러면 119에 90이라면요? 119는 정상이지만 90이 고혈압 수치이기 때문에 역시 고혈압 1기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혈압 환자분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더니요. 고혈압, 그러니까 즉 검진 당시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혹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봤더니 남자는 35%, 약 3명 중에 1명이고요. 여성은 22.9%로서 약 5명 중 1명꼴로 30세 이상 인구 전체로 따지면

29.1%가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2012년도에 이미 고혈압 환자가 1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23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는 내가 고혈압인데 의사한테 고혈압이란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고혈압 환자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고혈압인데 내가 고혈압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4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명은 고혈압인데 고혈압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는 경우가 74.1% 정도 되니까 고혈압이란 병에 대한 인지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고혈압인 진단을 받고도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4명 중 1명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제 친구 중에 이제 이건 이제 농담인데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하는 넋두리가 있습니다. 너참 좋겠다. 환자가 자주 병원에 오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형외과 같은 데서 염좌나 골절 같은 게 생기면 일정 기간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를 종결을 하거든요. 근데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 의사는 안 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 제가 아파서 왔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만성 성인병 환자들은 약을 복용을 하나 안 하나 자기가 지내는데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려는 위협에 빠지기가 쉽고요. 한달 약을 처방하면 두달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 이런 환자들을 내과에서는 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나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 살기 바빠서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게 사실 놀랍긴 한데. 자기가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도 다녀요. 약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치료의 효과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통계를 이제 치료자 조절률이라고 하는데요. 1998년도에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23% 정도만 만족할 정도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네 분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의사가 봤을 때 오케이. 나머지 셋은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돼. 예, 그랬는데 그동안 계몽석, 그다음 매스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계몽을 많이 했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치료받는 환자의 약56% 정도가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44% 정도의 환자는 치료를 받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위험이 높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약 1,230만 명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은 실제로는 약 437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조절이 잘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의사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물 복용을 게을리 하셨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된 건 아닌지 꼼꼼히 이제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약물을 좀 올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을 좀까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환자분들, 아, 싫어요. 저는 약안 올릴래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보다는 거짓이 이렇게 쓱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떠도는 게 이제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답답하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지 양이 충분히 차고 다음번 식사까지 배도 안 고픈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난 충분히 먹었어. 나는 충분히 먹었다라고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사람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꼴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의 약동하기 개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혈압 수치라도 누구는 혈압약 하나로 조절이 잘 되고 또 누구는 그게 어림도 없이 부족한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많아가지고 자꾸 혈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의사가 약을 조정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올리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사의 말을 충분히 듣고 아 맞는 얘기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의사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예, 또 이제 혈압 중에 내가 백의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백의 고혈압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요. 평소에는 혈압이 잘 조절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난 평소엔 괜찮은데 아이고 이 흰 가운만 보면 막 혈압이 올라가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백의 고혈압입니다. 병원 근처에만 오셔도 오른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가면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병원에서 혈압을 딱 잴 때는 조절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가정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백의 고혈압은 예민한 여성분들한테서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후가 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고혈압을 잘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가면 고혈압은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지속성 고혈압보다도 오히려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잴 때마다 혈압이 높다. 이러면 24시간 이상 활동성 혈압 측정 검사를 통해서 가면 고혈압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성 고혈압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8배가 증가하는 반면에 가면 고혈압 환자들은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8배나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 측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혈압 측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잘 해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우등생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요.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에서는 질환의 진행을 억제를 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내가 언제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단 당시에 2기 고혈압이었다면 그냥 바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가인 주치의하고 의논을 하시면 돼요.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이걸 약물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을 고침으로써 한번 혈압을 떨어뜨려 볼 건지 이거는 전문가하고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느냐는 일단 합병증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보다 낮게 혈압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개선을 잘 실천하다가 게을러졌거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병의 자연적 경과가 심해졌다거나 혹은 또 다른 동반 질환이 생기면서 혈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 다른 병 때문에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오른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안잘 되던 혈압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환자 대신에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혈압이 올라갔을 때 빨리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수치를 잘 기억했다가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혈압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강 우리 집 정리정돈 5단계입니다. 우리 집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의 시작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모르겠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먼저 시작하세요? 네, 정리는 버리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뭘 버려야 돼요? 저는 못 버리는데 정리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정리는 수납이다. 어머, 무슨 얘기예요? 어머, 정리는 수납이라고 많이 하던데요. 물건을 많이 넣는 거, 잘 넣는 거, 예쁜 수납용품에 통일되게 쫙 넣는 거,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이 정리의 기술이다, 정리의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접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세요. 처음부터 양말을 접고 속옷을 접고 스카프를 접고 계속 접으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니까 다 똑같이 접혀 있어서 이게 반팔인지 긴팔인지 브이넥인지 라운드인지 못 찾으니까 또 흐트러집니다. 자, 물건은요 다 제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 자리에 가방을 놓고 자기 신발 자리에 신발을 이렇게 직접 올려둡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면요. 어떻게 해요? 가방을 거실에 탁 던져 놓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방 자리, 신발 자리가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집은 정리가 안 된 거죠. 자, 정리 5단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간의 목적을 정한다. 네, 여러분들 정리할 때 공간의 목적을 정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에는요,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 공간은 거실, 뭐 욕실, 신발장, 주방, 가족 서재이겠죠. 개인 공간은요, 방입니다. 방을 문을 열고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방이야? 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방을 딱 여니까 침실이야? 드레스룸이야? 서재야? 놀이방이야? 게스트룸이야? 취미방이야?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없다면 공간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방의 목적을 정할 때는 누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꺼내고 분류하기입니다. 어디부터 정리할까가 아니라 무엇부터 정리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주방 정리할까? 거실 정리할까? 창고 정리할까?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정리를 처음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공간 정리를 다 하는 것은 정리를 다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부터 정리할까? 하나의 물건의 주제를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을 정리할 때는 하루에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양념만 정리해야지, 오늘은 패딩만 정리해야지, 내일은 니트만 정리해야지. 하루에 한꺼번에 우리 가족의 모든 물건을 정리한다? 안 됩니다. 오늘은 내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양말, 속옷을 시작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피 큰 것을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을 만들면서 정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은 꺼내서 분류하는 것이 저는 정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꺼낸 다음에 다시 나누는 겁니다. 정리 3단계 버리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버리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물건을 못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잘

버리시나요? 버리기 하려면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저건 추억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버리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쉬운 거부터 먼저 결정해 보세요. 유효기간 지난 거 버릴 때 혹시 어려우세요? 먹을 수 없는데 유효기간이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을 망설여질까요? 네,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 집에 유효기간 지난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식재료, 뭐 참치, 식용유, 화장품,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내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쟁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빈박스를 그렇게 많이 모아두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효기간 지난 거, 고장난 물건, 빈박스만 버려도 공간이 넓어집니다. 사실 무엇을 버릴까의 기준에서 저는 중요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를 결정할 때는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사용한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물건 중에서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물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도 있죠. 어떤 물건은 1년에 딱한 번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몇 번을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기고 덜 중요한 것은 줄이는 것으로 물건을 버린다면 훨씬 더 버리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리기 할때 시간으로 한번 정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물건을 버릴 때는 현재의 물건을 남기고 과거와 미래의 물건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의 가치보다 공간의 가치가 훨씬 크다. 고객님, 이 집에 한 평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를 계속 두는 거는요, 이 공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손실인 겁니다. 공간을 비워내서요, 이 공간을 부부의 공간으로 사용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리기 할 때는요, 버릴 물건보다 남길 물건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 남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거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훨씬 더 버리기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억은 맨 마지막에 버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추억을 정리하면 더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추억은 많은 물건을 다 버린 후에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못 버리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나무젓가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무젓가락을 누가, 내가, 언제? 캠핑 갈 때, 어디서? 야외에서. 무엇을?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수 없다면 전 버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단계입니다. 수납 파기입니다. 사실 수납은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넣는 거는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잘 넣는데 물건의 종류와 기능을 분류하지 않고 넣는 게 문제입니다. 수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세로 수납. 세로 수납은 옷을 접었을 때 세로로 보이도록 넣는 겁니다. 예쁘게 각을 잘 접었어요. 그런데 쌓아둡니다. 그러면 어차피 꺼내면서 흐트러집니다. 네, 세로 수납은요, 물건을 잘 꺼내게 준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딱 서랍을 열었을 때 위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딱 꺼.

0: 꺼낼 수 있게 편리하게 넣는 겁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칸막이 수납입니다. 칸막이 수납은요, 물건과 물건의 구획을 나눠주는 겁니다. 물건과 물건이 서랍을 열었을 때, 선반을 사용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예쁘게 잘 새로 수납을 넣었어요. 근데 꺼내면서 또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나 박스나 쇼핑백을 접어서 물건과 물건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칸막이 수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끼리끼리 수납입니다. 사실 수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선이입니다. 잘 찾을 수 있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끼리끼리, 옷은 옷끼리, 속옷은 속옷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둔다면 훨씬 찾기 쉽겠죠. 그래서 동선에 맞게 끼리끼리 수납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유지하기입니다. 유지하기는 뭐예요? 라벨링 해주면 쉽겠죠? 우리 가족이 쉽게 잘 찾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용하고 제자리에 넣는 겁니다. 정리하고 나서요, 가족끼리 약속을 정해보세요. 우리 앞으로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말자. 우리 썼으면 연필은 바로바로 꽂자. 몇 가지 우리 가족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톱깎이는 거실장 두 번째 서랍에 넣었으니까 사용하면 꼭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라고 약속을 몇 가지 정해 보세요. 네, 오늘 강의 우리 집 정리정돈 만들기 5단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집 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5단계의 방법으로 정리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정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집 정리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는 제 4강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오늘은 이 초량 이바구길 속 이 꿈틀대고 있는 다양한 이바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바구의 의미는 이야기라는 점 이제 잘 아시죠? 부산의 동구에 위치한 초량 이바구길로 이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량 이바구길이 위치한 동구는 부산 지명의 유래가 되는 이 산을 품고 있는 부산의 종가이자 부산의 뿌리입니다. 1902년부터 진행되었던 대대적인 북항 매축 공사에 동원된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이 주거지가 바로 동구였으며 피난 시절 가장 많은 피난민들이 살았던 곳도 이 동구와 동구의 산비탈이었습니다. 동구에는 8개의 이바구길이 조성되어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량 이바구길은 동구의 이바구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형성된 이바구길입니다. 다른 이바구길들에 비해 다양한 풍경과 그리고 시대 배경, 그리고 먹거리, 탈거리까지 이 길 위에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이바구길이 되었습니다. 부산역 7번 출구에서 큰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 왼쪽으로 꺾다 보면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초량 이바구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공간에서부터 백제병원, 그리고 까꼬막 게스트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길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공간을 집중적으로 초량 이바구길 속 숨어 있는 이바구들을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거리를 걷다 보면 붉은 벽돌에 높은 건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초량 이바구길의 첫 번째 거점으로 부산에서는 민간 자본으로 건립된 최초의 종합병원인 옛 백제병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던 이 최용해라는 인물이 백제의 혼을 잇자는 의미에서 1922년 백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명의로 이 소문이 나며 1924년에 외과, 내과, 소아과 등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1927년에는 이 두 개의 동이 연결된 지하 2층, 지상 4층 크기의 이 벽돌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등 이렇다 할 병원이 없던 시절, 부산의 철도병원, 부산 부립병원과 더불어 부산의 3대

시립병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당시 부산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서양식 건물은 몇 채가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공공기관에서 지은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옛 백제병원은 민간 자본으로 건립된 건물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백제병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운영 비용과 그리고 부채에 허덕였고, 결국 1932년 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옛 백제병원은 중국인인 양무민에게 넘어가 봉래각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으로 운영이 되었고, 1942년 태평양 전쟁이 가열되자 건물주는 중국으로 돌아가 일본군 아카즈키 부대의 숙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광복 후에는 치안대 사무실, 그리고 중국 영사관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 이 신세계의 시장 등으로 사용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다 현재 병원 내부는 카페, 그리고 서점 등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부의 모습도 여러 번 변했지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꿋꿋하게 버틴 옛 백제병원은 건물 외부 속의 흔적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의 이 건물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목골 돼지 모양에 맞춰 지어진 건물은 이 조형이 자유롭고 아치형 창틀과 좁은 유리창 등이 전형적인 근대 건축물의 특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이 계단과 난간 손잡이 등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공간 속에도 이 장식을 화려하게 만들어 꾸며뒀죠. 건물의 2층에는 병원, 병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펼쳐진 방들이 바로 그 당시 병원의 병실이며, 당시 1인실 혹은 2인실 정도의 작은 병실들이 이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옛 백제병원은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47호로 지정이 되었고, 1920년대 종합병원의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백제병원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기면 곧이어 붉은 벽돌 담장을 만나게 됩니다. 1900년에 세워진 부산 최초의 근대식 물류창고인 이 남선창고인데요. 함경도에서 잡은 다양한 해산물 등을 배로 싣고 와서 보관했던 물류창고로, 경부선을 통해 서울까지 물류를 운반하기 전이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당시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바닥에 수로를 만들어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명태를 많이 보관했다 해서 당시 이곳은 일명 명태 고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초량 사람치고 남선 창고에서 명태의 눈알을 안 빼먹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대단했던 창고였고요. 이후에 부산의 산업, 경제,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상인들의 짐, 가전제품을 위탁 보관하는 일반 창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이 건물이 수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소유주의 이해관계로 2009년에 철거가 완료되어 지금까지 붉은 벽돌로 쌓은 담장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산창고가 있는 공간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 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남산창고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창고로서 우리나라 근대 창고업의 효시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채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168계단은 산복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초량 2바구길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 근처 이 아래쪽에 도착을 하면 왼쪽으로 우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산복도로 마을은 이 고지대에 위치한 산동이었기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낮은 지대의 우물이나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산 중턱에 자신의 집까지 운반하게 되었는데요. 168계단 아래에 있는 우물 역시 식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계단 아래 3개의 우물 중 현재는 하나의 우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계단 위쪽 끝까지 쭉 눈으로 훑다보면 이 뒤로 넘어갈 것만 같은 이 아찔한 경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168계단은 지상 6층 높이의 계단입니다. 당시 어머니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 물동이를 머리에 고 계단을 힘겹게 올랐던 것이죠. 양철 물동이 하나가 약 25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크기인데요. 혼자서 들어 올리기에는 상당한 무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두레박으로 우물 속에 물을 길어
양철 물동이에 물을 담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머리 위에 물동이를 올렸죠. 하지만 물동이와 더불어 등에는 아기가 업혀 있었고, 손에는 장을 봤던 봉지들까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혼자 들어 올리기도 힘들지만, 사실 혼자서 내리기는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단을 다 오르고 다시 오르막을 올라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머리에 물동이를 내리지도 못한 채, 쉴 때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힘든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삼동네 집에서 바다를 보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다 수평선 너머로 뱃머리가 싹 보이면 그때 지게 하나를 메고 누구보다 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가셨다고 하는데요. 전화가 없던 시절, 그 당시 부산항에 도착한 순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집들이 많으니 평지로 내려오는 계단은 필수였고, 168계단은 부산역과 부산항이 있는 이 도심과 산동네를 이어주는 최단 경로의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부두에서 일을 할수 있는 날에는 힘들었던 부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탄 두 장을 집에 묶어서 아니면 막걸리 두 통을 받아 계단을 올라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168계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억석같이 살아왔던 당시 부산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168계단은 누구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며,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부산 사람들의 위대한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디오라마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디오라마는 일종의 전시 기법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가면 이 배경 그림이나 사진 아래에 미니어처로 마을이나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전시 기법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는 초량 이박육일 속에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전망대로 이 부산항과 산복도로 그리고 바다와 함께 부산 최고의 야경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산복도로 속 마을 사이로 삐져나온 빛들이 모여 밤을 비추고 있는 모습은 희망이란 이름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부산 사람들의 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산복까지 집들이 들어차오른 도시입니다. 부산은 치열했던 삶의 도시였고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사이에 빼곡히 들어선 집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부산 사람들의 역사와 강렬했던 삶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각에서는 초량 이바오길 골목 사이에 숨어있는 이바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초량 이바오길은 일제강점기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해방 후 귀한동포들의 정착지, 6.25전쟁 피난민들의 생활터전,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어진 산업 붕기에 이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의 보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도 변해가고 사람도 변해갔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 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에 그 속에서 삶은 기억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초량 이바구길 속 이야기들은 부산의 기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 산복도로에서 부산의 고도심으로 내려가 조선시대의 부산이었던 동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 없는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0: 그냥 귀에 열나고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은 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1: 축구에는 손흥민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고 무대 위에서 저걸 저렇게 가지고 노시네.
2: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볼 되어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호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 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

놓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안화돼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 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는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의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당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당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 정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노 나싱스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초착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 나싱스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배척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탐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매춘부라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무기나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 편견, 독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지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저게 균형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맞아, 보는 것도 맞아.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수행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이나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
7: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8: 네.

0: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봐.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1: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0: 네. 어?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2: 빨리 빨리.
0: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
2: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0: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2: 이거 좀 잡고.
3: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0: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2: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0: 파이팅! 자!
2: 더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0: 얼른 와!

0: 이번에는 가장 크고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만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1: 가자!

0: 여기야.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나도 포도시럽 좋지?
1: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0: 응?
1: 그거 말이야.
0: 우린 친구지. 그게 뭐?
2: 피해요! 전부 다 부러져요!

0: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너클,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수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0: 전기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해. 더 빨리 공격해야 하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 바보의 스타크!
1: 거꾸로는 날 친구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수하는데 난 이렇게 숨어있다니. 난 싫어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거풀이 인간이 아니니까. 까까, 넌 여기 있어?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 해볼 거야.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1: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2: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퍼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보여줄까? 물속에 들어가며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따뜻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대답해.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싫어온 거야. 잠깐 동안.

그렇게 내쫓아.

천천히 먹어. 목 복심하사.

즐겁게.

Thank you.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고. 모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구조요원이 되질 친구.

해볼까?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유치원 가자.
3: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2: 놀이터로 와.
3: 신난디야.
2: 내일 또 놀자.
3: 똘똘이 유치원.
4: 정말로 보기 힘든 게 나타났네. 왜 게임이야?
2: 아, 위, 위.
5: 오, 저기가 네 별이니?
2: 위, 위, 위, 위.
4: 걱정 마, 귀여운 외계인 친구. 내가 집으로 보내줄게. 꽉 잡아. 7, 9, 8.
5: 마치 타워를 짓는 것 같은데?
2: 위!
4: 블록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오! 그만! 그만 간지럽혀! 오! 타워를 짓자!
5: 이제 내 차례! 너무 재밌겠다! 오! 오, 이런 모양이 되는지 몰랐네.
4: 저기 있잖아, 같이 해도 돼. 1, 2, 3, 4, 5, 6. 나도 서킷블럭으로 만들어줘.

0: 이건 안 맞아.
1: 어, 이건... 이것도?
2: 이걸로 해봐. 행운의 마스코트 블록들아, 다시 지어보자.
0: 아직도 한참 남았어.
3: 저기 봐, 신기한 게 있어. 외계인들도 타워를 만들고 있어. 중간에서 만나면 되겠다. 블록들아, 다시 작업 시작.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 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5: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묘종들,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3분이나 늦었어요. 지각이야, 지각!
3: 죄송합니다, 박사님.
0: 다 딩딩이 때문이에요. 이? 얘가 딩딩봉 찾느라 시간 한참 걸렸거든요.
4: 동동이 너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0: 댕댕이 자기 칫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이도 못 닦고 나왔대요.
1: 아이 그 너 때문이야.
4: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1: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4: 다
3: 얘 때문이에요.
2: 서로를 탓하는 모습 참 별로네, 별로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요정들은 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을까?
4: 정답! 정답, 정답, 정답!
5: 어우, 왜 이래?
4: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딩동댕! 정답!
4: 예스, 예스!
2: 물건을 쓰고 항상 제자리에 두면 정리도 잘 되고 다음에 쓸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3: 맞습니다, 박사님.
2: 그런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김종대 전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재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됐고 가위. 어? 가위 어디 갔지?
3: 엄마! 내 가위 어디 있어요? 엄마!
4: 재순아, 네 가위를 왜 엄마한테 물어? 어제 가위 쓰고 어쨌어?
3: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4: 아이 참! 재순아, 그러니까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둬야지. 아휴, 가위가 어디 있을까? 아휴, 보자 보자.
3: 나 이제 TV 봐야지. 어? 리모컨! 어? 엄마! 리모컨 어딨어요?
4: 그걸 왜 또 엄마한테 물어? 너 아까 TV 보고 리모컨 어쨌어?
3: 아까? 아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아, 난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어? 곰순이? 어?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4: 어, 몰라 몰라 몰라. 네 물건 네가 찾아.
1: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재순이 때문에 재순이의 물건들은 불만이 가득했지.
5: 내가 왜 침대 위에 있어? 가위가 있어야 할 곳은 문구 상자라고.
6: 재순아, 나를 책상 밑에 두니 못 찾지.
7: 내가 왜 화장실에 있어? 리모컨은 TV 앞 거실에 있어야지.
8: 재순이 정말 너무해!
9: 그래, 재순이 정말 너무해. 그러니 재순이의 물건들아, 조금만 기다리렴. 이 악당 크크, 너희가 재순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카카카카카카카.

가위, 리모컨, 곰순이. 아, 겨우 다 찾았네. 이제부턴 물건 쓰면 꼭 제자리에 두자. 알았지?

0: 이렇게 대답은 잘했지만 또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재순이었던 것이다.
1: 귀여워.
0: 그리하여 악당 크크가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었으니
2: 아무데나 막 놓인 재순이야 벌건들이여 아무데나 블랙홀로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0: 와우! 어서 와라, 최순이의 물건들이여. 카카카카카카. 아, 곰순아, 이제 그만 최순이를 잊으렴. 너를 제자리에 착착 놓아줄 세주인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1: 한편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재순이는
2: 왜? 또 무슨 일인데?
3: 아, 이상하네.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2: 아유, 또 시작이다. 아, 몰라, 네가 찾아봐.
3: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위, 리모컨, 양말, 샤워맨 등 다 없어요.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2: 네가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물건들 다 도망간 거야.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엄마가 나 골려주려고 내 물건들 다 어디 숨겼나? 아...

0: 이거 다 내 거잖아. 아저씨!
1: 아, 깜짝이야. 예, 어서 오세요. 뭘로들이. 아니, 너는.
0: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이 봐요. 여기 내 이름. 나, 제, 순. 곰순아, 너 왜 여기 있어? 아저씨, 도둑이에요? 맞네! 도둑이 내 물건 다 훔쳐갔네!
1: 갱! 무슨 소리야? 나 도둑 아니야! 이 물건들 다 아무데나 블랙홀에 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빠져서 내가 주워온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0: 아무데나 블랙홀? 그게 뭐예요?
1: 너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두는 애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빠져 다 빠져드는 블랙홀이 생긴다는 이야기.
0: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1: 그럴 수밖에. 내가 방금 지어낸 얘기거든. 카카카카카카카. 아무튼 이 물건들 다 블랙홀에 빠져서 내 손에 들어온 거라니까. 카카카카카카.
0: 에이, 내 물건 내놔요.
1: 안 돼. 그럴 수 없어.
0: 아, 내놓으라고요.
1: 싫다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도망가자. 둘, 셋, 뿅.

0: 아유 재밌어. 난 어린이들 골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아따 크크.
2: 너 재순이가 아무리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어린이의 물건을 빼앗아?
3: 재순이 물건 팔아서 그 돈으로 뭐하게?
0: 하, 그건 말이지.
2: 그건 뭐지?
0: 그건 바로 나 그 돈으로 초콜릿 사 먹게. 부럽지?
4: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린 이미
1: 초콜릿일 거는.
0: 참나. 나도 한 입만. 아.
3: 자, 아 하고 줄 줄 알았지?
0: 지사한 녀석들! 그렇다면! 뭐야? 그 가방에 왜 소환이 안 됐지? 한 번 더. 아이, 뭐야, 또 안 됐잖아.
4: 뭐야? 공격 안 해?
0: 아이, 얘들아, 잠깐만. 엄마, 혹시 제 크크봉 집에 있어요?
5: 크크야, 네 크크봉을 왜 엄마한테 물어? 그러게 크크봉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아무데나 맡으면 어떡하니?
0: 아, 알았어요, 엄마. 예, 밥 먹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혹시 다음 주에 이어서 싸우면 안 될까?
2: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서 싸울까?
0: 어? 정말?
2: 그게 될 것 같아? 지금이야! 딩딩!
3: 공공!
4: 딩딩!
0: 그것도 다음주에! 앞으로 내 크크봉은 제자리에 두는 걸로!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3: 예!
6: 그러자 재순이의 물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
7: 와, 내 물건들! 와, 이제부터 너희들 제자리에 꼭꼭 넣어줄게.
1: 지금 내가 속사.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0: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3: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4: 헛!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5: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4: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4: 하 뜨거 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2: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5: 아, 벌써?
6: 아, 나 장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4: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4: 하, 뜨거, 뜨거!
2: 아, 시원해!
7: 더워! 더워서! 누나, 에어컨 좀 켜줘!
2: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7: 아니! 더 시원하게!
2: 어?
7: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2: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7: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2: 난 춥다고.
7: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8: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2: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7: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2: 어?
7: 에이치!
2: 오이!
7: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2: 목도 아픈 것 같고.
7: 어? 콧물도 나오네.
2: 에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7: 응? 갑자기 이런다고?
2: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7: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9: 해롱! 해롱!
10: 아유.
9: 아, 쓰러진다.
10: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채운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채운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무슨 일이에요?
10: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대

0: 때문에 난리였거든.
1: 어? 열! 아니,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뜨거, 허!
3: 띵글이글 쨍쨍!
2: 아, 뜨거, 뜨거, 허!
3: 띵글이글 쨍쨍!
4: 아, 뜨거!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작은이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5: 혈장!
6: 착혈구!
5: 혈장!
6: 착혈구!
4: 어, 혈장님, 착혈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5: 헐! 알겠소이다!
6: 갑시다! 체온장군님께!
7: 같이 가, 열!
8: 같이 가, 열!
7: 같이 가, 열!
8: 같이 가, 열!
4: 어! 열들이 혈장님과 척혈군님을 따라왔어! 설마!
0: 좋아!
5: 체온장군님! 아이, 피부장벽에!
6: 열이 발생했어!
7: 열이 옵니다! 열이 옵니다!
8: 열이 옵니다!
1: 체온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5: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8: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4: 아, 뜨거워.
7: 열이 옵니다!
8: 열이 옵니다!
1: 허,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8: 거... 체온을 너... 올려라! 올려라! 올려!
1: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8: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7: 열이 옵니다.
8: 열이 옵니다.
1: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8: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7: 추워.
8: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1: 어?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1: 저리 가.
9: 아이고.
7: 열들을 쫓아냈다고요?
9: 하,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7: 어, 찬바람이 쌩쌩쌩. 혹시
10: 아, 시원하다.
7: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8: 아이고.
7: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9: 그게
11: 쌩쌩쌩쌩쌩쌩쌩쌩
8: 저리 가라고.
1: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11: 쌩.
1: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8: 그만.
1: 정신 차리세요.
8: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병이다. 귓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7: 저리
8: 가.
7: 추워.
5: 혈장
6: 착혈구.
5: 혈장
6: 착혈구.
5: 귓줄이 좁아졌다.
6: 네,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5: 체온 장군님,
6: 명 받드리겠습니다.
5: 열들을 지키자.
7: 열, 왜 이러세요?
6: 혈장 착혈구.
5: 혈장
6: 착혈구.
5: 혈장
6: 착혈구.
5: 혈장
11: 쌩쌩쌩쌩쌩쌩쌩.
8: 추워. 달달달달달달.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12: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5: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드리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죠!
1: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8: 다행이구만.
1: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8: 왜야?

0: 소문도 더 낮춰야지.
1: 나 채운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채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2: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3: 아 춥다고.
0: 덥다고.
3: 아, 추워.
4: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5: 쌩쌩쌩쌩.
4: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6: 어,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4: 넌 누구?
6: 아,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4: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6: 빙고!
4: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6: 난 폐렴을 일으키고
4: 가자!
6: 가자!
2: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4: 아! 여기가?
6: 호떡이의 코 속인가?
7: 너희들은 누구냐?
4: 아! 네!
7: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4: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8: 점액 발사! 점액 발사!
4: 아! 나올 줄 알았지!
9: 샤! 샤! 샤!
6: 피해서!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4: 가자!
2: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6: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4: 그럼.
10: 네,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4: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찍기를 발사하겠지만.
6: 에이치!
4: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6: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4: 아,
3: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2: 그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1: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4: 야이.
2: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1: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2: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1: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3: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폭덕이한테도 알려줘야지.
1: 아, 에어컨 좀 켜라.
2: 예.
1: 덥다.

0: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0: 촛불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말랑말랑한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모찌팻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팻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팻 메이커.
2: 비상! 열사병을 조심해!
3: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2: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4: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2: 호떡아 어디 있어?
4: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2: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4: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2: 호떡아!
4: 친구들은?
2: 집에 갔겠지.
4: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2: 어. 오, 호떡아! 와, 뜨거워! 어? 어,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5: 뭐야? 어, 이렇게?
2: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4: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2: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6: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2: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4: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2: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어,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야! 어!
7: 럴수 이럴 수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8: 해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7: 아니, 이 채운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8: 네?
7: 아, 네.
2: 어? 어, 여기가 어디지?
7: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2: 나가열?
7: 신장 나갔어야지.
8: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7: 아,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8: 아,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2: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먼저...

0: 궁금해.
1: 열사병.
2: 열. 너 진짜 왜 이래?
3: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2: 그만.
3: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2: 열.
4: 받게 하지 말고 그만.
2: 그만.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4: 나는 여기 체온작전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3: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4: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5: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6: 짝 착결구!
5: 혈 짝
6: 착결구!
5: 혈 짝
6: 착결구!
5: 와!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7: 체온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6: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0: 예이!
6: 혈 짝! 힐짝 착결구!
5: 힐짝!
4: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2: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거죠?
8: 응, 그렇다.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5: 혈장
6: 착결구! 땀방울!
7: 열을 데리고 왔소!
8: 고맙습니다, 혈장님 착결구님!
0: 열!
8: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0: 열!
8: 내가 그대와 함께 땅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0: 응. 열!
8: 땀!
0: 열!
3: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4: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2: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9: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2: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뜨거 하!
9: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뜨거 하!
9: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뜨거 하!
9: 이글이글 쨍쨍!
10: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1: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0: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아!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5: 혈장
6: 착혈구!
5: 혈장
6: 착혈구!
5: 영양분 왔소이다!
6: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0: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7: 헛! 열!
0: 열이옵니다!
10: 혈장님, 자혈구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5: 알겠소이다!
6: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4: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5: 체온 장군님! 아, 피부 장벽에
6: 그게 나타났다고요.
0: 열이 옵니다.
4: 열!
8: 왜?
5: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사옵니다.
4: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0: 열이 옵니다.
4: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3: 채운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4: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4: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3: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4: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3: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4: 내가?
1: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4: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떻게?
12: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8: 네? 네, 간대감님.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13: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8: 그래. 떼자.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0: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4: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0: 응? 열?
12: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4: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12: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4: 그렇지.
12: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4: 그럴 리가.
0: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12: 네.
0: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별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4: 네, 뇌님, 알겠습니다.
12: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4: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12: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4: 알겠소?
0: 네, 알겠습니다.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12: 당장 나가시오, 당장!
0: 예이!
4: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나.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엔치밥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1: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0: 치과 가는 날.
3: 페파랑 조지는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합니다. 오늘은 페파랑 조지가 치과에 가는 날이에요.
4: 페파, 조지, 오늘 치과 가는 날인 거 알지?
0: 오늘은 바쁜데 다른 날 가요. 곰돌이랑 소꿉장난하기로 했어요.
5: 네, 우리 오늘 바빠요.
6: 검사만 받고 오는 건데 뭐, 튼튼하고 깨끗한 이 갖고 싶으면 가자.
0: 알았어요, 아빠. 조지, 너도 누나처럼 이 깨끗이 닦았어?
3: 조지는 오늘 처음 치과에 갑니다.
6: 둘 다 아주 깨끗이 잘 닦았구나. 의사 선생님이 보면 좋아하시겠다.
3: 치과에 온 페파랑 조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0: 기다리는 거 너무 심심해.
6: 이것 봐, 여보. 이 잡지 아주 좋은데. 여기에 감자에 대한 게 다 나오잖아.
4: 페퍼 어린이, 조지 어린이, 검사밖에 안으로 들어오세요.
0: 야호!
3: 코끼리 선생님이 치과 의사세요.
7: 우리 페퍼 왔구나. 그동안 양치질은 잘했니?
0: 네, 꼬박꼬박 했어요.
7: 잘했다. 자, 누구 먼저 볼까?
0: 저요, 선생님. 제가 얘 누나니까요. 잘 보고 배워, 조지.
7: 와서 이 의자에 앉으렴. 꽉 잡으시고. 입 좀 크게 벌려줄래?
0: 아.
7: 좋아, 조금만 더 크게. 아.
0: 아.
7: 옳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3: 코끼리 선생님은 작은 거울로 페파 입속을 보죠.
7: 그동안 단 거 많이 먹어서 이가 썩은 건 아니겠지, 페파?
0: 단 거 아파요, 아파요.
3: 원래 입을 벌리고 말하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7: 옳지, 이제 다 됐다. 이가 아주 깨끗하구나, 페파.
6: 아빠 닮았나 보아요.
0: 이제 그 이상한 분홍물 마셔요, 선생님.
7: 그래, 삼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냥 헹구고 뱉기다.
0: 조지, 이제 너 올라가. 싫어.
3: 조지는 검사받기 싫었어요.
4: 혼자 앉기 싫으면 공룡 안고 올라갈래? 그러면 무섭지 않겠지, 조지?
0: 공룡.
7: 어서 와라, 공룡아. 만나서 반갑다.
0: 진짜 공룡도 아닌데요, 뭐. 이건 장난감이에요.
7: 꽉 잡으렴. 우리 조지도 아주 잘하는구나. 자, 이제 선생님한테 이 좀 보여줄래?
3: 조지는 선생님한테 이를 보여주기 싫었죠.
0: 뭐해, 조지. 입 벌려야지. 이렇게 크게. 아!
7: 아! 옳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다 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튼튼한 이를 가졌구나, 조지.
0: 조지 이도 저처럼 튼튼하고 깨끗해요? 아!
7: 그래.
3: 조지는 깨끗한 이가 자랑스러웠어요.
0: 조지, 분홍물로 입 헹궈야지.
7: 아이쿠, 이런. 이거 왜 이래?
4: 왜 그러세요, 원장 선생님?
7: 조지, 이는 아주 깨끗한데 이 공룡 이빨 좀 봐요. 왜 이렇게 더럽죠?
0: 조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저 공룡 때문에 의사 선생님 엄청 화나셨어.
7: 화난 거 아니야, 페파.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내 일인걸, 뭐. 물 분사기 좀 줄래요, 간호사님?
3: 선생님이 물로 공룡 이빨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7: 연마기도 주실래요, 간호사님? 시끄러워도 조금만 참으렴.
3: 노란 이빨을 하얗게 만들고 있어요.

0: 분홍.
1: 그래 조지 알았어. 공룡잎도 분홍색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자.
2: 어디 볼까? 와, 공룡 이빨이 정말 하얘져서 눈이 다부시네.
0: 공룡. 어떡해, 도망가자.
3: 조지는 좋아하는 공룡이 깨끗한 이빨을 갖게 돼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4: 산에 사는 메아리.
3: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갑니다.
5: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6: 빠진 친구는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페파랑 조지 나와요.
0: 여기요.
6: 레베카랑 리처드도요.
0: 여기요.
6: 수지 있나요?
0: 여기요.
7: 네.
6: 다음은 조이 차례.
8: 여기요.
6: 다음은 데니.
9: 여기요.
6: 그리고 에밀리.
10: 왔어요.
6: 마지막은 페드로.
3: 페드로가 아직 안 왔네요.
11: 늦어서 죄송해요.
6: 페드로, 버스 놓치면 어쩌려고 이제 와요.
9: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6: 그래도 떠나기 전에 왔으니 됐어요.
2: 모두 올라타세요.
12: 네.
3: 이모 토끼가 버스를 운전하죠.
2: 그럼 출발합니다.
13: 소풍 잘 갔다 와.
5: 어린이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6: 오늘은 굉장히 높은 산으로 소풍을 갈 거예요.
14: 맞네!
6: 도시락 싸오라고 했는데 다 싸왔나요?
14: 네, 선생님, 여기요!
11: 근데 선생님, 도시락 지금 차 안에서 먹어도 돼요?
6: 페파, 도시락은 산에 올라가서 먹도록 하세요.
11: 페파, 너 오늘 도시락에 뭐 싸왔어?
15: 난 빨간 사과, 내 건 녹색 사과인데 바꿔 먹을까, 우리?
16: 그래.
6: 페파, 수지, 지금 뭐 하고 있죠?
11: 수지가 도시락에 뭐 있나 보자고 했어요.
16: 페파가 우리 사과 바꾸자고 했어요.
6: 그랬군요. 근데 도시락은 나중에 먹자고 했죠?
14: 네, 선생님.
3: 버스가 드디어 산 밑에 왔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아주 가팔랐죠.
2: 버스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14: 버스야 힘내! 안돼!
3: 파파랑 친구들이 드디어 산 꼭대기에 왔습니다.
6: 어때 얘들아, 경치 좋지?
11: 와! 와! 와! 와!
17: 누가 말한 거예요?
6: 이건 네 메아리 소리란다.
17: 메아리가 뭔데요?
6: 메아리는 산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치면 자기 목소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열을 내 이후, 열을 내 이후, 열을 내 이후.

0: 메아리 놀이도 재밌죠?
1: 도시락 먹으러 가자.
0: 팔팔은 도시락을 좋아해요. 모두 도시락을 좋아하죠.
2: 오리들은 왜 안 오지? 우리가 소풍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잖아.
3: 산에 오리가 왜 있어? 오리들은 이 높은 데까지 못 와. 어?
2: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뜯어줄까?
0: 오늘은 운이 좋아서 오리들이 빵을 잔뜩 얻어먹었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받아먹었나요?
1: 아이고, 저런.
4: 얘들아, 집에 가자. 모두 버스에 타세요.
0: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모두 산에서 즐겁게 놀았죠.
1: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요?
2: 빙봉 노래하면 안 돼요, 선생님?
1: 어허.
5: 네, 선생님. 그거예요. 빙봉 노래예요.
1: 알았어요.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기갑을 넣어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을 넣어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옥스포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상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미쳤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괜찮아, 스파크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급. 깨끗이야,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3: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솔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더 났군.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8: 너 누워있어.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이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4: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10: 녀석은 혼자나.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10: 20억?
11: 많이도 차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2: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1: 너 그게 무슨 뜻이야?
10: 나는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 내가 앵글로.
4: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2: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10: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11: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 선물일 수도 있지.
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거

0: 같은데.
1: 그거 본능에 따르는 것뿐이라고.
2: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3: 그래, 그 본능 덕에 바르카베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2: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3: 그걸 지금 말이라고. 아,
4: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 옷을 대패해서 사과하지.
5: 블레이온,
3: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5: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0: 괜찮을 거야.
4: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6: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7: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8: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6: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4: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6: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8: 단서 말이지.
7: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8: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9: 마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4: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왔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8: 라는 대화였어.
6: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3: 사실이야, 시에로?
6: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8: 그렇게 심한 말을.
0: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4: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0: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11: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는 하나뿐이야.
3: 설마.
5: 헤비 아이언이야.
0: 역시. 그 녀석 블랙호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4: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3: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2: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4: 녀석이.
12: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8: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5: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11: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5: 아, 코뿔소라 후각이 좋구나.
11: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5: 알았어.
11: 이쪽이거.
0: 좋았어, 따라가자.
11: 여기다! 틀림없어!
5: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2: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8: 어? 나 말이야?
5: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이식하니까!
0: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2: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8: 알겠어! 나 먼저 갈게!
5: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0: 미리 대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8: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4: 와일드 카드 보스는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6: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0: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8: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0: 아, 아니거든.
5: 태양의 빛도 있지.
6: 준, 그냥 박쥐야.
8: 겁쟁이.
0: 나 박쥐 천국이란 말이야.
12: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다랑 숨바꼭질도 하고.
8: 어? 저기. 어?
12: 왜? 뭔가 보여?
13: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와서.
0: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8: 저기 위야, 천장에.
3: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4: 이 녀석의 속셈은 전부 들었다.
6: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스펠란자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3: 뭐라고?
0: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3: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0: 내가 인물로 대답!
3: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9: 영혼을 팔았다고?
3: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9: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친구야.
4: 지구 정복이라. 착각은 자유라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인 맞서기 위해서다.
11: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4: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0: 멋대로 말하지 마!
5: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무카라가 말했어.
4: 너희 멋대로 조용해버리면 곤란하지.
6: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3: 기지도 않는군.
4: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과연 그럴까.
7: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4: 아니 글쎄, 레드브릿지 녀석이 엉덩이에
9: 이리 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네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15: 군세라!
7: 스파크네트!
15: 싫어!
16: 대체 무슨 일이지?
5: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9: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5: 블루탑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9: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15: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5: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데려라.
16: 너희들 눈을 떠.
9: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16: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5: 그래, 레드 블루투. 블루캅 대박, 플레이어 대박.
16: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9: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윙.
16: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것 아니? 뭐?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이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맞나? 살아있다.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9: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기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16: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17: 이거 큰일이 되죠.
18: 자기 점점 늘고 있으셔.
5: 지금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0: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5: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은.
0: 어떻게?
5: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0: 알았어. 너희 괜찮지?
15: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어.
16: 내가 엠블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고스에 있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9: 뭘 말하고 싶은 거야?
16: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9: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5: 블루캅 블레이 슈페리얼.
16: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5: 유나이트.
16: 의사 양반.

0: 저게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랑 블루레온이 발사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2: 메가인블론!
1: 괜찮나, 친구야? 어째서지? 모드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2: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3: 이번엔 좀 버텼군.
4: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런을 구했잖아.
3: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 물론이지.
3: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런!
5: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6: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5: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6: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5: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0: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와일드 카드봇? 크레스트 피. 보통 힘이 아니군.
1: 스펠란자 호의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2: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1: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2: 기관 트렉스는 괜찮은 거야?
1: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3: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 없을 걸세.
2: 알았어, 고마워.
3: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4: 블러드윈.
1: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5: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0: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3: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5: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2: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5: 응, 서두르자. 어?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6: 준, 긴급 사태야.
7: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줄 수 있을까?
5: 와일드가디?
2: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5: 하지만...
0: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1: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2: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카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1: 그렇고 말고.
5: 알았어.
2: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8: 응, 또 올게.
9: 반가웠다, 페루.
2: 내 친구들, 잘 부탁해.
5: 크레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7: 코끼리형 와일드카드봇이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10: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5: 어?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10: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2: 상처가 심상치 않네.
7: 그 와일드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1: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2: 에이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3: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5: 도끼라. 응? 블랙호크.
14: 즉,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5: 괜찮니? 봐봐라.
13: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5: 어떻게 된 거야?
2: 와일드 카드봇이 갑자기 덮쳤대.
5: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3: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어?
6: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4: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기린?
5: 기린 와일드 카드봇?
13: 노란색 머리에 무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4: 와일드 카드봇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6: 딥바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4: 그거 좋은 생각이다.
15: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2: 와일드 가드랑은 상처가 달라.
16: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5: 네.
11: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5: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0: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응? 조심해.
1: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카드부터 노릴까?
2: 글쎄, 펜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3: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 데 가려고 했잖아.
2: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1: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서투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2: 어, 그 녀석이 들리마스.
1: 블레이어, 세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카드 보스야? 아니면 기린? 얼룩말?
4: 정말 시청 앞이면 돼?
5: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이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6: 알겠어, 걱정 마.
5: 지각하지 말고
6: 들어가, 안나.
7: 어, 솔레이유,
1: 세 번째가 나타났어.
4: 세 번째라고?
1: 루기는 파리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섬리자.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인데. 우후.
2: 지금이야. 레온 노샷.
0: 한숨에 끝내버리자.
2: 파이어로와 블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슬러프드 블레이즈.
2: 어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벤터모넷 쎄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벤터모넷 스틱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곳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조차 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보시야.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군. 내가 간다 준.
4: 아,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좋아, 비켜.
4: 해놈 포인트는 야 아니었어?
5: 장따위에 도끼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불꽃이야.
2: 돌아와 벤터문.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세다.
5: 금방에 땅에 무너지지.
6: 베스트 체인지 널리 퍼지려.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구석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곳은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이 녀석 힘만 쓴 게 아니라 움직임에 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 곳에 거친 녀석이 눕혀있진 않아.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0: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 곳이라니.
1: 어쩐지 좀 싱그럽더라.
4: 팬톤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0: 싸움이 길어지겠군.
7: 존,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러드윈.
7: 내 처자를 진단해봄세.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윈, 대답!

0: 마칠 시간이네, 존.
1: 응, 하베스팅 소울!
0: 하베스팅 소울!
2: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0: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 보시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 말. 오호,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군.
1: 굴려도만 슬래셔!
0: 러드문 슬래셔!

0: 이런 총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터키?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몰랐고 그러겠노. 사바가드 전마는 우리 엄마의 원수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처음 배운 AI의 허성범입니다. 오늘 제 옆에 특별한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그리고 촬영 장소가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요.
0: 플로우3.
1: 네.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0: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0: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0: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줘.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범을 만들어줘.
0: 어허.
1: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렇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0: 네.
1: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
1: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우리는 이 에셋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0: 에셋.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0: 네.
1: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9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0: 뭐죠?
1: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혹시 성범 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0: 토끼와 거북이.
1: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0: 네.
1: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0: 오, 공식.
1: 네. 네. 누가?
0: 누가?
1: 어디서?
0: 어디서?
1: 무엇을?
0: 무엇을?
1: 어떤 느낌으로?
0: 어떤 느낌으로?
1: 네. 그 네 가지.
0: 어허.
1: 토끼가
0: 네.
1: 들판에서
0: 네.
1: 잠을 자고 있다.
0: 잠을 자고 있다.
1: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0: 건방진 느낌으로.
1: 아, 자만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1: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0: 네.
1: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좋습니다.
1: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0: 네.
1: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드시는데. 네. 네.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0: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와,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1: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0: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네. 실사영화처럼 이런 네. 거군요.
1: 맞습니다. 아.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와.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성범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0: 추가해서.
1: 어,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0: 어? 이거네.
1: 아, 또 음악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0: 아, 한 컷일 뿐이죠.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어? 좋습니다.
1: 아이고.
0: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1: 저는 탱크가 딱
0: 적토마 같은데요, 지금.
1: 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0: 네.
1: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0: 네네.
1: 우리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0: 문제죠.
1: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0: 아, 약간 텍스트 투

0: 비디오 방식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0: 네.
1: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0: 네.
1: 저희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0: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1: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멋들어지게.
1: 네.
0: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1: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저도 토끼가 약간 좀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덜러덩 누워서 잤으면
0: 아, 약간
1: 좋겠거든요.
0: 정말 오만한 포즈로.
1: 네네네.
0: 좋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을 해보죠.
1: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덜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0: 뭐야? 그두 마리야?
1: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에.
0: 네.
1: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0: 네. 나이스. 대박인데요?
1: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0: 오, 예.
1: 아주 건방져 보이네, 아주
0: 오, 아니,
1: 토끼가.
0: 정말.
1: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0: 네.
1: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좋습니다.
1: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 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0: 프레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0: 네.
1: 넣어 줄 거예요.
0: 아, 우와.
1: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0: 네.
1: 여기다가 넣어 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0: 엉금엉금 지나간다.
1: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0: 오호.
1: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0: 네.
1: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0: 오호.
1: 요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것
0: 대충 나오는
1: 같거든요.
0: 거네요. 네.
1: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0: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E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14년째 자살입니다. 우울과 불안, 여기에 자해 위험까지 보이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 학교가 이들의 위기 신호를 제때 발견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교는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할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마음 건강 위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혜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문 상담위원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통계상으로도 이 청소년 자살이 너무나 빠르게 또 너무나 위험한 수위로 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1: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보다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학교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도 우울과 불안, 자해 위험으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업 부담뿐 아니라 또래 관계, 가족 갈등, SNS와 온라인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힘들다는 말을 직접 하기보다 자해나 결석, 무기력, 관계 단절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그 신호를 발견하더라도 충분히 개입할 상담 인력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함께 규명하고 학교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0: 네,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가려내기 위해서 선별검사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요,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까?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위험군 선별검사나 위기관리위원회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위험군 선별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인 만큼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거나 낙인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는 학생도 있고, 검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후 갑자기 위기에 놓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 이후입니다.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전문 상담 교사와의 지속적인 상담, 보호자와의 협력,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센터나 병원과의 치료 연계까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하루하루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보다 학생을 매일 만나는 담임교사와 전문 상담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계 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자살 예방은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발견된 학생을 얼마나 끝까지 연결하고 회복하도록 지원했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정작 이 학교 현장에서 이 역할을 해줄 전문 상담 교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1: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상담 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많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학교 절반 가까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순회교사나 상담사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러 학교를 오가는 구조에서는 학생의 작은 변화와 위험 신호를 지속적으로 살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양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려면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안에 상주하며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담임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 비율이 높거나 농산어촌처럼 상담 접근성이 낮은 학교 등 취약한 교육 여건도 함께 고려해 상담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결국 자살 예방은 위기 이후의 대응보다 학생 곁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학교 상담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0: 네, 무엇보다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결국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면 원인을 또 제대로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올해부터 청소년 심리 부검이 다시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습니까?
1: 네, 심리부건은 원인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탓하는 과정이 아니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는 과정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보였던 변화와 학교의 대응 과정을 돌아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보인 모습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을 뿐 학생의 삶 전체를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안 보고서와 심리 부검 결과를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해 학교 밖 요인까지 함께 분석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확인된 정보와 학교 밖 환경, 가정과 또래 관계,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차원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0: 네, 이런 상황에서요. 전교조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만들게 되는 취지로 TF 발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부터 들여다봐야 될까요?
1: 네, 6월 9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은 학생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보면 비슷한 대책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예방과 개입을 이야기했지만 학교가 체감할 만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가 제시한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의 5단계 전략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학교는 왜그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석해 근거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학생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학급 공동체 회복, 실질적인 예방 교육,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체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결국 정책은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키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0: 네, 지금도 뭐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고 학교 생활 이어가는 학생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학생 한명한 명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수익률이 두 배라는 말 들으면 솔깃하시죠? 그런데 최근 이두 배의 상품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손실을 넘어 우리 주식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레버리지 ETF가 무엇인지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ETF는 뭐고 또 여기에 레버리지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1: 네,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걸 일반 주식처럼 쉽고 사고

0: 할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붙으면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그 폭을 지렛대처럼 두 배로 뻥튀기를 한다는 뜻인데요. 최근에 화제가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딱 하나의 개별 주식 변동폭을 두 배로 쫓아가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하루에 5% 오르면 이 상품은 약1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요. 반대로 5%가 내리게 되면 약 10%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원래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분산 투자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그 장점을 내려놓는 대신에 수익을 크게 가져갈 걸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에 두 배로 건다라는 뜻인데, 이 상품이 출시된 게뭐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14조 원 넘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손실이 엄청 크게 난 거죠.
0: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이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상품에 흘러든 돈은 출시 이후에 14조 원 넘게 사들일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고점 논란 등으로 두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6월 중순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약16% 빠지는 동안 이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손실이 불어난 건데 이는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가 방향 없이 오르내리면서 횡보만 하더라도 매일 수익률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변동성 손실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상품 구조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수요까지 겹치면서 특정 종목 쏠림이 코스피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 안정화 조치가 늘어나는 등 시장 전반에도 부담을 준 상황인 거죠.
1: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건데, 결국 당국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0: 네, 아무래도 과열 현상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상당의 기본 예탁금만 있으면 누구나 이 상품을 살수 있었는데요.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 증권을 담보처럼 예탁금에 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대용 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뛰어드는 걸 막겠다라는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의 투자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 ETF 이야기가 청소년들에게 줄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수익률이 두 배라면 잃을 확률 그리고 이로 인한 원금이 깎이는 폭도 두 배가 될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두배 수익이란 이 솔깃한 말을 들으면 무작정 벌돈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내 원금이 얼마나 깎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용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아주 짧은 단기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쓰는 도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주가가 제자리에서 오르내리기만 해도 원금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좋은 기업에 꾸준한 시간으로 투자할 때 이때는 내 편이 되지만 변동성이 큰 단기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오히려 그 복리가 내 원금을 갉아먹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두 배의 수익이라는 숫자보다 그 뒤에 있는 위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조금 더 가까운 숫자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건 누가 또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0: 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고용주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대학 교수 등 공익위원이 모여서 치열하게 회의를 합니다. 양측이 각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격차를 좁혀가는데요. 만약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0: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워낙 강하게 부딪혀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표결 끝에 사용자 측이 제시한 시급 1만 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 월로는 209시간 기준으로 약 223만 6,300원이 됩니다.
1: 네, 결국은 올해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건데 해마다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이 노동계는 더 올려야 된다, 경영계는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맞섰는데 이렇게 입장차가 큰 이유를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양측 다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노동계는 최근에 껑충 뛴 과일이나 채소 등 무거운 체감 물가를 근거로 이 노동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처음에 12,000원이라는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 특히나 이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내수 침체, 그리고 치솟는 임대료, 재료비 부담 등 때문에 이미 한계 상황이다라면서 최저임금 동결로 맞섰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만큼 만약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줄인다거나 무인기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 경영계의 절박함과 노동계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실제로 막판에는 양측이 수정안을 거듭 주고받으면서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 안이 근로자 안을 누르면서 채택이 된 겁니다.
1: 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해도 이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0: 절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요. 지금 특히나 이번 방학에 일하는 학생이라면 올해 2026년도 기준의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내려가지 않도록 그 이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계약서 안에는 출퇴근 시간,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을 할 건지, 휴게 시간은 어느 정도 가질 건지, 그리고 임금은 얼마로 받을지 등등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또 서명까지 해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눠 갖지 않으면 이 고용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결근도 없이 꾸준히 일을 잘 하셨다면 하루치의 일당을 보너스처럼 더 주는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반드시 챙겨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국번 없이 1644에 3119번 이 번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당당하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청소년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르고 또 일을 해서 받는 임금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권리도 있다.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이 경제 체력을 키우는 첫걸음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7월 30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0: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9: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0: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9: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지리산 천왕봉. 그 굳건함을 담고자 했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실천 유학의 대가 남명 조식 선생의 발자취가 남은 산청. 그 길 따라 푸근한 지리산이 선사는 산청의 별미 지리산 흑돼지도 맛보시고요. 유서 깊은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에선 돌담길을 걸으며 선비들의 흥과 멋을 느껴봅니다.
12: 가을에 하늘 보게 되면 옥색빛이잖아요. 참 좋다.
11: 옛 선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산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청정 선비골 산청을 만나는 오늘의 여정. 시천면에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들과 단성면에 남사 예담촌으로 향합니다. 높이 1915m의 천왕봉은

0: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 천왕봉이 보이는 이곳은 예로부터 대산 임수의 명당으로 불렸던 곳. 여기에 터를 잡고 말년을 보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성리학의 쌍벽을 이룬 남명 조식입니다. 처사로 살아가며 참 선비의 길을 걸었던 분이죠.
1: 여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남명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와 연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장소가 여기가 된 것은 남명께서 1561년에 지은 학교 산천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여기를 산천제 제2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0: 퇴계 이황과는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각각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를 대표한 학자였는데요. 인을 중시하며 성리학을 이론화한 퇴계 이황과 달리 의리를 숭상한 남명 조식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일생토록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쓰며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아 꿰어 있었던 이른바 선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학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살던 남명 조식은 평소 자신이 즐겨 찾던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거처를 정해 말년을 보냈습니다. 유독 지리산을 좋아해 평생 12번이나 천왕봉을 올랐던 남명 조식.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곳 산천제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일생을 마쳤죠.
2: 1561년 한가을을 맞이했던 남명 선생이 평생 그렇게 좋아했던 지리산 천왕봉을 찾아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0: 선생이 늙음하게 여기를 찾은 이유는 산천제 기둥의 주련으로 걸려있는 선생의 이 시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 이 시의 원래 제목은 덕산복거라고 해서 덕산의 살 자리를 잡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춘산저처 무방초 봄산 어느 곳인들 향기로운 풀이 없겠느냐마는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는 지혜 천왕 근제거 단지 저 천왕봉이 높아서 상제와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해서 터를 잡았다. 백수길에 하물식 빈손으로 왔으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은하 심리 끼기여 은하수 같은 맑은 물 심리에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만 마시고도 오히려 배부르고 남겠다.
0: 산천제에 있을 때도 막 즉위한 선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남명 조식.
2: 자기 자신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크게 남기는 바가 없었지만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역량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명 선생의 제자 50명 이상이 임진왜란을 맞았을 때 의병장으로 굴리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봉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0: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남명 선생은 사후에 걸출한 제자들을 남겼는데요.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덕천서원. 이곳에서 제자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발전시켜 남명하게 산실이 됐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삼산서원으로 불리는 덕천서원. 그 중심에 강당인 경희당이 있습니다.
2: 경희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명사상의 핵심인 경과 의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경이란 나의 내면을

0: 지혜로 환히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모두 칼로서 자르듯이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1: 경희당 뒤쪽 신문을 지나면 남명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숭덕사가 나옵니다. 처사로 당당하게 살아온 선생의 선비 정신을 되새깁니다. 산천제와 덕천 서원이 남명 선생의 학문과 삶을 대표하는 장소라면 지리산 자락의 백운동 계곡은 남명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죠. 백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름처럼 하얀 바위들이 인상적인데요. 지리산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물맑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0: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님 오시던 장소에 다 와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명 선생님은 지리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평생 12번 이상을 지리산 이곳저곳을 유람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백운 계곡이 되었습니다.
1: 하얀 반석 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함을 더해주는 백운동 계곡.
0: 아, 여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남명 선생의 발자취 백운동이라고 쓰여 있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길이 여기서 가면 상당히 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선생의 흔적.
0: 여기 보시면 남명 선생 장구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지팡이를 뜻하고, 구는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몸소 오셨던 장소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1: 이곳에서 남명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답니다. 푸른 산에 올라오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
0: 아주 넓은 느릅바위가 펼쳐져 있고 물도 아주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창의 가막산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이 아주 깊고 길게 이어져 있고 아래쪽에도 계곡의 경관이 대단히 좋습니다.
1: 공명 보기를 하늘 가운데 한 점의 조각 구름처럼 여겼던 남명 선생. 그 올곧은 선생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청의 특산물이자 산청의 맛을 대표하는 지리산 흑돼지. 하하, 흑돼지 하면 으레, 죄지 흑돼지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흑돼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겸 하는 지리산 흑돼지.
2: 산천 흑돼지 다 저기 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흑돼지를 안 드셔 분들은 먹어보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흑돼지가 쫄깃쫄깃하게 비계까지 쫄깃쫄깃 맛있다고. 무항생제 흑돼지 맛있습니다.
1: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을 이용해 돼지고기 볶음을 만드는데요. 자, 어떤 맛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2: 아, 여기 산청 덕산은 곶감을 많이 하는 데가 돼서 겨울 되면 이 홍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홍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모든 음식에 김치에도 홍시를 넣고 홍시김치를 담아요, 저는.
1: 이곳에서 내놓은 음식들은 되도록 잘 익은 홍시로 은은하게 단맛을 낸답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홍시 하나를 통째로 넣어 만든 흑돼지 제육볶음. 홍시의 건강한 단맛과 흑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3: 감사합니다. 제육볶음 먹겠습니다.

0: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밑반찬들과 맛깔스러운 지리산 흑돼지 제육볶음. 아이고, 거기에 제철 산나물까지. 하하, 그야말로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환상입니다. 푸짐한 음식 덕에 입이 즐거운 사람들, 보양이 뭐 따로 있나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보양이죠.
1: 돼지 특유의 그 누린내가 안 나고, 돼지나 나머지 식재료들이 자연 속에서 채취한 음식들이니까 그래서 맛이 훨씬 나지지 않을까.
0: 특히 지리산 흑돼지는 씹을수록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서 자꾸자꾸 손이 간다네요. 하하.
2: 감성치에 오니까 특별한 맛이 조금 틀립니다. 돼지 흑돼지 고기도 최고입니다. 부드럽고 좀 특별한 맛이 나죠.
0: 산청 지리산 흑돼지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환상. 저도 눈으로 배부르게 맛보고 갑니다. 옛 선비의 손결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산청. 이번엔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로 찾아갑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 이곳 출신의 수많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 가문을 빛냈던 마을입니다. 황토빛 담장과 고택이 어우러진 골목을 따라 고즈넉한 정취가 잔잔히 흘러나오는데요. 마을 이름에 옛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란 뜻도 담고 있지요.
3: 예, 여기 남사 예담촌인데 그 예담이라는 게 예스런 담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담이 이게 약 우리 마을에 한 7km에 달하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한 3km는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봄이면 이렇게 이제 담쟁이가 올라오고 가리면 담쟁이가 단풍이 들면 더 예스럽고 멋스러운 담이 됩니다.
0: 오랜 세월이 스며든 돌담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데요. 돌담 너머로 선비들이 생활하던 고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은 최씨 고가입니다.
4: 최씨 고가, 뭐 최씨 고택 이렇게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증조부님 호를 따라서 이제 월강, 달월자, 은대빼기 강에서 월강 고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뭐 산청군 제일 가는 뭐 갑부라고 이제 뭐 만석궁이라 그랬는데 만석은 안 되고 한 5천석, 6천석 정도 했답니다.
0: 안채를 중심으로 미음자 형으로 조성된 고택은 최 씨 집안의 당당했던 위세를 뽐내는 화려한 모양새가 풍겨져 나옵니다. 광채 안에도 예전에 부를 쌓은 최 씨 집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온 최준석 씨.
5: 제 이름 뭐예요?
4: 예담. 예.
5: 몇 살이에요?
4: 10살 넘었어요.
0: 10년째 함께 고택을 지키고 있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택에는 남사 예담천의 역사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이곳에서 국악 공연은 어떨까요? 하하, 전통 국악의 선구자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이곳. 매주 주말 토요상설 국악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일반 대중들에게 민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죠.

0: 그게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1: 진주 중심으로 영남 일대에서 성했던 한량무는 풍류를 아는 한량들이 놀이판에서 즐겼던 춤입니다. 한량, 별감, 파괴성, 색시 주모 등이 등장해 남녀 삼각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춤으로 부패한 양반과 파괴성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유, 아유,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 굉장히 뜻깊고 이 좋은 자리에 저희가 참석해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옥이라는 이런 느낌이나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어떻게 어떠세요, 공연?
4: 저도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봤는데 친구가 불러줘서 감사하고 이 공연을 보게 돼서 왔습니다.
1: 하하, 저도 공연 잘 보고 갑니다. 고풍스러운 먹과 전통의 향기, 물씬 풍기는 남사 예담촌. 옛 밤길 따라 마을의 또 다른 명소에 도착했는데요. 이야, 정말 총천연색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곳은 바로 천연 염색을 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박영진 씨. 텃밭에서 무엇인가로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5: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6: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쪽. 우리가 쪽빛 하늘, 뭐 쪽빛 바다라고 표현하죠. 자연계에서 푸른색을 내는 풀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쪽입니다.
1: 쪽잎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시간. 6월 말 꽃피기 전에 수확해 생쪽 물들이기를 합니다.
6: 신선해요, 향이 아주. 아주 신선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면 그 상태를 알려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신선하네요, 지금.
7: 우리 엄마!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 빨래하듯 쪽잎을 비벼서 즙을 낸 뒤 얼음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야 변색을 닦을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생쪽 염색은 시간 외에서 쪽즙을 빨리 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죠.
6: 밑에가 좋을 거예요.
1: 쪽물이 차가울수록 색이 잘 나오는데요. 바로 천을 넣고 염색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색이 스며들도록 하죠.
6: 저는 제 소개를 전통 염색가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니 건강하다가 숨어져 있어요. 가장 건강한 염색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답은 정통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 우리가 아는 쪽빛을 내기 위해선 여러 차례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반복 염색을 통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6: 방금 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 속에 혹시 오염은 있을까요? 이게 집 드라이닝 법이죠. 오로지 풀하고 물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면수로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6: 피부가 좀 가려우면 이거 바르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상쾌해요.
5: 염색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6: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염색을 하고 계셨었어요. 자연에 반하는 걸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전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키워나갔죠. 그 염색을 받았어.

0: 천연 염색을 고집해온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박영진 씨.
1: 옥색이 올라오지 않아요?
0: 어머니를 따라 염색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예쁜 색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지혜대로 천연 염료와 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도전했는데요. 그러다 이곳 남사 예담천에 자리를 잡고 자연의 색을 찾아 전통 염색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지리산이 주는 모든 것이 천연 염색의 재료. 하지만 모든 과정에 수고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듯 공들여 지어야 한다고 자신을 색을 짓는 농사꾼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 참 좋다.
3: 잘 나온 거 없을까요?
2: 색 좋아요. 신선하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가을에 옥 하늘 보게 되면은 옥색 비치잖아요. 딱 그 색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색 자체가. 네.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도 만들어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쪽잎이 이제 왕성에 자랄 이 시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까지 염색할 수가 있습니다.
0: 풀, 햇볕, 바람 등 이곳에 꾸밈 없는 자연이 박영진 씨가 짓는 천의 색을 더합니다.
2: 산책에 들어온 지 23년째예요. 어쨌든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이란 그 거대한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 염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산책입니다.
4: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꽃 가꾸면서 그냥 지내는 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2: 예쁘잖아요. 이 마을 자체가. 그리고 역사가 숨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염색하고 이 마을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나의 염색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빠져서 여기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 되면 색을 펼쳐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것 자체가.
0: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산청입니다.

0: 이어서 PB로그가 방송됩니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미안해.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4: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한식의 기본, 전통장. 된장, 고추장, 간장. 우리 밥상의 뿌리이자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작품, 전통장의 세계를 찾았습니다.
6: 요새 되게 글로벌하게 K컬처가 되게 인기잖아요. 한국만의 고유한 식문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컨텐츠들을 통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었는데 최근 어쩌다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이 고추장을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런 전통장의 세계를 탐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0: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낯선 세계인 전통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차를 입고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잡지 뽑아주러 오신 거야?
1: 네, 맞아요.
2: 알죠?
1: 전통장의 세계 입문하러 온 박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뜨거운 여름, 깊고 진한 장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줄 장한 가족 세 분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전통장 명인 어머니 베테랑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를 40년간 지켜왔습니다.
5: 이 전통장이라는 거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항상 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0: 대하고 있습니다.
1: 요리 분야의 최상위 자격이라는 조리기능장. 당시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딸 베테랑은 어머니의 유산인 전통장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되었는데요.
2: 전통장을 만드는 것과 사실 음식을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전통장을 만드는 거를 활용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1: 마지막으로 억대 연봉의 직장인에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아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증권회사 10년 정도 다녔어요. 부모님 전통장을 하시고 그걸 물려받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일은 아마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4: 아이들한테도 이 일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3: 예, 네, 물려주고 싶죠. 세 명 중에 한 명은 안 하겠습니까? 3명 나왔는데.
5: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을 담그고 있는데 네. 항아리 새에 잡초가 많이 나오잖아요.
6: 아, 네네네.
5: 주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아, 잡초를 네. 다 뽑아야 돼.
6: 잡초 한참 뽑다 왔기 때문에.
5: 아, 그래요?
6: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런듯 테마파크에서의 따끔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귀한 항아리 근처에 농약을 칠 수 없어 매일 이렇게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잡초 뽑는 게 제 팔자인가 봅니다.
6: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잡초 뽑는 걸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2: 네, 아침에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그게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6: 아, 하루 일과라고요?
2: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3: 저희 애기들도 용돈 필요하면 네. 여기 와서 한 줄 풀 뽑고 가 그래요.
6: 아, 그래요?
2: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바했거든요.
6: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2: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 담그라 그러면 장 담그고 시키는 거 하고.
3: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너 지금 뭐야?
2: 응.
3: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7: 너희들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5: 뭐 여름에는 항아리 옆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뚜껑도 닦아줘야 되고 뭐 보재기도 갈아줘야 되고 수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관리를 하는 거죠. 이 항아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얘네들이 수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1: 뜨거운 햇살 아래 항아리에서 부지런히 익어가고 있는 전통장. 1000년 넘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전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통장의 여정은 이 작은 콩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6월에 콩을 심어 10월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콩으로 11월에는 메주를 만들고요. 이듬해 2월, 정월이 되면 항아리에 발효된 메주와 소금, 물을 넣어 장을 담급니다. 그리고 5월, 장 가르기라는 작업을 통해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죠. 그렇게 장과 함께 흘러가는 1년의 시간.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을 마주하고 나면 자연이 그 순리대로 완성해 주는 거죠. 지금은 콩 농사를 짓는 여름. 항아리 속 된장과 간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통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빨간 맛, 고추장. 매콤달콤한 매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소스의 대표 주자인데요. 고추장은 재료만 있다면 사시사철 언제든 담가볼 수 있다고 해서 전통 방식을 베테랑에게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5: 그리고 고추장을 정석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고추장을 만들 거거든요. 저는 고추장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전통 방식이 이어가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할 때도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잖아.
6: 아, 그래요? 메주가루요?
5: 그렇죠. 그럼 메주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궁금하죠?
6: 네. 그렇죠.
1: 태어나 실물로는 처음 보는 메주가 신기했는데요.
5: 장을 담는 메주거든요, 이거는.
6: 네.
5: 고추장 하는 메주가 아니고. 그냥 이런 메주 사다가 이거를 갖다 고추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6: 네.
5: 이왕이면은 고춧가루 메주는 고춧가루 메주가루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재료를 정확하게만 하면은 고급진 맛이 나와요.
1: 전통 방식으로 귀한 고추장 만들기 시작. 보이세요?

0: 먼저 뜨거운 물로 찹쌀을 반죽해서 동그랗고 납작하게 빚어
1: 느낌 좋죠?
2: 네.
0: 가운데 구멍을 뚫어줍니다.
2: 이 정도면 어떤가요?
1: 네, 이게 풀어져 버려요. 좀 작게.
2: 아, 네.
1: 조금만 작게 한번 해보세요.
2: 아직 요령이 없나 봐요. 이번엔 어떤가요?
1: 네, 됐어요.
2: 이 정도?
1: 이제, 예, 그 정도만 네. 해도 돼요.
2: 아, 이제 조금 감이.
1: 감이 조금씩 오죠?
2: 네, 네.
1: 이제 하면서, 아, 이게 고추장이 어떻게 이게 고추장이 되지? 하죠? 그런
2: 네.
1: 생각이 들죠, 지금.
2: 그렇죠. 이게 약간 도넛같이 생긴 걸 만드는데.
1: 네. 이제 해보면 또 금방 돼요. 저 물이 끓고 있잖아.
2: 네.
1: 이제 이거를 다 넣는 거야, 물에다가.
2: 약간 수제비 같네요.
1: 그치? 수제비 네. 같긴 하죠.
2: 건져 살짝은
1: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건지는 거야. 이거로. 이거 풀어진가?
2: 네.
1: 꺼내.
2: 아.
1: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도와줘야 돼.
2: 이렇게요?
1: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래서 옛날엔 어머니들이 꽈리가 나도록 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2: 아.
1: 이제 이렇게 해다가 보면 기포가 일하면서 따따딱 소리가 나거든. 꽈리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입에다 물으면 따따딱 따따딱 소리가 나거든. 누구께 더 소리가 많이 나나 이제 그런 것도 했었어요.
2: 아.
1: 그 장난감이.
2: 어이. 신기한 소리가 나네요.
1: 그죠?
2: 네.
1: 팍 쳐야 돼요. 팍. 민정사 좀 쉬지 말고 팍 쳐야 돼요.
2: 이거가 완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1: 이 너무 쉽게만 하고 기계로 다 하다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이 작은 양을 갖다가 정석으로 옛날서부터 내려온 정석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2: 아, 옛날 방식을 네, 그게요?
1: 그대로.
2: 기억을 하는 것도
1: 그것도 공부거든요.
2: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1: 예, 예.
0: 이제 단맛을 올려줄 엿기름 물로 농도를 맞추며 남은 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1: 뚫어줬어요.
2: 아까보다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0: 고추장용 메주가루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섞으면 익숙한 모습의 고추장이 나타납니다.
2: 이제 제가 아는 고추장의 모습이 나왔네요.
1: 나왔죠?
2: 네. 따로 계량을 미리 하신 건가요?
1: 이렇게 딱 보면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눈대중, 손대중으로 딱딱 나와요.
2: 그것이 농장이군요. 딱 보면 안다.
1: 딱 보면 알지.
2: 신선 같아요.
1: 아, 그래.
2: 딱 보면 알리고 오르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1: 그치?
0: 명인 베테랑의 손에 익은 노하우로 완성한 고추장.
1: 항아리가 보물단지 같지 않아요?
2: 진짜 그래요.
0: 항아리에 담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묵직하네요. 여기 고추장 항아리입니다.
1: 네. 고추장 만들었어요.
2: 고추장 만들었다.
0: 이렇게 첫 미션 성공. 전통장의 세계에 제대로 발을 들인 기분입니다. 이튿날 베테랑을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요. 잊혀가는 전통장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딸 베테랑은 어머니에게 배운 노하우와 조리기능장의 전문성을 살려 전통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3: 그러니까 보통 전통장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게 뭐야?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먹어? 장은 짠데? 그렇게 요리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역할은 그런 생각들을 없애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메뉴를 한번 만져본 거랑 안 만져본 건 다르잖아요. 말로만 들어본 건 다르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전통 방식의 장 가르기 실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 명인 장 가르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잘 배웠지만 저보다 저희 이제 어머니이신 장의 명인을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1: 네. 저는 이제 그 전통

0: 공장을 한 거의 40년을 해왔어요. 저는 늘이 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장은 보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장을 담아놓잖아요. 메조를 넣어서 소금물을 담아놓으면은 그 위에 꽃이 피잖아요. 예, 꽃이 피면은 우리 장 어깨에서는 요 곰팡이가 났어 이렇게 안 하고 꽃이 폈네. 그래서 하얀 꽃이 피면은 찔레꽃이라 하고 그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불나무꽃이 폈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장을 거르게 할때딱 열어 열으면은 우리 꽃이 펴 있잖아요. 아유 참잘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자 이제 요거
0: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고
2: 아직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기 전에 전통장 처음 보시죠?
0: 우리 이거 장갑을 한 번씩 끼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밑에 받쳐.
2: 장 가르기의 첫 단계. 항아리에 담긴 메주를 꺼내줍니다.
3: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겨울에 진짜 한번 해봐요.
0: 한번 해봐요.
3: 약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0: 그렇지?
2: 항아리에서 건져낸 메주를 부드럽게 으깨 된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0: 이제 40일에서 55, 그때는요, 좀 까실까실 했을 수도 있어.
4: 물컹하기도 하고, 미끄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적응이 처음에는 솔직히 잘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이렇게 붓고,
2: 이제 항아리에 남아있던 간장을 부어 간과 수분을 맞춰줍니다.
0: 옛날에는 간장을 먹기 위해서 장을 담갔지만 지금은 된장을 먹기 위해서 장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을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메주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메주가루를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2: 장맛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40년이 지난 세월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0: 때하고 또 다르죠?
5: 벌써 되게 질어졌어요.
0: 네, 그리고 찰져졌죠?
5: 어떻게 만져보시니까 어떠세요?
0: 좋죠. 느낌도 좋죠.
2: 메주를 꺼내고 남은 간장을 잘 걸러 담아내면 장 가르기 완료.
0: 이 정도까지 왔는데 훨씬 더 많이 가요.
5: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장 가르기를 끝낸 된장과 간장은 항아리에서 숙성을 거쳐 깊은 맛을 더합니다.
1: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져가셔도 맛이 또 달라서.
2: 그렇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장 가르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0: 저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게 딱 이렇게 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0: 자, 출발하시죠.
5: 네.
0: 지금 이쪽은 보통 간장 항아리가 있어요.
5: 간장.
0: 간장.
5: 간장.
0: 네. 그리고 네. 저쪽에는 고추장. 그리고 이쪽에는 된장.
5: 따로 네. 장별로 이렇게.
0: 네. 나눠서 그래야지 이제 관리하기도 좀 수월하고. 네.
1: 엄마, 우리 3년 된 간장이 어딨지? 아, 요건가, 요거? 아, 그러면은 10년 된 간장은? 아, 그쪽에 있고? 알았어. 저희 엄마는 지도 없어도 다 알아요.
5: 머릿속에 다 있으신가 봐요.
0: 계속 제가 처음부터 해왔잖아요. 해오니까 뭐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잡아주고. 네, 그래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무얼 했는지 인상만 봐도 다 알듯이 항아리 보면 나오는 거지.
2: 오래 숙성될수록 맛이 깊어진다는 간장. 그 오묘한 세월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5: 거울 같아요.
1: 아, 이게 거울 같다 하시면 저희 20년 된 간장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 계시겠는데요? 이건 3년 됐는데도 빛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5: 간장향이 귀한 거니까.
1: 귀한 이렇게 보시면 또 컬러가 좀 달라요.
5: 오, 보이시나요?
1: 너무 예쁘죠? 자, 이쪽에 이제.
2: 다음은 8년 된 간장을 만나볼 차례.
1: 기대되시죠?
5: 두근두근. 두근두근.
1: 우와, 빛깔 보이세요? 아까 우리 하늘 보인다는 거는 네. 진짜.
5: 아까 그 위에 떠있고 이런 게 아예 없네요.
1: 전혀 없어요.

0: 중에서 그게 네. 나와요. 장석.
1: 장석.
0: 네, 네.
1: 장석이 뭐예요?
0: 장석이 이제 얘기하자면 장에서 나온 돌인데요. 그래서 소금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장에서 이제 또 가라앉는 소금은 소금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햇빛에다가 네. 이렇게 두면은요, 네. 얘가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농축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다섯 항아리 정도는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2: 그리고 이 중에 베테랑이 꼭꼭 숨겨둔 소중한 항아리가 있다는데요.
1: 얘가 제일 그럼 오래된
0: 거예요. 네, 오래된 항아리고 오래된 사실 환장. 이제 어찌 네. 보면은 제일 귀하게 제가 여기고 제가 여기고 있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2: 20년 전 20살 생일을 맞은 딸의 이름을 따 고배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귀한 간장.
0: 촉촉된 느낌과 설로감이
1: 그래, 질감이 다르네요. 이렇게 그렇죠. 저으실 때 벌써.
0: 네,
2: 세 가지 간장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1: 이게 제일 오래된 20년 된 간장. 네. 8년 된 간장.
0: 네.
1: 이게 3년 된 간장.
0: 네, 이게 네. 이 향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그래서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숙성시키면 맛이 네. 없는데 네. 간장 같은 경우는 오래 숙성시켰을 때 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진한 맛. 되게 궁금하죠?
1: 입에 침이 고입니다. 한 한 방울 정도?
0: 네네, 한 방울 정도.
1: 요 정도 먹어보겠습니다.
0: 짜요.
1: 짜요.
0: 간장은 짜요.
1: 간장이 짜지.
0: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이게 3년 숙성된 장맛을 봤을 때 느껴지는 침샘에서 나오는 그 침고임과 네. 8년 됐을 때 침고임과 20년 됐을 때 침고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포인트로 느껴보세요.
1: 알겠습니다. 진짜 약간 소믈리에 설명 듣는 느낌이네요.
0: 그럼요. 제가 장물리예요.
1: 장물리. 이게 8년, 네. 8년 된 친구.
0: 아이고.
1: 괜찮습니다.
0: 아깝다. 간장이 아까워. 어때요?
1: 달라요. 짠맛도 확실히 덜하고, 당연히 간장이니까 짜긴 짠데, 약간 이제 단맛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0: 심심의 느낌은 어때요?
1: 심샘의 느낌을 심샘에 집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게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게 진짜 귀한 거라고.
0: 조금만 찍으세요.

0: 아까 말씀하신 게 눈 뭔지 아시겠어요? 되게 다채로운 맛이 나네요. 매콤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1: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0: 아 이런 거 진짜 한두 방울 들어가면 엄청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2: 20년 된 간장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장이 있다는데요. 그 맛을 보기 위해 명인 베테랑도 함께했습니다.
3: 여기 좀 만들었다 해서.
0: 아, 이건가요?
3: 이게 왕실의 장이라고 하는데.
2: 조선시대 궁중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던 귀한 장, 무엇일까요?
0: 장독대가 안 보이는데.
1: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은 이제 빛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발효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장은 특별히 이 땅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0: 아, 진짜요? 뱀이요? 마음을. 이거 그냥 스티로폼이니까. 엄마요. 그냥 이렇게 열면 돼요?
1: 엄청 많네. 네, 그리고 얘도 열어주세요. 오. 와. 이렇게 땅 속에 묻혀져
3: 저기 호미를 갖다가 여기 옆에다 파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
0: 아, 진짜 땅에 아예.
1: 이렇게 두 항아리가 있어요. 8년 전에 제가 묻어놓은 건데.
0: 어? 주세요. 제가 할게요.
3: 응? 아니요. 내가 해야 돼.
0: 아, 그래요? 이게 귀한 장이라서 또 조심스레 해야 되는 건가요?
3: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서.

0: 네, 그냥 막 묻힌단
1: 오, 뭔가, 뭐 기대돼요. 뭐가 나올지.
0: 이 어육장은요,
1: 네.
0: 세상에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2: 소고기, 전복, 해삼, 꿩 등 육해공을 망라하는 단백질이 가득 들어가 있다는 왕실의 장, 어육장.
0: 보시면
1: 네.
0: 되게 재밌는 게 저희 3년 된
1: 네.
0: 간장보다 색깔이 훨씬 더
1: 맑네요.
0: 맑죠.
1: 네, 밝아요, 엄청.
0: 네, 그리고 장도 거의 안 줄었어요.
1: 확실히 땅에 묻어나서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장의 발효에 따라서 어떤 거를 발효시키냐에 따라서
1: 네.
0: 이제 해놓는 게 다르죠.
2: 마지막으로 조리기능장인 딸 베테랑만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0: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되게 그늘지잖아요.
1: 아...
0: 햇빛이 들지 않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은 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햇빛이
1: 네.
0: 많이 받아서
1: 네.
0: 그래서 발효가 되는 거고
1: 어...
0: 이런 이제 발효액들은 이렇게
1: 네.
0: 그늘진 곳에 이렇게 비닐로 덮어가지고 공기가 투과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2: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조건에서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요리하는 삶을 선택한 딸 베테랑은 전통장부터 발효액까지 활용하며 매일을 항아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이게 발효라는 거를 제가 계속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할 때는 되게 쉽게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자연이.
1: 자연이.
0: 네, 미생물들이.
1: 시간이.
0: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1: 발효 세계가.
0: 그쵸, 맞아요.
2: 설탕과 오디를 항아리 안에 켜켜이 쌓아 넣어두고
0: 네.
2: 자연의 발효를 네. 기다립니다.
0: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발효고 미생물을
1: 네.
0: 같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미생물을 키우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정말 재밌는 세상이에요.
2: 요리의 풍미를 완성시킨다는 발효액. 베테랑이 평생을 항아리와 함께 자랐듯 항아리 속 시간은 마법처럼 장도 요리도 깊어지게 만듭니다.

0: 새벽같이 아들 베테랑과 함께 어딘가를 찾았는데요.
1: 여긴 어디예요?
2: 여기 콩밭이에요.
1: 콩밭이요?
2: 네.
1: 콩밭.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콩을 직접, 네, 직접 길러서 하시는군요. 네,
2: 지금 이제 파종은 다 했고, 네네. 이제 거기에 좀 돌이 있거든요.
1: 아, 네네.
2: 그 돌을 좀 같이 치워야 돼요.
1: 아니, 장화도 신어야 되나요?
2: 네, 장화 신어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2: 비가 오고 살짝 지나갔고.
1: 아, 네. 네네.
2: 저 혼자 치우면 심심할 뻔했는데 잘 됐네.
1: 아, 저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0: 약 천여 평의 땅. 시골로 돌아온 아들 베테랑은 직접 콩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콩밭의 돌을 골라내려고 합니다.
2: 제가 이쪽에 돌을 좀 치울 테니까 이쪽으로 주고.
1: 네.
2: 네. 이쪽으로 가시면서 돌을 좀.
1: 네. 아, 제가 이쪽 라인을. 네. 아, 네네. 제가 밭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돌을. 아, 그냥 보이는 거를.
2: 네.
1: 돌이 아니네. 주워서 어디 네, 뭐
2: 한쪽에 모아서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또 치우면 돼요.
1: 아, 네. 이제 막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나 봐요.
2: 네,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 귀엽다.
2: 너무 귀여워하면 안 돼. 얘들 크게 해봐야지
1: 지금. 이게 아, 그럼 뭐 얼마나 자라는 거예요? 다 자라면?
2: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와갖고.
1: 이 정도?
2: 네. 하고 밑에서 쑥 치면서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하죠. 콩방이 와갖고.
1: 아. 네. 오, 여기 엄청 큰 짱돌이.
2: 그러니까 그런 돌이.
1: 와, 이거 엄청 무겁네요, 얘네들은.
2: 그러니까 돌을 계속 치우거든요. 계속 네. 치워도 네. 계속 나와 돌이.
1: 아, 여기서 이제 키우신 콩으로 이제 직접 다 뭐.
2: 예, 네, 된장도 하고 청국장도 하고. 예.
1: 생각해 보니까 콩을 다 사서 쓰셔도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2: 일단은 콩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콩밭에는 도시를 등지고 돌아온 아들의 열정이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잘 자란 콩들이 베테랑의 손을 거쳐 마당에 가득한 전통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된장을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동생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2: 이게 제 동생이 네. 약간 절대 음감 있잖아요. 음감 아니고 노래는 되게 못하고 절대 미각.
1: 아, 절대 미각?
2: 절대 미각이에요. 아,
3: 칭찬인데 욕 같은 거 기분 탓이에요?
1: 예, 찐찐 남매네요.
2: 이게 장맛이 네. 똑같이 담궜더라도 네. 뭔가 달라요. 네, 발효된 게.
1: 어떻게 달라요?
2: 그러니까 항아리 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3: 이게 되게 보시면요. 네. 항아리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빛을 받는 것도 더 달라요.
0: 항아리의 모양 그리고 빛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전통장.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1: 맛있다.
3: 아, 오늘 짠맛도 있고 네. 약간의 신맛도 좀 맛이 나거든요.
1: 그러네요.
3: 그래서 오빠 요거는 다른 항아리랑 같이
2: 한 개만 더 먹어.
3: 블렌딩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0: 이 된장과 섞어 더 좋은 맛을 내줄 다른 된장을 찾아봅니다.
1: 아, 선생님보다는 이제 딴 선생님이 이제 황금 미각을, 네.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맛을 네. 보시는 거군요.
2: 네. 야, 오늘 근데 제 장이 딱 연속으로 있는데 진짜 오늘 네. 세 가지 맛을 다 보시네. 똑같이 담그고 네? 재료도 똑같고 막 그랬는데 네. 장맛이 다 다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2: 나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3: 섞으면 훨씬 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 약간 이렇게 블렌딩 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2: 저희가 장에 진심인 남매래갖고.
3: 아. 맞아요. 이게 진짜 맛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해요.
1: 저 이제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네요.
3: 그렇죠. 블렌딩 된 장 처음 들어보시죠.
1: 네.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2: 맛이 달라졌죠.
1: 네.
3: 그렇죠. 신기하죠.
0: 서로 다른 맛을 가진 된장을 섞어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는 남매의 비법. 그때그때 맛을 보고 블렌딩한 된장을 만들기도 가장 잘 익은 된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1: 근데 설마 이만큼 다 푸는 거예요?
2: 이제 푸면 다 풀어야죠. 다 풀고 작업해야죠. 네.
0: 오늘은 잘 발효된 된장 항아리 한 독을 공장으로 옮기는 날.
2: 이게 그 된장 푸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갖고. 네. 네. 저기 혼자는 못하고 세 명에서 파야 돼요. 같이.
1: 세 명이서요?
2: 네. 돌아가면서. 잘 보시고. 네.
4: 여기서 네. 이제 보시면 덩어리가 네. 있어요. 이걸
1: 으깨줘야 되는군요.
2: 으깨줘야 돼요.
1: 아, 그러면 한 분이 푸시고 나머지 분들은.
2: 네. 네. 근데 이제 저게 제일 힘들어갖고 저걸 돌아가면.
1: 오우, 된장 향이 확 올라오네요.
2: 금액으로 따지면 한.
1: 이게 다 푸면 얼마나 나와요?
2: 한 독에 한 2-300kg 정도.
1: 2-300kg요? 네. 와, 꽤 많네. 네.
2: 그런 항아리가 여기 한 1,300kg가 있다는 거지.
1: 부자시네요.
2: 아직까지는 그때 증권사 다닐 때 벌던 거하고 여기서 버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고, 제가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이 장료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뭐 따로 그냥 노하우가 있지는
2: 않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냥 잘 푸시면 돼요.
1: 주의사항이 있거나 그냥 푸면
2: 네,
1: 될까요?
2: 네, 알겠습니다.
0: 2년간 항아리에서 숙성된 200kg의 된장을

0: 떠올리는 일. 생각보다 더 쉽지 않더라고요.
1: 밑으로 갈수록 확실히 물이 많네요.
2: 네, 밑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더 무거우니까.
1: 이게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짜장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2: 발효가 잘 된 그런 향이.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콩하고 네. 딱 소금 두 가지만.
1: 콩하고 소금과?
2: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이. 되게 신기하죠?
0: 한 도구의 된장을 모두 담아 된장으로 이동합니다.

0: 손부터 씻어야 돼요.
1: 아, 네. 네.
0: 손을 발을 밟고서.
2: 2인 1조로 철저히 위생을 점검하고 작업실로 들어가는데요.
1: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까 그 담아온 거를 이렇게.
3: 사실 이 기계 안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1: 아, 소분해서 하는 거군요. 아, 네. 아, 여기서 한 번 더 으깨시네요.
2: 항아리에서 숙성된 된장을 기계에 넣어 조금씩 소포장하는 작업.
0: 이걸 열풍기로 이렇게 쏴 싸주시면 돼요.
1: 아, 이렇게 싸가지고, 예.
0: 네, 열풍기로. 이거 앉으셔가지고.
1: 네, 알겠습니다.
0: 지금 시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1: 시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4: 뜨거우니까.
5: 살짝 보여드려.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1: 올라오면 안 되니까.
5: 이게 싫으니까. 이게 네. 딱 중간에도 이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딱 잡고서 움직이지 않고.
1: 네.
5: 붙으면서 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5: 잡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3: 얘가 일반 드라이기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손 조심하셔야 돼요.
1: 손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배운 대로 조심조심 작업해 봅니다.
1: 이런 식으로
0: 네, 잘했나요? 한번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네.
1: 아, 알겠습니다. 오, 자신감이
0: 있어요. 네. 이게 별로 어려운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아, 아니, 맞는데. 네. 네, 네. 쉬운 작업을 네. 배려해서 주신 게 느껴집니다. 네. 상당히 뜨겁네요. 네.
3: 이게 이렇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1: 아.
3: 그래서 이거를, 이걸 씌워주시겠어요? 제가.
1: 알겠습니다. 제, 네. 네, 네. 쉬운 것. 네. 네. 제가 집에서 편하게 하던 뜨던 포장이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거였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한 통에 몇 그램 정도예요?
0: 이게 한 900g 정도예요.
1: 900g? 네. 900g이면 집에서 한 얼마나 먹나요? 한 1년 먹나요?
0: 1인 가구는 몇 년 드시고.
1: 아.
0: 그래서 짜면 그 450g짜리?
1: 네.
0: 이거 반짜리?
1: 네네.
0: 그거 드시는 게 나으시고.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네. 그 3.5kg짜리나 5kg짜리 큰 통이 있거든요, 또.
1: 네네.
0: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6: 저희의 이제 보통 주 고객층은 이제 60대 이상의 이제 여성들, 이제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 30,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장의 맛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것을 넣어서 맛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같이 좀 맛을 만들어내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 모든 한식의 기본 전통장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7: 저희 이제 우렁이 잡으러 왔어요.
1: 우렁이요?
7: 우렁이요? 이게 또 장이랑 우렁이랑 맛이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1: 우렁 된장.
7: 네, 우렁 된장.
0: 우렁 쌈장.
7: 네.
2: 이곳은 남매 베테랑이 나고 자란 동네라 근처에 살고 있는 오랜 친구들의 농장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타자는 우렁입니다.
7: 그럼 좀 작은 것들은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네.
1: 근데 이제 밑에 받칠까요?
7: 아니, 아니. 물 빼려고 이거 한 거라서. 이거 쏟아내면 어쩔 수 없지. 우와.
1: 오.

0: 아주 신선한 오방이지. 지금.
1: 오, 죄송해요. 오, 미끈미끈해. 잘 보이시나요? 움직여.
2: 다음 타자는 바로 아스파라거스.
1: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아스파라거스 맨날 그 먹는 것만 보다가 풀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아, 저렇게 약간 밑에 보면은 저걸 뽑아서 먹는 건가? 네, 빨리 따라가겠습니다.
3: 그 다음 되겠다. 여기. 이렇게 얄쌍한 거를 하면은 음식이랑 또 제가 이제 하는 음식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1: 제가 자를까요?
3: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거를
4: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이렇게 키워야지 그다음에 그 밑 그 옆에서 다시 올라와요.
0: 저 손 조심하시고.
3: 아. 손 무거운 손 조심하고.
1: 아, 손. 네. 네.
3: 좋아요. 이거 내 거.
1: 네.
2: 이렇게 구한 재료들을 가지고 든든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리기능장의 특별한 전통장 레시피로 밥상 위에 올릴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봅니다.
3: 여기에다가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넣어.
2: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아스파라거스 잡채와 깊고 진한 우렁 된장국. 그리고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5: 우리 김치 하면은 네. 전부 다 젓갈부터 챙기잖아요.
1: 네, 네, 네.
5: 우리는 젓갈이 없잖아, 여기.
1: 제가 젓갈을 구분을 심지어 구분을 못하는 까막눈인데. 아니야.
6: 다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1: 하지만, 아니다. 없네요. 네, 고춧가루고. 네,
5: 고춧가루고.
2: 젓갈이 없는 김치라니 도대체 뭘까요?
3: 이제 저희가 김장김치도 원래 네. 간장으로 해서 장김치를 하거든요. 네. 여름 김치뿐만이 아니라.
1: 그럼 보통 젓갈로 담근 거랑 장을 써가지고 담그는 김치랑 뭐가 달라요?
3: 진짜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5: 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간을 해야 되겠지. 간장.
3: 여기서 포인트죠.
1: 아, 여기서. 그래요? 예, 그냥 지금 굽으면 돼요?
5: 네, 다음.
1: 순방.
5: 다음. 이렇게 해서 침이 꼴딱 넘어가죠?
1: 네.
3: 침이 넘어가죠?
1: 네. 돼요. 아까 사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3: 아까는 아니야. 지금 이거랑 같이. 아, 피디님! 지금 그거 먹고. 진짜 내가.
1: 아, 이거 먹지 말고.
3: 이걸 드시라고. 기콘 챙겨줬구만.
5: 내가 아까 배추 먹었어.
1: 이렇게. 네, 맞아요. 알배추 맛도 이제 봐야
5: 이제 그거 배추 먹어보고.
1: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나요? 먹어보자.
3: 알았어. 먹을 거에 예민해져서.
5: 간이 맞나요?
3: 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또 어육 좀 떠왔잖아요. 얼음 넣을까?
5: 얼음
1: 귀한 걸.
3: 네, 귀한 걸 좀 떠왔으니까.
1: 와, 벌써 향이.
3: 이게 김치할 때도 진짜 좋거든요.
1: 제가 작년에 어머니 김장하는 걸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치는 거는.
5: 잘해?
1: 저희 어머니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열심히는 했었어요. 꽤 많이 담갔거든요. 거의 한 10포기, 20포기 했었는데. 네. 속을 중간중간 배추님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5: 너무 많이 넣으면.
1: 너무 짜요.
2: 딸에게 장맛과 손맛을 물려준 명인 어머니. 그 노하우가 담긴 장김치까지 완성.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맛을 이용해 쉽고 간편한 요리를 하고 싶다는 베테랑. 그 철학이 담긴 맛있는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 드세요.
4: 오늘 피디님 고생 엄청 많죠?
1: 아닙니다. 제가 망한 게 있네요.
5: 제가 아까 여름 김치 담았잖아요.
1: 한번.
5: 먹어봐요.
1: 아까 밥이랑 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담은 거야. 한번 드셔보세요.
7: 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0: 맛있는 거 많이 먹으셨나요?
1: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세븐에서는 자주 식사를 거의 매일 하세요? 아니면 좀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2: 서로 다 나빠요. 각자.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같이 날 잡아서 먹어야 돼요.
1: 가족인데요?
2: 어.
1: 그렇게 세분 다 바쁘세요?
2: 바쁘예요. 아들은 저쪽에 그 장관 사업하느냐고 일하느냐고 그쪽에서 계속 바쁘지. 아, 여기서 네. 음식 하냐 바쁘지. 나는 나대로 바쁘지. 그래요.
1: 아, 각자 하는 일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그 일정이 다 다르군요.
3: 맞아요. 맡은 바가 달라서 전통장을 하는 건 같지만 저희가 다 각자 네.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같이 이어져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4: 약간 축구 포지션 따지면은 동생이 이제 공격수 항상 이제 맛을 통해서 잘해주고 있고 저는 이제 미드필더 중간에서 힘든 일 이런 일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스위퍼 항상 뒤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네. 이런 포지션
3: 맞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관계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5: 하나의 핵심 목표가 있으니까
1: 맞아요.
5: 우리 장을 지킨다는 핵심 목표가 있으니까
3: 네. 네. 맞아요.
5: 그게 제일 중요한 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 만약에 장이 없고 다른 거라면 못하잖아요.
1: 당연히 네.
3: 우리 같이 하는 거는 스피드로 본 것밖에 없네. 그렇죠.
2: 소리를 같이 해요.
1: 소리 많이 해보니까 알겠네요.
4: 저 항아리가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제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 항아리는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저에게 장은 생명줄인 것 같아요.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즐거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이 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이 장은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자식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보듬어주고 바라봐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가서 좋은 음식이 되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사람 빼고는 다 팔아요.
1: 자, 5천. 넉장에 만 원. 가위바위보.
2: 한참.
3: 아, 줘도 된 거예요?
4: 경매 매력은 이제 짜릿짜릿한 터묻는 법. 무슨 물건이 또 나올까? 그런 묘비.
5: 써니 만물 경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2,000원 없으신가요?
0: 지금은 50점. 60점.
1: 50점이 된 거
5: 진짜요? 15,000원 있을까요?
3: 많이 먹었어.
6: 써니 경매사입니다.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0: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5: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가 방송됩니다.
1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7: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7: 후원문의 080-961-9595.
1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7: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둘째가 컸다. 이제

0: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퍼져간다. 다스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론 마이 러브 더2027 다스만
1: Kia. Movement that inspires.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스리랑카에서 온 사랑꾼 아빠 부디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는 기본,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 아빠입니다. 엄마 위에서 날뛰는 말썽꾸러기 둘째, 틈만 나면 싸움을 벌이기 일쑤고요. 동생이 짓궂은 행동에도 참고 견디는 첫째. 묵묵하게 버티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만 가는데요. 늘 이어지던 가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어느 날, 엄마와 삼남매는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 과연 삼남매는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을 깨우는 불빛 아래 바삐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는 자동차 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열처리하는 곳인데요. 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누굴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아빠 부디카 씨. 지금의 회사에 온 지는 어느덧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4: 안녕하세요. 3년 됐어요. 한국에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3: 야간 근무의 고단함을 달래는 야참 시간.
4: 반장님 많이 먹어요.
3: 일과 중 맛보는 짧은 휴식이지만 출출한 배도 달래고 동료들과의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입니다.
5: 네 한 달에 돈 받으면 절대 얼마 쓰는 거야 도대체?
4: 20만 원.
6: 20만 원? 20만 원 쓰고 다 집에 보내고.
4: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선물하고 과자하고 초콜릿 다 보내요.
6: 아, 그 2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껴서 거기서 또 아유 거의 뭐 돈 쓰는 거 없이 거의 다 그거 하는 거네.
5: 그렇죠.
6: 와, 대단하다 진짜.
7: 네. 회사에서 많이 먹고 가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많이 보내야 된다 진짜.
6: 많이 먹어.
8: 그지 10만 원을 쓰는 건 한다. 네. 대단하죠. 우리는 뭐 10만 원 갖고 뭐 하루 숙 같은 게 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달에 얼마 써?
9: 30.
8: 30? 여기 20 써 용돈까지. 애 가자 사는 건 뭐야.
6: 그 아껴야 되겠는데.
8: 그래도 아껴서.
3: 아빠의 알뜰함을 이길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0: 하루 중 아빠가 유일하게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1: 아, 어디 갈래?
2: 기다려서.
1: 아, 나와서 들어오나?
0: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 나 우리가 라스네를 하고 와도.
0: 통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는 아빠. 정말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1: 야, 이제 뭐 하면 가도.
2: 왜
1: 가나가 아니니 프라스니안 나 왜 메디가 뛰어나 와. 프라스니안 나 왜 메 카티야 코리안 카티야 반잔님들 이 카티야 형들은 메 살아가노.
0: 5분 남짓 남은 찰나의 휴식 시간조차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인데요.
1: 네, 막에 빌라바든 하루 열 대한 남에. 매 레스 타임이 기울어요. 레스 타임이 기울어요. 콜레가 됐나 매 파스형데. 바이.
0: 손살같이 흘러가는 가족과의 통화. 아빠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 땡 왜 바탕 간 빌라바 하리. 두 시간 후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0: 스리랑카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도시 갈레. 수도 콜롬보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에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댁에 함께 살고 있는 부디카 씨의 가족들. 아침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올망졸망 예쁘게 생긴 첫째 메산디를 시작으로 한눈에 봐도 장난기가 넘치는 개구쟁이 둘째 잔이로, 아직 돌도 안 된 셋째 디산티까지 아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로 잔뜩 담겨진 선물 꾸러미. 한국 과자의 인기, 여기에서도 통하나 본데요? 자,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국룰이죠. 이건 뭐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가져간 잔이로. 분명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두 개씩 보냈을 텐데요. 메산디의 최애 과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동생이 얄밉기만 합니다. 메산디, 어서 달라고 해봐. 아이고, 얘 좀 봐.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급기야 거친 행동까지? 공평은커녕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되는 누나는 동생의 눈을 피해 간식을 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숨겼다기엔 좀 허술하죠? 과자를 숨기고 나온 뒤? 둘째도 쌓인 게 있는 건지? 아이고, 귀엽고 말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맙니다. 가만히 있던 누나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3: 봐봐, 오야, 내가 아까 바로 있나와. 코암 호터간, 코만 호터간으로 돼. 마한테 히티는 메든 미모 미. 란두에 내가 갔네. 야, 베케시나와 하면 미모 란두네.

0: මම වැඩි පුර උයන එක උයනවා එයා තමයි ළමයි බලන්නේ. ඒක හරි ලේසි.
1: 홀로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겠죠. 아빠도 가족을 위해 택한 길. 꼬박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온 아빠는 아침 7시가 지나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주씩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아빠는 이번 주 내내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밤샘 근무에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따 또 저녁 출근을 위해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데. 퇴근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아빠는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급기야 뭔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2: 바발라 사마안닝 아우디엔네 이 벨라트 와게 긴다 바발라 아우디나르 파스세 가타 카란 타마이 캐마티.
1: 잠 못 이룬 이유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해서였다니. 야,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 맞네요.
2: 아, hello, good morning.
3: 아, hello, good morning.
2: 아, 너 우대면 하겠다.
3: 아,
1: 아이들 얼굴 보는 맛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아빠. 피곤이 눈꺼풀을 짓누르긴 하지만 잠보다도 아이들과의 통화가 먼저인 아빠입니다. 한국보다 3시간 30분 시차가 늦은 스리랑카. 삼남매의 집에선 지금 한창 아이들 등교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죠. 말끔하게 교복까지 챙겨 입은 첫째의 등교 준비는 순조로운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아빠와의 전화에도 시큰둥하기만 한 둘째. 오늘도 아빠와의 상쾌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메산디와 다르게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지 짜증 가득인 잔이로. 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냐?
0: 아, 나한테 수두마한테 레스트 해놔.
1: 이 정도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육아 공동체 아닌가요?
0: 나리 하이로코 해놔면 레스트가 니가 가마로. 하하, 나리 하이 묻지 않아요. 근데 난 발성을 해드 갈았나?
1: 아침의 소소한 일상까지 늘 함께 공유하는 아빠와 가족. 아이들 얼굴을 차례차례 보고 나서야 아빠는 드디어 잠자리에 들려나 본데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이렇게라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사실 아빠의 한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빠. 고통보다 앞선 건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사고로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아빠.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빠는 두 번째 한국 길에 올랐습니다.
0: 네, 이다스라 두데이트 하면 다음에 아니 와레 남에 트위터 콜 කරනවා. 이 콜 එක 파라

0: පුරතම බැලේ මොකද වුනේ කියලා. ඊට පස්සේ තමයි ගිහින් මම හොස්පිටල් ඇඩ්මිට් වෙලා එයාගේ අර අතේ මෙතනින් අත ඩැමේජ් වෙලා තිබුණා. එයා ලංකාවට එන්නත් හේතු වුණේ ඒක. අපිත් කොහෙත්ම කැමති වුණේ නැහැ එයාගේ අම්මා මම එයාගේ සහෝදරයෝ කවුරුවත් කැමති වුණේ නැහැ.
1: 가족들의 만류에도 또다시 혼자가 된 아빠.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이었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둘째를 어르고 달래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유치원.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요. 집에서부터 한 차례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유치원에 와서도 이어지는 잔이루의 등원 거부. 아우, 저 문턱을 그렇게 넘기기가 어려울까.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눈물바람인 둘째가 못내 안쓰러워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머, 언제 울었나 싶죠? 20살 어린 나이에 맞이한 결혼과 육아. 낯설고 서툰 시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빠 없이 애 셋을 혼자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곳에 들른다는데요.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살았던 가족의 집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제대로 완성하는 게 가족의 꿈입니다.
0: 이도 봤을 때 나이들 티가 바발아 돈데넥 이때 우리 이도 맞다리 이거니까 왜 티가 담아이 그래 이거를 그래 가니 딘 칼에 칼이 동기 안 배 불왕에 디에 티가 왜 그래 가니 안 옹
2: මෙන්න අම්මේ.
0: තාත්තේ ෆොටෝ එකනේ. මේක තාත්තෝ පෙන්වන්නු.
1: 사진 속에서 아빠의 흔적을 찾는 아이들. 집안 곳곳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접고 시댁으로 들어간 건 외진 곳에 자리한 집에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기 걱정스러웠던 아빠의 권유에서였습니다. 미완성된 집이라 뭔가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이지만 아이들과 엄마는 시간 날 때마다 살림살이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놀던 추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지금 제일 신난 건 둘째 녀석입니다.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 가족의 꿈이 자라날 소중한 보금자리를 살뜰히 보살핍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아빠와 함께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직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집 한편에는 화장실과 부엌을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꿈의 집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 지금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있을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0: 마하테야 코리아에 갔더니 다루텍 ජීවත් වෙන ඒ විදම ඒක මේ විදම එක අපිට තව ගයක් හදාගන්න යාට තව මෙහෙ බිස්නස් එකක් කරන්න මේ වගේ දෙයකට එයාගේ පළවෙනි හිණ තමයි මේ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ක.
1: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다시 한국행을 결심해야 했던 아빠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엄마.

0: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아빠의 희생을 알기에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아빠의 주말 오후. 오늘은 근무복 대신 외출복을 입었네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휴대전화를 든 채 회사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아빠 앞에 나타난 승용차 한 대.
1: 아우드. 바람꼬이네. 냉나이.
2: 어우 냉나이.
0: 아빠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누구죠?
1: 다음에 레알 운하에 갔나디.
2: 얘나 왜 그래 양도 봐. 갔나 불안해 배.
0: 집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
1: 네, 제 진 동생.
2: 안녕하세요.
3: 한국말 하시네요.
2: 예, 저건 할 수 있어요.
1: 미아다마 있을라미 미 컴퍼니에 웰다베 아우르도 파 학기더라 වැඩ 갈라 ඊට පස්සේ මාවත් මෙතෙන්ට ගෙන්නගෙන මේ දැන් දෙන්නත් එක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මේ ඉගෙන ගොඩක් සතුරුයි සතුරුන්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0: 어쩐지 묘하게 닮은 것 같더니 친동생이었군요. 건물만 다른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두 사람. 숙련된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7 비자를 취득한 동생은 초청한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4: 아니,
0: 일이 없는 주말이면 동생네 집에와 시간을 보내곤 하는 아빠. 음식 뚜껑까지 들춰보는 사이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디카 씨가 좋아하는 스리랑카 음식들로 재수 씨가 솜씨 발휘를 했는데요. 일단 비주얼로는 합격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스리랑카 음식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맛이 없을 수가요. 홀로 생활하는 형을 집으로 초대해 항상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동생네 부부입니다. 우와, 형제 대단하죠?
1: 티셔츠
0: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아빠가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있을까요? 늘 한없이 내어주는 멋진 동생입니다. 선물은 받은 그 자리에서 착장해줘야 맛있죠. 동생의 선물이 아빠도 꽤나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우애를 나누는 동생이 곁에 있어 아빠의 타향살이도 조금은 덜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여느 대가족의 풍경과 비슷하죠. 삼남매 육아에 살림에 엄마는 오전부터 분주한데요. 덩달아 분주해지는 건 첫째 매산디입니다. 바쁜 엄마를 도와 기특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매산디의 손길을 거친 빨래향이 정말 한가득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내 간식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를 둬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구 잘 먹네. 반면 둘째 잔이로는 좀처럼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몸이 또 근질근질한지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너 오은영쌤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이때 출동한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짓궂음을 혼내기보다 그저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뿐입니다. 동생의 시도 때도 없는 장난에도 참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온 첫째지만 늘 져줘야만 하는 상황이 속상하고 서럽기만 합니다. 이럴 땐 어느 때보다 아빠 생각이 간절하죠.

0: मान ली कुल तरह ने में कहीं ने दिन ने एक्टर किए था ने
1: ओ तो तेरे ने गाने दिन ने आमा बारी ने दी हिंदू था अब हम तो आज तो बारी ना वाह कि हिंदू था तो गाने आमा के बाहर मेरे का बारी ने नहीं
2: 멜산 뒤에 어두운 표정을 읽은 엄마가 나섭니다.
3: 그래.
1: 아래 콜링이 한다.
3: 그냥 가니 봐한데.
1: 응.
3: 뭐래?
1: 응.
3: 이 아래 가라는 데는 또 한번 해봐 또 매일 나가네. 이 누나 또 아래.
1: 에츠? 네.
3: 이 누나. 그냥 가니 봐한데. 이 아래 가니 안 나한테 봐.
1: 응.
3: 뭐래? 이 빠르기 하면 다와 아예 외디 외놈 이사 가도 있네. 왜 아빠 아래 막 가리 가리 가리 있나? 콘데 මෙහෙම බැඳගමු අපි එතකොට යාට අඳින්න බෑනේ හොඳද තාත්තත් වැඩනේ පුතේ රට හොඳද ඔයාට තේරෙනවා ටිකක්
2: එම්මයි විරෝධිරු ඇස්සො සුංගබොනේ සුක්සංගන් මාම්
3: වැඩ කරන නිසා හරි හරි දැන් ටික නිදාගන්න
1: තාත්තලට හින්දා අම්මා තාත්ත උදව් කරා මන්දිත් එක ඉන්න තන තින්ද මල්ලිත් එක්ක රණ්ඩු කරන්න නැතු වෙන්නේ.
2: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른스럽게 버텨내고 있지만 유독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지는 날입니다. 가족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오늘도 고비하게 한다 티켓이다.
2: 역시나 들뜬 건 아이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 아빠가 익숙한 막내까지.
1: 다들 왜? 본 집에. 이게 그 단골 때 안 불러. 애기함.
4: 엄마 다들 말하지 않아. 엄마 다들.
2: 엄마도 신이 나긴 마찬가지죠.
4: 엄마 다들 말하지 마.
3: 할 말이 사투리. 코리아어리 안 나와 사위인 말하기 힘들어.
2: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가족. 낯선 한국 땅에서 처음 마주한 건 매서운 공기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추위에 표정마저 얼어붙은 가족들.
1: 세달라이.
2: 더운 스리랑카의 날씨만 생각했지 두꺼운 옷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엄마. 갈 길은 멀고 추위까지 맞닥뜨리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요. 그 와중에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첫째입니다.
3: හරි එන්න මේකේ නෑ ඔයාගේ ජැකට් එක අර බැගේජ් එක අරන් ගිහිල්ලා
2: 춥다고 칭얼대던 잔이루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역시 누나밖에 없네. 잘해라 잉 잔이루.
3: 아까 왜 헤트가 다가간 티셔츠에 헤트가 다가간나.
2: 임시방편이지만 모자로 서둘러 추위를 달래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길. 먼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간 뒤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티켓팅까지는 단번에 성공. 시작부터 순조로운 걸 보니 예감이 좋은데요. 차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긴 둘째. 잔이루, 너가 얌전할 때도 있구나.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의 다음 관문, 동대구행 KTX에 몸을 씻습니다. 고된 여정에 녹초가 된 가족들, 다들 고라떨어졌네요. 같은 시각,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입니다. 짬나는 시간을 빌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을 리가요. 달콤한 단잠 끝에 동대구역에 도착한 가족들. 본격적으로 길을 찾아 나설 차례인데요. 일단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부터 하고요.
1: 아, 지금 넌 대구.
3: 야, 한 대.
5: හරි.

0: මුණ හම බලුම් බලන් තව කවුරු හරි ඉන්නවද කියලා වේලාමගෙන් හම් සුදුනෝන අරයගෙන් අහන්න.
1: 그래, 모르면 일단 물어보는 게 상책이지. 메산디가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경로와 주소를 자세히 적어왔구나. 메산디 정말 대단한데?
2: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 타는데. 지하 이쪽으로 딱 내려가면 돼. 찾아갈 수 있겠어?
1: 분명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엔 물음표 투성입니다.
0: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야, 걔네를 있으라고 본다고 말이야. 오.
1: 일단 주어들은 단어를 조합해 길을 나서보지만
0: 매미 애드레스가 다왔다 컴퍼니에 있나
3: 감순열 저리 품사
0: 오야 바란 미 가긴 하리 한 포르두엔 좋다 기안 바란 아이 마
3: 시나 감순열 저리 품사
0: 아 좋다 바란
4: 아빠 만나러 왔구나
0: 아 시나 감
3: 시나 감순열 저리 품사
4: 내려갔어 건너갔어
0: 아하
4: 1번
0: 1
4: 버스 1
0: 어, 오케이.
4: 넘버 원.
0: 넘버 원. 어, 안삼자. 안삼자.
3: 안삼자.
0: 안삼자.
1: 그때 달피를 못 잡는 가족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아까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네요.
0: 안삼자, 안삼자.
1: 마 이게 바로 경상도의 방벽 아이가.
0: 지금 한때야.
1: 아이들이 길을 헤매진 않을까 걱정이 되던 아저씨는 선뜻 지하철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심푸근한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하철 타는 곳에 도착. 그렇지. 오늘은 남매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개찰구 코앞까지 짐도 끌어다 주시고 참 따뜻한 풍경이네요.
0: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1: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은 가족들,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
0: 수도하세요. 엔나. 엔나.
1: 그나저나 몸짓만한 캐리어를 끌고 다니려니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점자 블록이 더 발목을 붙잡는데요.
0: 너무. 아무리 낸 바다나.
1: 자니루와 엄마는 무사히 개찰구까지 통과하고요. 여긴 캐리어와 씨름 중입니다.
3: 아니, 안내.
1: 낯선 타국 땅에서 길 찾으랴 캐리어 끌랴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어렵사리 난관을 뚫은 메산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3: 아우. 안내.
0: 자니루, 옛날 다트 받았네, 아니, 그만데. 수두마한테야.
1: 지금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하철이 도착했다고. 다행히 막내를 아는 엄마는 무사히 몸을 씻고요. 메산디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떡해, 물이 다치겠어. 다행히 친절한 승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지하철 탑승 성공.
0: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1: 짐에 치여오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던 먼 여정.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메산디.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빠 전화를 피하고 있던 엄마로선 난감한 순간인데요.
0: 오, 메가 안색으로 대나간 엄마 고개 뒤에 기회라. 냉고란 나와서 난 앞에 트라이크는 야, 서프라이즈 그러네. 메가 안색으로 또 고개로 해놔. 이게 안색 그러는 배.
1: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알린 뒤 전화를 계속 거부 중인 엄마. 아빠와의 깜짝 만남에 신이 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입니다. 가족과 하루에도 열댓 번씩 통화를 하던 아빠한테 걱정될 수밖에요. 근무 중 틈틈이 전화를 걸어보는 아빠.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다시 또 걸어보지만

0: 묵묵부답.
1: 아이고, 왜 안 받니?
0: 우리 아빠 애간장이 다 녹겠어요.
1: 연락 안 받아요.
2: 어제부터 집에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아직 연락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0: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거나 잃어버렸을 적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긴 처음입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아빠인데요.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족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아빠에게로 향하는 가족의 마지막 관문. 이제 버스만 타고 단 6코스만 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타야 할 버스가 맞긴 한 건가요?
3: 소리.
0: 아까 동대구역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넘버원을 외쳤던 것 같은데.
3: 넘버원 버스 coming.
0: 다행히 버스 번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네요.
3: 저도한테 아무리 되는 사이 티켓 갔네.
4: 아메리카.
3: 된. 하리. 그럼 그거 됐네. 이노 버스 케이비데.
0: 그래, 잔이로 잘하고 있어. 애타게 기다리던 버스가 들어오고 서둘러 올라타는 잔이로와 엄마. 그래, 엄마 말 들어야지. 화창한 날씨에 곧 있으면 아빠랑 만나는 기쁜 날. 아빠 회사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엄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아빠를 만날 생각에 신이 잔뜩 나 있기만 한데요. 전화기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 꿈 같은 시간을 앞두고 엄마는 온갖 감정이 밀려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정도 이제 정점을 향해 갑니다. 아, 캐리어와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요. 징글징글하게 끌다 보니 이제 미는데도 요령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래, 이제라도 어디야. 고생하는 누나가 안쓰러웠는지 제 몸보다 더 큰 캐리어를 낑낑대며 밀어보는 잔이로. 오, 아빠 회사 고지가 눈앞입니다. 캐리어와 고군분투 중인 잔이로.
3: 봐봐, 말리다 우다오 가라네. 수두마한테야, 감. 수두마, 말리다 배부터 여러 배에게 간네.
4: 마트 간나 배에게. 오, 아, 까꿀 캐리라네. 오고한 디야무.
3: 이나 배에게 메고 행아이 티엘이야. 쭈뜨 두라이네. 타다테 캐빌 게니야무.
4: 아.
3: 에?
4: 수두마한테야,
3: 배에게 언어 또인 티엘이네.
4: 아니요, 아야 비앙엄미.
0: 옷 가지며 가족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길바닥에 놔두고 간다뇨. 다섯 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요. 꽤나 시달렸는지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한 잔이로. 그렇게 버려진 짐 가방 괜찮겠죠?
3: 가만네. 아비 아스벤 한번 알아봤어? 야, 대금기
0: 와, 이제 다 온 거 맞죠?
4: 메이커네.
3: 아이 봐, 우가랑 야나데.
4: 원래 긴나니 그래.
3: 네네, 앞에 쓰라리한 게이트 갖다 주세요.
4: 네.
3: 그 아래가 미니 겪고. 봐요.

0: 있고.
1: 할렐루야! 드디어 아빠 회사 도착! 혹시라도 아빠에게 들킬세라 조심조심 사무실로 이동하는 가족들! 길에 치여, 짐에 치여. 아빠 찾기 고생 담은 시즌2 역사상 너희가 역대급이다.
2: 안녕하세요.
3: 아빠 만나요.
4: 아, 혹시 부티카?
2: Yes, yes.
4: 아,
2: 부티카.
4: 부티카. 좀 앉으세요.
1: 특별한 재회를 위한 사전 모의.
2: We can meet him now?
4: 예, 지금 현장에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2: 콜 고닥 카란티노 비 고닥 클리다 간사 카란넷 네. 야 පුදුම කරන විදියට අපිට යාව හම්බෙන්න කොහොමද කරන්න පුළුවන්?
4: 그 부티카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일단 제가 부티카를 데려올 테니까 뭐 안 보이는 곳에 잠시 숨어 있다가 부티카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겠어요.
2: Thank you. Thank you.
1: 어떻게 만난들 어서 빨리 그리운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 두둥! 5분 후면 드디어 아빠를 만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해지는 시간.
2: 5분.
1: 이제 슬슬 몸을 숨겨야겠죠? 얘들아, 쉿! 작전 개시!
2: 오케이.
1: 작전은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탁자 밑에 숨어 있고 동료들의 유인으로 아빠가 사무실에 들를 때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오는 거죠. 어때, 잔이로? 잘할 수 있겠지?
5: 준비 됐나요?
3: 예.
5: 아빠 옵니다.
1: 사무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공장에서 한창 작업 중인 아빠. 이제 아빠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야겠죠?
6: 부티카야, 사무실 가서 장갑 좀 가져, 장갑.
7: 여기요?
6: 사무실.
1: 동료의 지시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실로 향하는 아빠. 단 몇 걸음 끝에 엄마와 아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빠가 있습니다. 장갑을 건네받는 아빠.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때.
4: 부티카. 여기로요. 예, 사실 나가요.
1: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만나온 아이들. 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 엄마는 또다시 눈물샘이 터지고야 맙니다. 감격스러운 가족의 재회.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를 꼭 안아봅니다.
7: 감사합니다.
6: 많이 왔어.
7: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왜 그러냐 했는데, 내 뭐가 그 프라스미에 그라도 기라 기다려 바잉 히티에 내 내일날 매일한 콜라 내 아비네 망 갔더라 오늘 내가 안색을 했네.
2: 미처럼 이 한 배치기 서프라이즈 그런 거
1: 회사 동료들의 열띤 환호 속에 만남을 실감하는 가족들.
8: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좋은 시간 가져라고.
7: 네.
1: 아빠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해 특별 휴가와 휴가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셨다네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마음까지 설레는 날입니다. 아이들과의 추억 쌓기에 나선 아빠. 어머, 단체로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네요.

0: 다같이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온 가족. 삼남매의 취향저격 코스로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상징 회전목마를 어디 지나칠 수가 있나요? 늘 함께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아빠는 오늘 원없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줄 참입니다. 늘 잡고 싶던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잔이루. 장난기 많던 둘째도 아빠와 함께라면 더없이 든든해집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가족의 특별한 티셔츠. 완전체가 되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잠시 후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아빠. 그리고 곧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는 가족입니다.
1: 야기 뭐였대 이거 뒤에는 어? 아피토르나 미 아우르드 야테크 야기 우판디니 사마란나 구다 칼리긴 아피토 야테크 힘 에카타 birthday가 사마란나 베리 우나
0: Happy birthday.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가족.
1: Happy birthday.
0: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빠입니다.
2: Happy birthday. 네. 내가 오늘 어떻게 birthday 부산에는 내 낙서치. 아빠가
3: 생일을. 와라 고다 만실라네.
0: 메이크 가고. 스리랑카에서부터 미리 준비해 온 아이들의 선물. 아빠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1: 오늘 그러네 한번 데이면 디라. 고다 클라우드 야게나 마티타나 투. 한번 데이면 아피다 디라. 에 그러네 데이트 고다 키스투티. 다루타 다게나 아피다 트레인노.
3: 아마 이 돈들 나타다 아이는 메디게 까딱 가라. 이스라엘 사투리 있는 아비를 불러왕 애기인데 메디게 메망 까딱 간네. 망 아르고 사투리 메 갭그림 그라네 다루바울 메 애기인데 애기는 두께는 봐 메 두께는 봐 사투리 있는 메 돈들 나타다 아이. 망 이끄만 된난 메디 까르게. 와 대단 다루 아다이는 사투리 있는.
0: 가족을 위해 아빠는 또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가족과 함께입니다.
3: 이들 하이야라게나 웰디가라게나 라스센터 보디기약 하다아기니 허라 랑가르게 힐레 아테카 사두리 야라테카 사두린 지이왔텐나 다마이 메 마게야 에감 프라드네 디인네 망이단 다와디가라긴 마타이가 가라가나 불루왕에 이길라 마타 이사자 디이노 메
2: 아니 아마 메게 일라가네
4: 아 어떡해
3: 내가 와가는 거 믿어놔.
5: 상담을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7: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6: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8: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9: 입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8: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0: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2: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3: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4: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7: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6: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0: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8: 이 깁스가 뭐야? 통원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9: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8: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우 하나 있잖아.
9: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2: 말도 안 돼.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3: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5: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3: 오빠한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나네.
1: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2: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3: 국슬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국셀 홀로그린 큐브.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0: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타이밍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타이면 프로틴 밸런스.
2: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의 흔적은 집에 남는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집에 남을 수 있도록.
0: 이야, 좋다.
3: 전원을!
4: 방금이요?
5: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6: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넷으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넷으로 환급 받아.
7: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8: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9: 타이레놀. 근육통엔 타이레놀 ER. 반은 빠르게, 반은 8시간 내내 오래가는 타이레놀 ER. 근육통도 타이레놀이 잘하니까.
10: 빈속에 먹어도 되네.
11: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가까운 휴식, 맥심 TOP.

0: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 한국 최대 스마트폰 도래지 SKT 아일랜드. 낯선 갤럭시 G 폴드 8이 나에게 날아와 OTT를 보여주었다. OTT 시청에 최적화로 진화된 갤럭시 G 폴드 8과 SKT에 진화된 요금제로 원하는 OTT 2종을 자유롭게 즐겨보세요. 새로운 종을 만나실 땐 밤새 켜두셔도 좋습니다.
2: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샷은? 모닝커피 원샷? 인생샷? 굿샷! 아니, 아임비타 이뮨샷! 고함량 비타민 한 샷에 하루 에너지를 꽉! 프리미엄 비타민 파트너 아임비타.
3: 에이아이야, 가족산 잘 생성해줘.
4: 생성 아직 않을 거예요.
5: 함께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우리는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6: 트립은 진짜여야 해.
7: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5: 호텔 예약은 트립.com.
8: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9: 동창회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8: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9: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10: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11: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12: 더 M 청혼 아이스.
13: 야, 코코스스 산에서 낚시라니. 오, 이야, 맞아, 맞아. 엄청 무겁네, 엄청 무거워.
14: 제 인생에서 이처럼 다채로운 여행은 처음입니다. 세계 3대 진미 캐비아도 영접하고요. 흥겨운 축제 현장도 찾아갑니다.
13: 가오, 가오, 오, 가오.
14: 화려하고 화끈한 열기와 전통의 멋과 맛이 가득한 바쿠의 숨은 맛집까지.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중국의 격언에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여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으로 지식을 쌓고 여행으로 세상을 배우란 뜻이죠. 그 인생여행 바쿠에서 네프찰라로 이어가 봅니다. 카스피 연안에 자리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실크로드와 카스피의 해상길이 교차하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그 심장배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데요. 구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메이든타워는 바쿠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자 도시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탑의 기원이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쌓여있다는 점인데요. 언제, 왜 지어졌는지, 심지어 이름의 유래조차 아직 정설이 없어요.
1: 지어진 것도 7세기에서 12세기경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요. 또 건물의 용도도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더라고요. 뭐 감시탑의 목적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보이는 카스피해를 바라다보면서 등대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조로아스트교의 사원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0: 메이든타워 곁에서 바쿠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시르반샤 왕조의 수도 이전이죠. 15세기 시르반샤 궁전이 건설되며 왕국의 수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중세 건축물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궁전에는 본궁, 회의실, 목욕탕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본궁에 들어서니 팔각형의 홀 중앙에 우물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1: 홀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이 저 아래를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기서 말을 하면 저 밑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저기 방 청소 좀 하고 차 한 잔 가져와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바로 알아듣고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홀이라고 합니다.
0: 그런데 모든 벽면이 좀 허전하죠? 과거에는 아름다운 페르시아풍 타일이 벽면에 붙어 있었는데요. 구소련 시대에 모두 떼어가서 이렇게 됐답니다. 동서를 잇는 교역의 길목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왕국의 영광이 훼손되어 아쉽네요. 궁전을 나와 구시가지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중세의 골목을 걷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근대로 이어집니다. 거리엔 유럽풍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도시에 유럽의 건축과 문화가 더해졌는데요. 그렇게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1: 여기 보면은 영화가 촬영됐던 곳인데요. 이 거리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거리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 많은 영화들을 이곳에서 촬영했다는데 그 유럽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찍은 겁니다.
0: 해외 촬영이 자유롭지 않았던 소련 시절 이곳은 유럽과 중동의 수많은 도시를 대신하는 세트장이었대요. 여기에 또 재미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세레나데를 부르는 청년과 어여쁜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뜻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하는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모두의 마음을 읽는 언어가 아닐까요? 그래서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 다 통했나 봅니다.
1: 여기 한글이 있어요. 모든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고 세상은 따뜻함으로

0: 가득 차길 바랍니다.
1: 골목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길.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2: 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왔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녹는 물이 내려오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딱 물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 손을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와요.
0: 그래요? 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먼저 해봐요.
2: 물 안 나와요.
0: 안 나오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2: 제가 해볼까요?
0: 네.
1: 어디 물이 나오나 볼까요?
0: 어? 이야, 신기하다. 뭐야? 가만 있어봐.
1: 순간 로마의 진실의 입이 떠오릅니다.
0: 아무것도 없는데?
1: 거짓말을 하면 물이 안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전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2: 바로 선생님도 하세요.
0: 오? 또 흐려졌어. 이야.
2: 사람이 네. 마음이 깨끗하면 물이 나온다.
0: 그럼 다시 나와.
2: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0: 예.
2: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발밑에 보세요.
0: 아, 여기에 저게 있구나. 요걸 밟으면 밟고.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자, 물이 섭니다.
1: 바닥의 페달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간단하면서도 참 편리한 방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예로부터 물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선행이라고 여겼다죠.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들이 식수대를 기부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고마운 쉼터가 됩니다. 중세 시대의 성벽 너머에는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요? 녹색 시장이란 뜻의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바쿠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시장 구경만한 것이 없죠. 가판대마다 지역의 특산물들이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0: 와, 이게 뭐야? 드디어 여기 캐비어가 있네, 캐비어. 와.
1: 철갑상어알입니다. 캐비어? 귀하고 비싸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죠.
0: How much? How much this?
3: 25만원.
0: 이거 하나에 25만원이야. 25만원. 100g에. 와.
1: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만 넣어 숙성시킨 것인데, 와, 정말 비싸네요.
0: 이 비싼 걸 제가 먹어봐도 돼요? I have no money.
3: No problem.
0: No problem?
3: No problem.
0: 어이고, 이게 비싼걸요?
1: 괜히 긴장됩니다.
0: 못 먹어봤어. 내 연어 좀 먹어봤는데 이건 못 먹어봤어요.
1: 드디어 세계 3대 진미를 맛봅니다.
0: 우리나라의 그 젓갈 같은 그 맛이 느껴지면서요. 짭조름하고 그 알이 좀 이렇게 탁 터진 느낌이 들어요. 어떤 감칠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맛이 나네. 평생 처음 먹어보는 속사울, 속사울. 속사울.
3: 프레젠.
0: 에?
3: 프레젠.
1: 시식만 했는데 미안하게도 선물까지 챙겨주십니다.
0: 성미야 교시네요.
3: 200달러인데 170만원. 아제르바이잔 adından bizden ona hediye edeyim.
0: 이걸 주신다고요?
1: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한 캐비아도 선물이라니.
0: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3: 프레젠.
0: 제가요, 이건 마음만 받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건 제가 받.
3: 아파라슨 아제르바이잔만 bizden hediye aparasın.
0: 안 돼, 이건 너무 고가요.
3: Biz Azerbaycan halkı konakperveri. Biz sizi hemşe gözlüyoruz burada. Gelin. Hemşe de sizi gözleyeceğiz.
0: 아니, 이럴 때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2 tane de o kardeşlere verersen. Arasına 1 tane.
0: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3: Kareye'den. Orada görsedersiniz bizi.
0: 아, 속사월, 속사월.
3: 속사월.
0: 야, make money a lot. 야. Thank you, thank you.
1: 캐비어보다 더 값진 따뜻한 환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바코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밤을 장식하기 위해 만찬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바코의 고시가지에 있는 독특한 지하식당을 찾아갑니다. 옛 공중목욕탕인 하마무의 건축 양식을 살린 곳으로 중세 바코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곳이죠. 과거 실크로드 상인들이 먼 길을 달려와 여독을 희소했던 곳에서 저도 여행의 피로를 달래보려고요. 특히 이곳 식당은 음식과 함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실크로드 대상들의 밥상을 떠올리며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만찬을 맛봅니다. 예로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가장 좋은 양고기 부위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0: 대상들이 이용하던 식당이어서 그런지
1: 푹 삶아서 살이 쉽게 떨어지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함께 자리한 현지 가이드도 양다리 하나를 가져가는데 현지인들이 이 오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이게 짠데 소문 또 타요. 아니 우리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짭짤해요. 좀 짜다 싶었는데 여기 분들이 여기다 소금을 또 타네.
1: 양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현지식이랍니다. 선물로 받아온 캐비아를 꺼냈습니다. 아까는 시식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0: 근데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요?
1: 원래 캐비아는 메인 요리 전에 전체 요리로 먹는데요. 빵에 버터를 바르고 캐비아를 얹어 먹는 것이 정석이랍니다.
2: 그래서 이런 거는 자주 못 먹지만 일반 그 캐비아는 자주 먹으시죠.
1: 아, 이렇게 먹는 거군요. 버터의 고소함이 캐비아의 짭조름한 풍미를 한층 살려줍니다. 이렇게 먹는 현지식은 딱 내 스타일입니다.
0: 야, 그 바다 향이 나면서 깊은 그 풍미가 이게 쫙 퍼지네. 입맛에 맞아요.
1: 사실 아까 시장에서 먹을 때는 생각보다 짰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맛있네요.
0: 맛으로도
1: 꼭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때 유로 방식 식탁에 오르는 캐비아를 지금은 우리도 함께 즐기고 있을 말입니다. 우리네 밥상에 김치가 있듯 이곳에도 절임 요리가 있죠. 피클 정도라고 생각하고 먹었더니 엄청 씁니다. 아, 저렇게 조금씩 덜어 먹는군요.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재미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0: 김이 모락나면서 케이크 같아요.
1: 왕의 밥상이라고 불리는 요리입니다.
0: 껍질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에 들으면 볶음밥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오.
1: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 음식이랍니다. 잔칫날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그 기쁨이 우리 식탁에도 전해졌는데요.
0: 오, 우리한테 한 테이블 주셨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ppy birthday to your husband. Okay?
4: Thank you, thank you.
0: Enjoy meal. Thank you.
1: 샤프란, 쌀, 양고기 등으로 요리한 풍요와 환대의 음식이죠. 그런데 빵은 고소하지만 밥은 좀 버터 맛이 많이 나네요.
0: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아주 좋은 거야. 네. 근데 맛은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느끼해요. 한국 볶음밥이 더 나. Thank you. Oh, delicious, delicious. Oh, I'm full, I'm full.
1: 이 식당의 특별한 매력은 지금부터입니다. 매일 저녁 전통 춤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0: 음악 소리에 맞춰 추는 우아한 손동작과 부드러운 발걸음이 인상적이죠. 전통 맛과 흥을 한껏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바쿠에서 맛본 캐비아, 그 맛의 비밀을 찾아 네프찰라로 왔습니다. 쿠라강은 예로부터 철갑상어의 대표적인 산란지였는데요. 강을 하고 카스피해와 만나는 곳에 네프찰라의 철갑상어 양시장이 있습니다.
1: Hi, nice to meet you.
2: Hello.
1: Thank you for inviting me.
0: 포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카스피해 철갑상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인공 부화와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1: 여기가 가장 작은 치어인가 보네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2: 나라디스라 발가노 철갑상어 아트
0: 아래서 갓 깨어난 철갑상어는 수온과 산소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수조에서 자란답니다. 치어가 자라면 성장 단계에 따라 더 큰 수조로 옮기고요. 쿠라강의 민물과 카스피해의 염소를 섞어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기릅니다.
1: 오! 와, 여기 다 컸네요. 이야, 여기 다 컸어. 엄청 크네. 야.
0: 특히 번식에 사용할 철갑상어는 따로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보통 암컷이 알을 품기까지 7년에서 15년 이상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와, 여기 제일 크구나. 와, 엄청 크구나.
2: 그만 햄튼이. 예. 조디미스 바야 햄튼 그의 방울한데. 근데 시제 더 하부. 취미들이 방울이 그러자. 예.
0: 채취한 알은 인공 수정을 거쳐 수많은 치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1: 와, 이건 진짜 이건. 이건 마치 상어야, 상어. 어마무시하게 크네. 오, 왔어. 와. 내가 이렇게 양팔을 펼친 것만큼 커, 이렇게. 이야.
0: 철갑상어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답니다. 수백만 개의 알을 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암컷이 최대 6m까지 자란답니다.
2: 슈리베르마 갑나테 배당 하지 마세요. 내라지스 방어는 줄이 벌면서 10, 15% 아래서는 대신. 네, 말씀하신 토끼 방어 20kg사 20kg은 10, 15% 그대로 이끌어 내려.
1: 뭐야? 추워, 추워, 추워.
2: 템퍼라투어
1: 4도랍니다, 4도. 어, 이거 추워.
2: 조심해, 물론 조심해, 원나라도 봐. 조심해.
0: 이곳은 철갑상어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랍니다. 철갑상어는 본래 차가운 물에서 살아가는 냉수성 어종인데요.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알이 성숙하도록 관리합니다.
1: 맨 마지막 과정이 이 차가운 수조통에다 넣어가지고 캐비어 생산하나 봐요. 그래야지만 그 캐비어 알도 좀 단단하지도, 맛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여기 그 추운 방울 데리고 왔어요. 이거 엄청 추워, 추워.
2: 줄이 무시달라는 스파이시나 우건 buradan götürüp emalçası milip kürüne damlaştıracak.
0: 먼저 초음파 검사로 알의 크기나 성숙도를 확인한 후 채취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철갑상어는 아주 오래된 물고기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고대 로마 황제로부터 중국 황실에까지 사랑받았던 황제의 물고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고기라죠. 그래서 알을 가공한 캐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최고급 식재료로 꼽힙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kg에 2-300만 원이나 한다니, 와, 정말 검은 황금이 따로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아를 생산하고 카스피해에 치어를 방류하여 철갑상어를 되살리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정은 다

0: 도시 호카수스의 품으로 향하는데요. 목적지는 북서부의 도시 샤마키입니다. 저는 먼저 샤마키에서 1시간 거리의 가발라로 왔습니다. 가발라는 대코카소스 산맥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죠. 고산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악도시입니다. 이 청정 자연 속에서 꽃을 든 남자가 되었습니다.
1: 아카시아가 아주 지천을 피워가지고 향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 전통 방식으로다가 그 요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말씀했죠?
0: 어떤 만남이 기다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스멜이스
1: 그. 아니 아주 유명하신 요리사분이 계신다고 해서요. 아,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구독자가 혹시?
2: 7밀리온 izleyicim var. Bütün dünyanın her yerinden tanıyanlar var fazla.
1: 7밀리온? 700만? 아이고 난 얘기를 못하겠네. 야, 700만 유튜버가 있어요?
2: 야. 그래서만 내일에 başlamıştım. Yavaş yavaş bir şeyler yani ki kalkmalıydı inşallah.
0: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만든다는데 오늘의 재료는 뭘까요?
1: 송어예요, 송어. 이 송어는 맑은 물 또 온도가 차가운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건데 여기 송어가 있네요. 한국에서 있어요. 예, 아 이걸로다가 송어에 바로 떠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회를 먹어요?
2: 요, 아예. 이제 해야지 이빌레. 이제 오자 하면 좋소 이빌레로. 오드마르디아 하는데 그래. 아.
0: 그런데 회로 먹든 구이로 먹든 송어가 실에서 다 맛있겠네요. 코카소스 산맥에서 내려온 차갑고 깨끗한 물이 길러낸 송어 직접 한번 낚아보렵니다.
1: 아, 미끼를 빵으로 쓰는구나.
0: 미끼가 빵인데도
1: 오케이, 오케이.
0: 낚시줄을 툭 던지니 송어가 엄청 몰려듭니다.
1: 오! 이야!
0: 금세 한 마리가 잡힙니다.
1: 와, 월척이다, 월척. 우와!
0: 어찌나 무거운지 낚싯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1: 엄청 무겁네요, 엄청 무거워. 야야야! 가만 있어봐.
0: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장사.
1: 힘이 엄청나네.
0: 아이쿠, 고놈 참 기운이 넘치는데요?
1: 이 송어가요, 수온이 12도에서 18도에서 가장 잘 크거든? 근데 여기 지금 수온이 딱 그 온도야. 그러니까 아주 육질이 단단하고요.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자! 뜯어봤어! 아이고!
0: 아깝게 놓쳤습니다.
1: 천천히.
0: 하지만 금방 다시 또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걸려 나옵니다. 송어가 힘이 세니까 짜릿한 손맛도 두 배입니다. 이제 갓 잡은 송어를 요리해 볼까요? 그런데 집이 넓어서 부엌까지 한참을 갑니다. 바베큐 전용 야외 조리 공간인데요. 먼저 양고기를 대접한답니다.
2: 아, 소기. 비즈데 야니키 아제르바이잔다 구즈 çok sevilen bir eti, kuzu eti. Onun için de ben size de kuzu etinden bir yemek teklif ediyorum. Ben vururum yani ki. Bizden özümüzü.
1: 후추 이거 후추예요? 후추? 페퍼?
2: 온도 민디 분 비실해지익 소스 텐디름이 올로 텐디데.
0: 바베큐 전문가답게 화덕도 직접 만들었는데 진흙으로 빚은 전통 화덕입니다.
1: 어 좋아.
0: 우리 항아리 삼겹살 같이 이렇게 구우면 기름기가 쫙 빠집니다.
1: 여기다 고구리 구면은 열이 골고루 배어 들어가지고요 고기가 타지도 않고 또 서리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고기가 나온대요.
0: 이제부터 기다리면 되는데요. 화덕아, 맛있는 바베큐 부탁한다. 맑은 물과 깨끗한 초원이 키운 가발라의 양은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0: 뭐?
1: 산모하는 사이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2: 와, 정말 잘 익었다.
1: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김밥에 참기름을 바른 느낌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발라의 전통 바베큐랍니다. 식탁에 앉으니 더 배가 고파지는데요. 양고기가 어찌나 잘 익었는지 손만 대도 살이 툭툭 분리되는데요.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눈으로 봐도 식감이 느껴집니다.
2: 갈비, 갈비, 이야.
1: 냄새는 당연히 합격. 이제 입으로 직행합니다.
2: 슈퍼, 슈퍼.
0: 브라보, 브라보.
1: 오늘의 요리사도 한 입 맛봐야겠죠? 매일 먹어도 그 맛이 끝내준답니다.
0: 나슬로드
2: 슈퍼 슈퍼
0: Nuş olsun. Ben kabakta festival gözlüğü diye biraz hazırlık görmeli. Üzülü sayız, siz nuş ediyiz.
1: 축제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바로 양갈비 맛으로 빠져봅니다.
3: 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이 안은 육즙이 달달달달 흐른다. 그 양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가 없어요.
1: 왜 전통 화덕을 고집하는지 알겠네요. 아까 잡은 숭어도 맛을 봐야겠죠? 여기선 석류 소스를 곁들입니다.
3: 우리가 고추장 뿌렸듯이 여긴 또 석류 소스를 뿌린답니다.
1: 노릇하게 잘 구워진 송어 구이 위에 시큼한 석류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고
3: 맑은 물 먹자라 그러는데 육질이 정말 짱짱하다.
1: 씹을수록 고소하지만
3: 아 근데 고추장이었으면 더 좋겠다. 고추장에서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1: 제가 5년 동안 여행을 하며 터득한 것이 있는데요.
3: 제가 여행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해외에 나가서 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고추장을 뿌리게 되면 그 원래의 음식의 맛을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고춧가루를 가지고 다녀요. 고춧가루는 원래 그 맛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그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해외 다닐 때.
1: 하필 고춧가루를 숙소에 두고 왔네요. 그래도 자연의 소리를 양념 삼아 즐겨봅니다. 바베큐 요리사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코카서스 산자락의 드넓은 목초지를 따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샤마케에 도착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좋아 옛부터 포도 재배가 활발했던 곳이죠. 제가 이곳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덮은 파라솔 행렬과 그 사이사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연기까지 바베큐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셰프와 바베큐 전문가가 참가해 나라별 바베큐와 숯불 요리의 진수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축제는 언제나 즐겁죠? 눈길을 끄는 진 풍경도 있습니다.
3: 향초 한 마리를 잡아 오셨어. 와, 있어. 카우, 카우, 오, 카우?
4: 네, 예스, 예. 범대.
1: 머리부터 꼬리까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굽는 대형 바베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3: 슈퍼! 슈퍼! 와! 이거 이게 야!
0: 오다스.
3: 오호, 와우.

0: Ka süper diye öyle bir ses.
1: Ya.
0: Evet. Bir tane öküz, dört tane kuzu.
1: Oo. Ah, 이쪽 양이구나. 예.
2: 와. 여기서 다시 봐서 반갑긴 한데 인기가 많아서 말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인 줄 알았더니 유명 인사이네요.
3: 아제르바이잔의 마술 아시바즈라는 분입니다.
1: 아, 우리 슈퍼 아저씨 인심도 좋아서 아주 예, 인기도 많고 인심도 좋고 손님들한테 무료로 그냥 다 시식하라고 주시네.
2: 저도 한참 기다려 시식용 고기 한 점 먹었습니다.
0: 야, 정말 맛있다.
1: 그 숯불 향이 나면서 육즙이 가득 도네. 최고 최고. 슈퍼.
0: 슈퍼.
1: 슈퍼.
0: 멋있다 여러분.
2: 곳곳에서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내고 갓 구운 고기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연기와 수창으로 눈길을 끌고 맛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1: 아하. I think you are.
4: Yes. It's very delicious. Try it. I like all of them.
1: 아하.
2: 소다리 요리를 종류별로 먹고 있다고 하네요.
4: It's very, very, very delicious. Try it. Okay?
0: Yeah.
4: Try.
0: 혼나다는 거야, 야채도.
2: 그런데 소다리 요리가 정말 맛있는지 테이블 위에 곳곳에 커다란 손뼈가 있습니다. 먹어보라는 손길에 바로 다가갑니다.
1: 염치 불구하고
2: 딱 먹기 좋은 한입거리로 콕 찍었습니다.
1: 아제르바이잔 무서.
2: 입안 가득 부드러운 살코기와 육즙이 퍼지는데요. 그런데 이분 부침성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있는데 누군가 술잔을 건넵니다.
0: 아제르바이잔 사케.
1: 아제르바이잔 사케. 지어 지어 지어.
2: 담내로 저는 우리나라 러브샷을 알려줬습니다. 생각보다 술이 셉니다. 저와 달리 아주 멀쩡한데요. 때마침 건네준 안주로 화끈해진 입안을 달래봅니다. 소다리에 술에 안주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5: 아얀 부산 아래.
1: 아, you have been 부산.
5: 부산.
1: 어, 부산. 야. 왜 거기 갔어요?
5: 브루이스, 브루이스는 게 무슨 잠자미나.
1: 빌라크 부산. 굿.
2: 이거 다 마시면 우리 이제 친구 하는 거예요?
1: 아, 여기는 우즈벡이네. 와, 크다. 이거 봐. 이게 플롭이라는 거. 플롭.
5: 플롭?
2: 흔히 필라프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쌀 요리입니다.
1: How many person eat? 500명분. 이야. 와.
2: 바베큐 축제장은 요리의 열기와 흥겨운 분위기로 무르익어 갑니다. 아제르바이잔 축제에서 또 하나 놀라운 건 자유롭고 개방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삶을 자유롭게 즐기는 이슬람 국가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있는 샤마케에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품고 열정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향긋한 차 한 잔이 기다리는 곳,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도시 란카란으로 향합니다.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남부, 이란과 국경을 맞댄 덕분에 이란계 탈리시족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곳이죠.
6: 지금 바로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이란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3, 4km만 가면 국경이 있고요.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젠은 640km를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이 또 이란이네.
2: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란 라디오 방송이 수신되기도 합니다. 눈앞에 그야말로 지척의 이란이 있네요. 랑카란의 첫인상은 도시가 상당히 반듯하고 잘 정돈돼 있다는 건데요. 카스피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오래전부터 페르시아와 코카소스를 잇는 교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름에 바다해가 들어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5개국에 걸쳐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약 8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품고 있죠. 그런데 정말 바다 같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풍경은 여느 해안 어촌과 다르지 않은데요. 워낙 넓다 보니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도 치고 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1: 개가 해수욕을 즐기고 있어요. 야, 바다. 아,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다인 줄 알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무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7배는 되더라고요.
2: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와, 영락없는 바다네요. 오히려 호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깊은 곳은 수심이 1000m 넘어요, 글쎄. 카스피해에선 해조류 채취도 가능한데요. 우리네 김처럼 먹는 건 아니고요. 의약품 원료나 사료등으로 사용한답니다. 랑카란이 차의 도시가 된 것도 카스피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차나무는 연중 풍부한 비와 높은 습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1: 아, 이 앞에 보면은 카스피해에서 불어온 그 습기 많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뒤에 또 탈리시라는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아, 차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2: 랑카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으로 풍부한 강수량 덕에 벼 농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 논입니다. 신기하지요? 논에 이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차밭, 건조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이 초록빛 차밭에서는 어떤 향과 맛의 차가 탄생할까요? 수확이 한창인 한 차밭을 찾아갑니다.
1: Hello, nice to meet you. I come from Korea. My name is Su Gil.
7: 가르네스 차밭은 bir hissəsidir. Burada 9 hektardır ama memlekette bizim 55 hektar çay bağımız.
1: 55 hektar. Wow, big.
8: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9: 상쾌
8: 통쾌. 변비엔 메이킨.
10: 오직 LG만이 가능한 청소. 기름때를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기름맛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 스테이션에서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2A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11: 리아 두통제로.
12: 언제까지
13: 그렇게 먹을 거야?
12: 이 맛에 빠져봐.
13: 리아 두통새우 새로운 맛도
12: 근본의 맛도
13: 우리 함께하자.
2: 이곳에.

0: 새순은 5월부터 9월까지 세네 차례 새순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찻잎을 탈 때면 자연스레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노래가락에 맞춰 손놀림도 한결 경쾌해집니다. 어, 이거 찻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찻상이 아니고요. 거의 만찬 수준의 만찬. 과일, 잼, 뭐 온갖 견과류, 과자류. 이야, 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찻잔을 준비해 주셨어.
1: 카스피에가 키운 찻잎은 랑카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됩니다.
0: 아, 최고 맛이에요. 최고. 네.
1: 주로 홍차를 마시는데 다양한 과일잼들과 함께 먹습니다.
0: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오디아요.
1: 달콤한 잼 한 숟갈 먹고 나서 따뜻한 홍차 한 입 먹습니다.
0: 오디하고 홍차하고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 이건 드셔보지 않는 분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최고! 드디어 프리미엄 골드가 왔습니다. 골드티.
2: 원키로 쓰시면 뭐
0: 18만원. 아니 180만원.
1: 차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잔에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0: 한 잔에 1kg에 180만 원이나 하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먹어야 되겠어요.
1: 춥지도 않은데 떨립니다.
3: 프리미엄 골.
0: 아, 역시 베스트야. 이건 진한 향이 난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차입니다. 골드티.
2: 프리미엄 골드 içmeye bir can çaktınız çok daha.
4: Ben müdürsüzsün ama sahibi sana size
2: daha çok. Elbette.
0: 이게 1년에 이 넓은 차밭에서 단 20kg밖에는 생산이 안 된대요.
5: 랜차란티.
0: 랜차란티 최고.
5: 랜차란티 최고.
0: 아!
1: 좋은 향기는 오래 머물고 좋은 차는 사람의 영혼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전통과 정성이 빚어낸 귀한 향이 제 마음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차밭에서 들었던 민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0: 들어가도 될까?
1: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집 안쪽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네넬레르, 즉 할머니들이란 이름의 여성 민속 공연단입니다. 탈리시족 민요와 아제르바이잔 민요를 부르는데요. 한 가족으로 구성된 노래패라고 합니다.
6: 심볼이 다 아이로로. 아이로로 나라는 심볼. 안 아발 오크두글라르 마니 베자르다 바이람라르다 오크두글 마니들.
1: 아직도 100곡이 넘는 민요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답니다.
0: 아니 90세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예능감 있게? 이야.
1: 노래를 부르며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던 사람들. 어머니에게서 딸로 다시 손녀 세대로 이어지는 노랫가락은 오늘날에도 랑카란 사람들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의 땅 아제르바이잔에서 제 인생도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I swear I.
1: 우리가 가는 데는 1920m를 갑니다. 오, 시원하다.
2: So, 여기. You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1: Yeah, yeah. Yes.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오, 오,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아!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아! 스톱! 눈을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0: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솜털 같은 새하얀 구름이 식탁으로 내려왔습니다. 몽글몽글 피어난 뽀얀 순두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옛 손맛에 사람들의 발길이 오랜 세월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뜨거운 불 앞을 묵묵히 지켜온 세월.
2: 엄청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을 하지만 대단하신
3: 손도 많이 피셨어요.
4: 응, 그럼 이게 꼭 손이 다 타려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가지고.
1: 굳은 살박인 엄마의 굽은 손을 따라 딸도 엄마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 태백. 해발 800m 고원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간판 하나 없어도 오직 손맛으로 이름난 집이 있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주인공은 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제 불려둔 콩을 씻는 일로 산골에 부엌이 분주하게 깨어납니다.
2: 불릴 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하고 또 겨울하고 틀려요.
5: 사장님이 알아내신 거예요?
2: 저보다는 이제 우리 김 여사님께서.
1: 자칭 타칭 콩 선생으로 불리는 옹낙 여사. 콩과 동고동락한 지도 언 34년.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물의 양에 따라 들쭉해지거나 또 묽어지기 일수라는데요. 34년 손끝에 밴 감각만큼 정확한 저울도 없겠죠.
3: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2: 콩 가는 것도 엄마 마음에 별로 안 들어가지고 저도 나름 이제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게 무시를 당하죠. 제가 여기서 김 여사님 요 공간에서는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주혼자식처럼.
3: 어머니 왜 따님을 툭툭 쳐내세요?
4: 하는 게 저 하니까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아니 딴 데 가면 선생님 잘해.
3: 아 여기서만 못하시는 거예요?
4: 여 내 인데만 그러네.
1: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에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는 프로 요리사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견습생 신세랍니다.
3: 두부 만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 나는 뭐 오래됐지. 뭐 좀만 할 때부터 엄마가 두부 하면 옛날에는 온 식구가 손에 일어나면 맷돌 갈아야 되잖아. 이 배운 게 이게 가지니까 그래서 두부 하는 걸로 했지.
2: 지금부터 이제 다 수작업이에요. 기계로 짜면 더 콩물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그랬더니 흰물에 본연에 있는 그 물을 한 두세 번만 딱 짜면 되는데 너무 압착시키면 그 모은 맛을 밍밍한 맛으로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맨날 이제 여기서 싸우는
4: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넣으면 뭐 나중에 기계를 하든지 뭐 어디든지 그거는 뭐 내가 하는 동안에는
2: 아니 그냥 엄마 편하라고
4: 그냥 뭐 내가 편하면 그거 뭐 평상에 해 먹을 거야.
2: 편하게 하자는 거지.
1: 이 고된 일을 딸에게 맡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손을 놓지 않는 이유. 늘 변함없는 맛을 내고 싶은 마음 하나겠죠.

0: 이제 짜서 하면은 매일 힘이 드더라. 쌀쌀이 안 빠지잖아, 물이. 저, 저게, 이 콩물이. 이렇게 뿌리면은 잘 빠지지.
1: 얘가 항상 폭발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콩이 익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두부할 때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가장 높으냐. 붕대니까 무거운.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2: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을 부어 다독여야

0: 보셨죠? 지키고 뜨거운데 서 있으라 그래놓고 이제 끌어오르면 돼. 비켜 그러잖아.
1: 불 앞을 견디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손맛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2: 잘 익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어떤?
3: 이제 이게 확 떨어가잖아요. 다 익었으니까. 아까는 막
0: 처음에 아까 절가도 확하게 들어갔잖아요. 두부가 콩 가는데
3: 이제는 이제
0: 무처럼.
1: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지켜온 뜨거운 엄마의 손맛. 34년을 이어오는 부엌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중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는 이것.
2: 이건 뭐예요?
0: 죽대라고, 요게 보시면 다리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게 낡았죠. 이게 30년 된 거. 친정 아빠가 살아계실 때 두부 장사 하실 때 두 분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걸 못 버리시고 그냥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 이제 다 갈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1: 닳고 낡아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지겠죠.
3: 이게 받침 보따리가 오래돼서 다 떨어졌어. 사가서 이제 떨어져 버려가고 이게 나름대로 머리 썼지.
2: 꼽는 거는 흔들리지 말라고 꼽는 거예요?
0: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1: 결혼하고 도시로 떠났던 딸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삼남매를 키워낸 엄마의 세월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게 됐답니다. 엄마와 함께한 지 20여 년. 뜨거운 두부를 직접 짜며 견뎌온 엄마의 손을 이제는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0: 억척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을 하지만 대단하신 것
2: 손도 많이 피셨어요.
3: 응, 그럼 이게 곧 손이 다 틀어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간다.
0: 엄마 손을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엄마 손을 저도 이제 똑같이 닮아간다는 게 둘이 같이 보면 엄마 손 대봐봐. 닮았지 엄마 손이.
2: 그러네, 손이 닮았네.
0: 그래서 이 손을 둘이 닮은 손으로 제가 해서 두부가 맛있답니다.
1: 고들법도 하건만 옥랑 여사에게는 삶을 지탱하게 해준 두부만큼 고마운 게 또 없답니다.
0: 아기다도 그치, 천천히.
1: 꼬박 3시간 불 앞을 지킨 끝에 꽃송이처럼 몽근 순두부가 피어납니다.
0: 어떠셔?
3: 잘 했네요.
0: 몽글몽글?
2: 어머니는 어쩌다가 두부를 판매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3: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이 하다 보니 다 망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야지.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부엌에 이렇게 짜놓고 감에 속 걸고 불 떼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일이 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1: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 남편이 직접 지은 이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고 삼남매가 태어나고 자라났답니다. 한 가족의 세월을 품은 집. 식당이 아닌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마냥 정답습니다. 순두부를 한솥 끓여놓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모녀.
2: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엄마 식재료 창고. 저희의 식재료 창고죠, 신선한.
1: 산골 식당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이 텃밭. 있는 땅을 놀릴 수 없다며 농사까지 짓고 있답니다.
0: 자, 엄마. 한쪽에 노란 거 한쪽에는 빨간 걸로 갑시다.

0: 보자. 이쁘네. 신성 그 자체는 완전히. 우리 농사 우리 너무 잘해줬다.
1: 싱싱한 텃밭 식재료들은 그날그날 따서 곧장 손님상에 올린답니다. 은둔 고수의 손맛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는 정성에서 나오나 봅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산골 식당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하루 딱 한 솥, 적으면 여든 그릇, 많으면 백 그릇 남짓. 아침에 끓인 순두부가 다 떨어지면 그날 장사도 끝. 그러니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30여 년 한결같이 지켜온 손맛. 콩 본연의 담백한 맛에 매료돼 한번 찾은 이들은 단골이 된답니다. 추억 속 따스한 한 끼는 허기만 채워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함께했던 사람과 그 시절의 기억까지 불러와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니까요.
2: 우리 이때 먹던 그 맛,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집에서는 그거를 해줘요.
3: 고향의 맛 같은 거 있죠. 이 된장 먹으면 정말 시골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된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4: 그리고 이것도 맛있지. 완전 이거 이렇게 싹싹 비웠어요. 싹 비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의 손맛. 정말 맛있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어요. 이렇게 전 털어서 사장님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5: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4: 집에 가서 한번 고쳐봐요.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1: 엄마 손맛 보겠다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손님들로 한 솥 끓인 순두부가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0: 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순두부 다 떨어졌어요.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 죄송합니다.
3: 네. 일찍 왔어야겠네.
6: 아니, 12시 시간이 한참 점심 시간인데.
3: 우리 지금 6시 한 걸로.
6: 서서
0: 어떡해.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아침에 한 것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점심 시간 되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시간대 조금만 늦어도 손님들한테 많이 죄송하죠. 엄마 그러시죠. 내가 필딩 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냐고 하는데 필딩은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맛있게 찾아주시니까 그게 필딩보다 더 높은 거 아닐까.
1: 한바탕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맞이한 둘만의 시간. 마땅히 먹을 것이 없던 산골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을 추억해봅니다.
0: 해바라기가 또 한창이라서 해바라기 넣고 해바라기 보리빵을 만들려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감독님.
5: 막걸리네.
0: 그렇죠. 오늘 반죽 제가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할 거예요. 옛날 이제 먹거리가 없고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거 쪄놓고 밭에 나가시면 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1: 자식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음식.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죠. 엄마의 손맛을 쏙 빼닮은 딸이 오늘은 엄마만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0: 먹어볼까? 제가 사꽃이랑
1: 맛보다 먼저 전해지는 딸의 마음. 엄마도 진심을 전합니다.

0: 맛있어?
1: 응. 잘 하셨어.
0: 배고.
1: 잘했어.
0: 아유, 엄마한테 칭찬 들으니까 좋네. 응? 아침부터 맨날 혼났다가.
2: 엄마와 딸의 시간이 몽글몽글 익어갑니다.
1: 뭐 장사집이라고 장사한다고 딸로 하고 우리 먹는다고 딸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매일 같은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손님도 대접하고 또 한 개 또 남으면 뭐 또 서로 또 논아 먹을 수도 있고 주고 이게 제 적이야. 그러니까는 손님들도 좋다 그러지.
0: 엄마가 지켜왔던 거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지키신 거를 저도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2: 한 소태 순두부처럼 엄마의 시간이 딸에게 뭉근히 스며듭니다.
3: 옛날에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르쳤어요. 수업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4: 많이 봐줘요.
3: 감사합니다.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8: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굿네이버스.
1: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5: AI야, 중소호텔 감성 생성해줘.
6: 생성하지 않겠노라. 시간여행은 듯한 설렘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7: 트립은 진짜야 해.
8: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7: 이것도 미쳤네.
6: 호텔 예약은 트립.com.
9: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 돌파구는 기세. 기력에 세기를 올리다. 천록 정관장.

0: 나는 아이반이야.
1: 오이, 아이, 오이.
2: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0: 잠자리, 여치, 무당벌레. 야라.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2: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3: 저는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4: 공항에 왔어요. 아이만 볼 수 있어.
5: 그럼. 그댄가 한번 이만들어.
4: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이밤 코포자. 아이반 어디 갔어?
1: 어 이보.
0: 어?
4: 아이반. 아이반.
5: 잘 잊혔어? 잘 잊혔어?
4: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5: 나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1: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5: 아, 서서 먹는 거 좀.
1: 어.
4: 맛이 어때? 맛이 어때?
5: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1: 아리랑
5: 채주. 곧!

0: 이거 안 와가지고 안 되지. 더 줘야 돼. 뭐 큰 거 안 하죠. 된장에도 넣고. 아무튼 매운 거 먹어? 된장에 조금 넣는 거.
1: 조금은 괜찮아.

0: 애미가 내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1: 우리 집은 요리 담당은 이제 애들 아빠 가고
0: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쓸 때는 내가 아침 다 해줘버려요. 배추가 한국 것처럼 깔끔하질 않아. 이렇게 쪄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건 좀 오래 쪄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그냥 김 나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2: 좋은 아침이에요. 냄새 좋아요.
1: 냄새 좋아요. 냄새 좋대.

0: 알바. 잘 잤어? 할머니 안아줘야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여기 뽀뽀해줘. 알바, 옷 갈아입어. 밥 먹게.
1: 잘 자세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알바, 밥 먹자.
3: 뭐에노, Iván, el desayuno tiene pintaza.
0: Ya, Kogi. Año, Kogi, Kogi, Kogi.
4: Ay,
5: Kogi, te
4: estás
5: haciendo.
6: ¿Cómo se llama? ¿Cómo se llama? 소스 맛있어요.
7: 소스 매운 거 못 먹어갖고 내가 이걸로 한 거예요.
3: 맛있다. 피넛 버터?
7: 된장. 아. 된장 소스야.
3: 아, 된장 소스.
7: 된장 소스.
3: 아, 된장 소스. 아.

0: 알면 뭐해. 빨리 먹어야지.
1: 얼른 부지런히 먹고 학교 갑시다.
0: 알바. 할머니가 김밥 하나 싸줄까? 알바. 김밥 하나 싸줄게. 좋았어. 좋았어. 알바니 원하는 대로 싸줄게. 고기 넣고. 입으로 슈. 잘 먹어. 한 번만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더. 너무 조금 먹어서 살이 안 찌잖아. 국물 한번 먹으세요. 미역국물.
2: 가보자. 자, 가자. 내가 저만큼 데려다 줄게. 가자. 자, 가자. 가자.
0: 으이차.

0: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1: 네. 조금 더 빨리 가자.
2: 조금 더 빨리 가자.
3: 그래. 늦어. 학교 늦었어, 그지?
1: 학교에 빨리 가야 돼.
3: 학교에 늦었어.
1: 9시.
3: 30분까지.
1: 25분에 가야 돼.
3: 25분에.
0: 9시 25시 뭐야, 임마. 9시 25분.
2: 하나, 둘, 셋.
0: 야. 천천히 가. 학교 다 왔네, 뭐. 리소 솔루자.
2: 리소 솔루자.
0: 학교 다 왔어요.
4: Que salió así a solir.
5: Ya, por eso es que yo salgo.
4: Por eso. Mira la táctica, no está en la.

0: 이렇게 궁금하냐?
1: 뭐, ¿qué tal, Iván?
2: Bien.
1: A ver, de este y nos vamos, ¿vale? Pa, ch, ti, ti, ta, te toca, ta. Otra vez, ta, ch, ti, ti, ta. Siguiente.
2: A Iván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뮤직, 음악 이론이랑 드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Me he equivocado un poco.
1: Sí, sí, sí, ya sé, ya sé. Vale, bien, bien, muy bien, muy bien, ahí van.
2: Oh. Uy,
1: ya más fuerte, ¿eh?
2: 잘했어.
3: 너무 잘해서 와 저렇게 집중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고.
3: 친구 데리러 갔어?
5: 뭐라 봐시?
1: 뭐라 못 찾아가 다시 돌아.
2: 여자 친구 주는구나.
4: 아이반 여자 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3: 여자 친구 아니야, 그렇지?
6: 아이반 뭐 할 거예요?
5: 맛이 한 선물 줄 거야.
0: 올라.
2: 올라.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안다고.
1: Vale, como ya dije, el viernes es la gala de los tiempos. ¡Balones, venimos! Toma, Oli. Jaime.
0: Hoy no es el caso. 안 입는 편인데 이게 반대.
2: 아무시.
3: 집에서는 완전히 아기잖아요. 아기 같은데 축구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하고.
4: 어이.
1: 나랑하스 a izquierda, sin peto derecha.
4: Mientras te vendemos, yo me la quedo. Me quedo yo.
5: Me haga con el equipo y eso.
3: ¡Guau! ¡Cuánto más le! Ahí va ni chacha buena idea. ¡Ah,
0: no, no, no! ¡Dímela! ¡Dímela! 오, 오, 우와, 잘한다.
1: 잘했어.
0: 1대 0이요. 아, 이게 좀 위험하다. 오.
3: 아니, 갈라,
0: 오.
3: 어이, 어이, 어이, 어이.
0: 어,
3: 골키퍼 조심해, 골키퍼 조심해.
0: 아, 얘네들은 전문가같이 잘하더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애들이 아니요. 뛰는 거 보니까, 아, 그 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아이반이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0: 거린이야, 거린. 아주 넣어놓고.
1: 자, 가보, 배토스.
0: 2대0. 2대0, 잘했어.
2: 잘했어.
3: 아이반.
2: 아이반?
3: Yes, very good.
2: Very good.
3: He plays very good.
2: 아이반,
0: 치킨 아이반, 먹어, 아이반.
2: 치킨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0: 아, 먹어봐. 먹어봐. 맛있나 먹어봐.
2: 먹어봐.
0: 좋아. 자기랑 만들게.
2: 다 된 거야.
0: 이거 뭐 그러다 나오면은 남 나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해갖고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식혜를 해갖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4: 뭐 해도 뭐
2: 족하지는 않겠지.
4: 아이고 기사를 내기 힘드네.
2: 선생님 제가
0: 처음엔 당황했어요. 더운데 주면 좋은데 코치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안 된다고.
0: 선생님이 알러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2: 애들한테 얘기해줘.
0: 걱정돼서.
3: Que por las alergias, pues no. Sí, por las alergias. Porque yo no soy alérgico a nada de la comida.
5: Yo no.
3: Mateo tampoco a nada de la comida.
5: Yo no sé.
3: ¿Tú lo puedes entonces?
5: Yo en realidad no soy a que no.
1: Venga, chicos, vamos.
2: ¡Ay, chicha! 아니 힘들게 해왔는데 근데 요즘 음식을 한물로 오면 안 돼.
0: 그럼.
2: 애들 요즘은 알러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나아.
0: 된 걸 사와야지.
6: 첩첩첩첩첩. Hola Natalie. It's so hot. Can you come?

0: close this because it's so hot.
1: Hola.
2: Hello.
1: Bien.
0: So you were riding a bike here?
3: Yes.
0: I see.
1: Ivan 친구들이 그날 오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스페인 아빠고 엄마가 일본 분이시고 다른 친구는 아빠가 이탈리안 분이시고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그 커플이에요.
4: 노래가 이 코치가 코치.
5: 코치.
4: 코치?
1: 네가 얼굴 발라줄래?
5: 엄마가 백 발라줄게.
6: Ah, maestro, te lo tienes de quitar.
7: No, no lo quito.

그러면은

0: 뭐 할 거냐면 짜란
1: 고교하셔네
0: 우리 반에 누리집을 만들 거예요.
2: 쇼
0: 우리 여기 그림 그릴 때 우리 반 친구들 그려줄까?
3: 아이반을 한글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반 조부모님도 한국말밖에 못하시고 저희가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그냥 아이반이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0: 아이반 오늘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4: 어?
0: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어떤 색깔 있어요? 아이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1: 따따.
0: 그걸로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5: 여기는 길에서 많이 먹더라.
3: 맞아.
5: 차고.
3: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밖에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5: 아.
3: 그래서 그때 집을 살 때도 그래서 그
6: 도로 옆에?
3: 아니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5: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음식을 먹고 그래.
3: 여기 사람들은 그 햇빛 보는 걸 진짜 좋아해.
5: 아니 안 그래도 햇빛이 많이 나는데 왜 햇빛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아, 저기가 입구요.
3: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딱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예쁜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3: 아, 타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좀 큰 엘 라스트로라는 시장에 갔어요.
6: 사람들 많이 오네.
5: 사람 사는 건 똑같아.
3: 털코트도 판다, 털코트. 지금 입는 거 생각만 하면
5: 날씨가
3: 진짜.
5: 더운데. 이게 외국 나가면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3: 아, 그럼 옷은 보기 금지야?
5: 아니, 한국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한국이 제일
6: 그래,
5: 좋아.
6: 그래,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
5: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6: 애플 옷, 원피스 하나 사야 되겠네.
3: 원피스 눈에 보이면 딱 찍어. 어, 어때? Hola. ¿Cuánto cuesta? 35. 아, 38?
6: 아,
3: 35, 35 유로?
6: 위에만 하는 거야?
3: 어, 위에만 하는 거.
5: 야, 굉장히 비싼 거야. 비싸.
6: 혜미야, 이게 수영복 아니야?
3: 맞아. 아, 모르겠어. 아, 수영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6: 아, 그래? 어.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3: 모자 봐, 모자.
5: 이런 건 우아하고 좋네.
3: 어, 예쁜데?
6: 너무 크지 않나?
3: 어, 한번 써봐도 돼요? Hola, can I try this one?
7: Yes.
3: Gracias.
5: 우아하긴 우아하네.
3: 우아, 너무 우아하네. 어때?
5: 그래, 우아하긴.

0: 어디 놀러 가야겠다. 너무 커서. 어떤 거?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오, 오, 그라시아스. 아, 무차 그라시아스. 어, 근데 다른 색깔, 색깔만 다른 거.
1: 이거, 이거는.
2: 화려한 게 좋지.
0: 예쁘다.
2: 어, 괜찮다.
0: 어. 그래. 알았어. 그래요. 이거 할까?
3: 아, 진짜. 그래.
0: 어. Hola, how much is this?
4: 25.
0: This, yeah, I will take it.
4: Okay.
0: Yeah.
2: 되게 비싸네.
0: 아우, 됐어요, 됐어.
2: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거야?
0: 아, 나, 여기는 안 될걸?
2: 먼저
0: 봅시다.
2: 갑시다.
0: 우와, 예쁘네.
4: 예뻐?
2: 예뻐요. 아, 진작 사지 그랬어.
0: 어. 잘 샀어.
2: 고급스러워.
0: 아, 이제 할머니 찾기가 편하네. 할머니!
2: 불란서 여자 같아.
0: 것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우와.
2: 우리 가방 아, 하니까 어. 여기 명가방에
0: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는 어. 거야.
2: 그러니까
0: 우리 아, 예쁜
2: 우리,
0: 프린트를
2: 가지고 프린트 해서 나가
1: 이쪽으로 와요.
2: 저는 가방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가방 제조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2: 그래도 보이기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건데 좋소 이렇게 하면 되죠.
1: 알겠어요.
2: 옛날에 그렇게 좋진 않다. 요거는 이쁘게 생겼어. 디자인은
1: 화려하긴 하다.
2: 이거는 배낭이
0: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
2: 가방처럼 생긴 건 배낭이네. 우리가 가방 하니까 가방에만
0: 가방만 그게 가야?
2: 직업은 못 속여.
0: 그러니까 관심 가는 게.
2: 아,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특이한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0: 이런 치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1: 어?
0: 어.
1: 이거 카키 할까?
0: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좀 다른 색깔로.
1: 네. 어때? 뭐가 나?
0: 아,
1: 이게
0: 더 나?
2: 어, 그래. 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이 문이 있는 거, 이건 없네. 이건 얼마래?
0: 후엔 이거는 20.
1: 20?
0: 이거는 이거? 이거? You will take this one.
1: Okay.
0: 아?
5: 더 주는 사람이 20.
0: 아, 엄마, 두 개면은 30이래.
2: 에이, 그렇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만 사.
1: 이따 할까?
0: 20. 이거는 20.
2: 그럼 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1: 두 개 달라 그래.
2: 30에 달라 그래. 30에 달라 그래.
1: 30에
0: 30. Can you do 30? And this and this one?
2: 그 안 되면 가는 거요.
0: Or 30? Okay, okay, 30.
2: Gracias.
0: Buen día. Buen día.
1: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거 샀어.
0: 재밌었어요. 아,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불러주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아, 이런 게 삶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어요.
1: 어디로 가?
0: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2: 맨 음식을 이런 데서 먹어.
1: 예쁘지 않아? 여기 사람들 다 기다려.
2: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이렇게 먹나?
0: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10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거야.
1: 어, 아, 저기 있다. 어. 식당에 왔어요. 가자. 올라. 올라. 하이 밤.
0: 쭈꾸미.
6: Did you find something?
0: Yeah, look, 할머니, 할아버지.
6: 아, 됐어. 아, you got the
1: 모자.
6: 아, 모자.
1: 모자 어때?
2: 어때, 모자?
6: 아, cool.
2: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인 나는
0: 네.
2: 보틴.
0: 보틴.
1: 보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2: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1700 몇 년도 식당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0: Let's go.
1: Let's go.
2: 가자.
0: Vamos.
2: 최고 오래된
0: Vamos.
2: 식당. 가자.
1: 우와.

0: I sent an email with all the details of what we needed and everything. And then basically I got back contact from, I guess, from the CEO of Botín.
1: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여.

0: 아이돌이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1: This oven has never been turned off.
2: 와, 와.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래.
1: And this is the main diner in the restaurant. We're going now to the underground diner that is from 1590.
2: 아유, 우리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네요.
0: 그러게.
2: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야, 1519년대에 있던 지하래. 아, 와, 와,
3: 와, 와. 아, 이번 조심해서 내려. 아,
2: thank you.
4: La bodega es de 1590.
1: From 1590, this cave.
0: 1519년부터 있는 이 공간이.
4: Y ahora, bajar por aquí, esto sí que tiene más dificultad.
1: Sí.
0: 보통은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 궁금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
3: 이 식당에 와갖고, 이거 여기 본다는 건 대단해.
1: It's very special.
2: 알반 조심.
1: Only for you.
3: 야, 대단하다.
0: 와.
2: 와. 조심해, 조심.
3: 와, 이렇게 대단한 집. 와, 이렇게 있는. 이야.
2: 오, 여기가 이제 아와인 같은 거 넣는 데네.
0: 시원해서. 아,
5: 멋있다.
2: 멋있어.
0: 멋있어?
2: 보여주는 거야, 오늘.
3: 이게 전부 와인이 들어있네, 보니까.
0: 아, 진짜?
3: 난 빈병인 줄 알았더니 빈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채워져 있어.
2: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5: 신기해? 되게 신기해.
0: 되게 신기해.

0: 자,
1: 알반드, 알반드.
0: 알반드 들어.
1: 알반드. 칭칭.
0: 우리 가족을 위하여.
1: 칭칭. 맛있다.
2: 맛있어, 맛있어.
1: 음식 나온다. 드디어 음식 나와요. 음식 나와요. 하몽. 하몽.
2: 아, 이거는 마늘 수프예요. 빵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늘 수프에는. 아, 마드리드에서 되게 전통적인 거예요.
3: 아미노메폰과 히몬.
1: 오징어 튀김이에요. 아이바는 자기 계속 레몬 안 넣는다고.
4: 오, 이게 대전다.
0: 우와. 우와.
3: La hemos matado para hacer papilla.
5: They're gonna bring warm plates for the.
1: 따뜻한 접시를 갖다 주신데 이제 따뜻하게 고기를 계속 먹으라고.
0: 대단하네. 잘 나왔다.
3: 오,
0: 와. 잘 나왔다.
3: 꼬리 나왔다.
4: 와, 아이바는 더 좋은 거 좋네. 남자도 대빵 큰 걸로 줄게.
1: 아이바.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어요. 아이바 잘라줄까요? 아이바 자를 거예요. 이거 포크 잡고.
2: 껍질 맛있어. 부드러워.
4: 고기는 부드럽네.
2: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때?
1: 맛있어요.
2: 아니야,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요. 너 먹고 싶어 했잖아. 응. 예!

0: 퍼져간다. 가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ve. 더 2027 타스만.
1: Kia. Movement that inspires.
2: 흘린 땀만큼 잘 커진 옥수수야. 맥도날드 덕에 알찬 속이 드러나는구나.
3: 아라리 쫀득한 맛.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
2: 좀더 고소하네. 빠라빠빠빠.
4: 이따가 공원 가서 막 놀으려면 많이 먹어야 돼. 연 날리게 하고.
5: 레고보다 쉬워. 연 만들어야 돼.
4: 하라죠. 같이 연 만들래.
6: 그 날리는 거.
5: 만들 수 있어?
6: 만들어야 돼.
4: 만들 수 있어? 엄마 스페인은 많이 아는데? 아이바니 많이 가르쳐줬어, 엄마?
7: 아이바니야, 엄마 선생님이잖아. 스페인 말 선생님.
4: 그랬어?
7: 엄청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
8: 아이바니 선생님.
7: 아이바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4: 아이바, 맛있어. 그 말은 스페인으로 어떻게 해요?
9: Está muy rico.
4: Está muy rico.
9: Está muy rico.
4: Rico. 맞아?
7: 네.
9: Está muy rico.
4: 알반도 군대.
8: 알반 군대 아니야?
4: Está muy rico. Está muy rico.
10: Muchas gracias.
7: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보티는 보통은 사람이 진짜 많아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식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더 음식에 집중할 수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5: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야?
11: 안토니오가 이메일해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네?
6: 고마워.
12: 저는 전만해요.
4: 전만해.
12: Very happy. 햄버거예요.
5: 얼마예요?
7: 393.
13: 안녕, 몰라.
7: 네.
12: 이거 제가 이번.
7: 할아버지.
13: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7: 여기가 성이에요.
13: 오, 경치 보시오. 오.
4: 돈을 갖고 와야지.
7: It's an auction.
9: 능력을 크신 분 봐라. 감사합니다.
13: 아이방 가자. 맨날로 가자. 샥샥샥.
9: 끈을
13: 놔야지. 끈을 놔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7: 뛰어와.
9: 뛰어와. 뛰어와.
12: 아, 됐어, 좀.
4: 안토니오.
7: 아주.
13: 한번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네.
14: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6: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6: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6: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5: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6: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6: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5: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6: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0: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백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6: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백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8: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9: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0: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9: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어? 이거 실화야?
12: 에이, AI 같은데.
1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창업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어? 딱이네. 다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다스만 기아
1: movement that inspires.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0: 아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1: 병원 가자.
2: 이미 병원 가자.
3: 병원 가자.
4: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0: 마이브라운만 믿고
5: 병원 가자. 용기 있게.
4: 마이브라운.

0: 최외뉴 제작발표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승호 씨 모시겠습니다. 유승호 씨는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 동물 지킴이로 유명하죠. 그 유승호 씨 정면 보시면서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텐션 자급자족 인류 이은지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비 씨 굿 있잖아 1번 다 네 너무나 샤이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샤이 예 샤이 샤이 네 왼쪽 샤이 힘 좀 느껴 네 좋습니다. 힘 네 오른쪽도 힘 전달해볼까요? 힘 과학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서바이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1: 이 최고의 인류라고 하는 방송이 그냥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실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 느낌이 좀 제일 무섭고 실제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3: 생존이라는 단어만을 듣고 참여하다 보니까 뭐 각자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의 빛 보이는 복장도 많은 분이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에게 아무 정보도 없어서 각자 개인 옷을 가지고 입은 거였고요. 저도 준비에는 뭐 덫을 놓고 동물을 도축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고
4: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돼 있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말 옷,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사소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0: 관점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리조나의 어마어마한 자연을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촬영팀이 찍어왔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실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얼리티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일단 비비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사 Z추진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밖에서 막 필드 현장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다시 그런 필드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이거 이야기 전달받았을 때 거의 바로 그냥 저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존 혹은 최후 이런 단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생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저 궁금했었고
1: 극한 실험 최후의 인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극한이랑 뭔가가 연이 많아요. 그래서 운명인가?
2: 어떻게든 살아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쪽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토끼나 사슴 방열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잡으면 피를 빼야 먹으니까 이걸 해체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5: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다큐, 서바이벌 예능을 너무 좋아해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어딘가 던져주는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0: 사실은 과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4: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들을 가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옷감으로 이제 불을 지펴서 그걸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화력발전소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서 더 이상 지구는 건강해질 수 없다가 저의 결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2: 욕을 먹는 게 화학자거든요. 플라스틱은 모화로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 때의 목적은 선하거나 유용함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그게 만드는 문제는 결국 탄생시킨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좀 가볍게 말하면 저지른 놈이 치워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화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6: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2: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게 이런 생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선호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낙천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 개똑같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6: 나를 뽑아라. 그 어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4: 시키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는 자신 있어요.
3: 저의 강점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필드 현장에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내동댕이 쳐졌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운 환경? 아니면 이렇게 더운 환경이란가? 이렇게 힘든 등산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놀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5: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남남여여보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짝을 짓거든요. 같은 성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남녀 커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나온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운동 모든 영역을 집단지성에 젠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남녀 파트너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할까요? 이제 테이블로 일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7: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추수하네.
5: 여기에 후모스 어니언류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8: 예전으로 가시죠.
9: 예전으로 사막.
8: 사막으로. 이렇게 해요, 박사님. 하고 이렇게 싹 가려줘요.
9: 아, 진짜?
8: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아, 동시에 해야지. 하나, 둘, 셋.

0: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힘들어.
2: 뜨거워요.
3: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0: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저 식물 뭐예요?
2: 반가워요. 적응은 좀 그냥 포거스트 노드.
3: 지금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1: 살고 있다?
3: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저게 뭐예요? 기숙룸으로 가봅시다.
1: 가보자. 가보자.

0: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1: Hello.
2: Hello, everyone.
1: 잠깐만, 외계인일 수도. 잠깐만, 외계인일 수도.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2: Guess who I am. You're from here, huh?
1: Harley Quinn?
3: Yes! Yes!

0: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1: 우와.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우와.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우와. 우와.
2: 우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0: 여기는
2: 같은데.
0: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3: And rainforests are very important part of that. They've got a lot of biodiversity, a lot of different species.
2: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0: 어디서 찾았어요?
2: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0: 그러네요.
3: Yeah, so we had a fairly broad background base, but most of us had a scientific background of some kind. So we had an analytical chemist in here, somebody who was in charge of the rainforest.

0: 개또망밥입니다.
1: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2: Oh,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what is the perfect meal inside the biosphere because you not it's all only about taste, which obviously is incredibly important, but it's about nutrition. So we would monitor our nutrition all the time. I had a software program, which in the 90s was something, and that program told us exactly what was in our food. So you needed to have a really rounded meal. So from the nutritional point of view, if we had been low in protein for a little while, well, I might have chosen the actor's meal. From a taste point of view, though, because taste, you know, and actually loving the food that you eat is incredibly important, I would have gone with the gnocchi or the mealworms.
3: 원래 하려던 거에서 피봇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고 말았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향은 있고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4: 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왔어요.
5: 생각보다는요.
4: 왜냐하면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멋진 파트너였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게 작은 주방이라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고 팀원들이랑 소통도 너무 힘들고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4: 우리 재소자 아저씨.
7: 네.
4: 자 어땠습니까? 소감. 어떻게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7: 저요? 기여요? 기여?
4: 기여.
7: 아 그래도 재료 조금 잘랐고요.
4: 재료 조금?
7: 같이 많이 찾았고요.
4: 그럼 말 많이 했고요. 지금의 요리에 만족합니까?
8: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4: 아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8: 당연하죠.
4: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9: 아, 제가 계획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4: 속상해요.
9: 소금은 있을 줄 알았어요.
4: 맞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도 있을 줄 알았고, 없으면 효모라도 있을 줄 알았고.
9: 맞아요.
4: 정말 없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9: 시간 있으면 사실 피자 완전 뚝딱인데.
4: 완전 뚝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있을 거예요.
10: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1: 세상에!
12: 바다다.

0: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
1: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2: 에폭시 주세요.
3: 여기 하나 있어요.
2: 좋아요. 산호 주세요.
4: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3: 네.
1: 아, 괜찮은가?
5: 좀 불안해.
4: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6: 세게 밀 거예요.
0: 조심조심 넣을게요.
4: 네.
7: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좋았어요.
7: 여러분은 오늘 잠들었던 바위 위에 생명의 가지를 얹어 바닷속에 생명의 숲을 소생시켰습니다.
8: I love the ocean. I've spent a lot of time at sea. 아우
4: 배 아파.
0: 동선 씨 어디 가요?
4: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0: 배 아파요?
4: Oh shit!
5: 뭔데?
0: 무슨 일이야?
5: 뭔 소리야?
0: 세균맨!
4: Holy shit!
0: Oh!
4: 잠깐만.
0: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4: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0: 말하지 말아주세요.
8: Waste management is important. Well, I mean,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it's important because all of those nutrients have to go back into the system so that we can reuse them. You know, in nature, we don't see it, but it's happening all the time. Everywhere, all the time.
3: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숯 넣어야 돼.
4: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3: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수화물질들 넣어서.
5: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2: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5: 네.
3: 이거를
9: 좋아요.
3: 쿵.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왜냐면 얘는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5: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장우자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3: 아 충분합니다. 네.
8: We had a pretty normal toilet, but then it went down into a system where it all settled, and it's called a digester. So all kinds of microbes are in there, eating up everything, all the solids. The fluid goes off the top and goes into a marsh treatment system, where it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there are microbes in the roots that are eat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ater, and then the plants grow, taking the nutrients out of the water. And eventually, at the end, you get clean, nutrient-rich water, which you can then put back on the farm. And then we had all the water go through the plants, and then the plants put out pure water. We took the water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we could drink it again. Or, of course, it turned into sweet potato and the food that we ate.
0: 감사! 이 끝에?
1: 이 팔만.
4: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5: 그쵸,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4: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5: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르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4: 처음에 대변 있는 데를 조준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0: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산다고요?
4: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10: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4: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5: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4: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5: 진기명 기관이고.
8: So the neuroscientist was fabulous because when I thought neuroscientist and I saw his picture, I'm like, oh, he's going to be grumpy. He's going to be, you know, like really serious. But he was so open. He was lovely.
0: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9: 둘러싸게.
3: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10: 위해서.
9: 프라이버시를 위해.
10: 괜찮다, 괜찮다.
3: 여기 온 이유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5: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0: 신기한 거예요.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1: 쉬면서 왔어.
0: 지친다.
2: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0: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3: You know, when people go to space, what actually tends to happen is most people fall in love more with the Earth. You know, the astronauts from the Apollo program, you know, this very famous quote where they sai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space to conquer the unknown. And instead, we discovered the Earth." It's an incredibly powerful statement.
4: 우와! 여기가 어디야? 어, 흙 냄새!
2: 이런 공간이 있었어?
4: 와, 흙 냄새, 자연 냄새!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Restoring our topsoil on planet Earth is critical.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they're like the gene pool for the rest of the planet. That's where we can get the biodiversity back across the planet.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3: The hydrogeologist did a great job of then explaining it to everybody. It was kind of taking the understanding and then making sure everybody understood at a very simple level what it actually meant.
4: 좋아!

0: 개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전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숲! 더블숲!
3: 아, 숲을 심다지.
4: 숲을 심다지.
1: 멋있다. 아,
4: 바로
1: 고민도 안 하고.
4: 네,
1: 너무 멋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나무거든요. 심엽수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척박한 데서 잘 자라기도 하고 좀 물이 부족한 데서도 잘 자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상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크게 자라려면 이제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 20, 30년을 길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뿌듯하고

숲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자연의 힘으로도 숲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는 인간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 그 검사 다 하면
2: 얼마나 좋게.
3: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4: 안 깨도 되네.
3: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파.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2: 축구에는 손흥민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고 무대 위에서는
3: 저걸 저렇게 가지고 노시네.
4: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 포나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 포나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 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 포나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들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 포나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히 쓰지 않은 일기를 쓰는 일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껌을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 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또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아 정말 틀린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아 뭐 틀릴까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 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 실수를 또 하는 건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다 잊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못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0: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에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화는 시작이 돼요.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2: 내가 정하지. 아니, 내가 정하지.
1: 근데 너무 야해.
3: 대박이다.
1: 너무 야해.
3: 어머.
4: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5: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6: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미지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7: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엮이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에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을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 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가,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추리분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드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 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에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 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 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0: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이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와우.
0: Wow. Al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네.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0: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네.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네.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예.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달러, only 10달러.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돼요.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0: 으흠.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로드.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1: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1: Look.
2: the meter says
1: Hmm?
2: $30.
1: 아, 미터.
2: The meter says $30. Look.
1: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1: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1: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1: I don't have money. No,
2: $30.
1: I have only 15.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하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어허.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오,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 minute.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 낼수 있을 됐는데.
1: 예,
0: So,
1: 자동으로.
0: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 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그쵸.
0: 5 minutes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0: Perfect. Very nice. So, 5분의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 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1: 아.
0: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 minute 뭐뭐.
1: Drive.
0: Right. 6 hour 뭐뭐. 이런
1: 아하.
0: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어 관상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이
1: 아.
0: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1: 아,
0: 없어요.
1: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1: 예.
0: 자, 그래서 제가 어까지 혹시 그럴까봐,
1: 아,
0: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1: 네.
0: 5-minute drive. 사실은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게
1: 오.
0: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Yeah. 어는 너라고 했고요. drive 때문에. 그리고 10 minutes가 아니라 10 minutes. 왜냐하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two-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two-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네.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2: It was a two-hour drive.
1: It was a two-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걸어서 하면 walk겠죠?
0: Walk가 뭐죠?
1: Walk, 걷다.
0: 오케이, 자, 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it was a
0: only.
1: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1: 예.
0: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1: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0: flight.
1: 아.
0: You got it.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ere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1: 그쵸.
0: So he or she said.
1: 예.
0: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1: 그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자, 좀 나눠 볼게요. 일단
1: 나는...
0: 어디서 나눌 거예요?
1: 여기서 나눌까요?
0: 오케이. Okay. I'm not trying. 뭐예요?
1: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0: 어허, 오케이.
1: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0: 오,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원래 맞아요.
1: 그죠? 립이 찢다.
0: 찢다. 예, yeah. 예. Yeah. 오케이. Okay.
1: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예.
0: 당황했거든요.
1: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0: 오케이.
1: 이게 마담, 이게 맞나요? 마담.
0: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l right, 예.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1: 아.
0: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 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1: 예.
0: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1: 해석상으로
0: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1: 바가지 씌우는 거.
0: 맞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가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찢는 거 얘기했죠.
1: 에, 에.
0: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1: 오,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1: 오와.
0: So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1: 오,
0: 비슷하죠, 좀 느낌.
1: 네네네.
0: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할
1: 네.
0: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salesman.
0: A salesperson.
1: Salesperson ripped me off.
0: 그죠, ripped me off.
1: Ripped me off.
0: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1: 오.
0: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1: 네.
0: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1: I don't.
0: I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1: I didn't.
0: I didn't. Yes.
1: I didn't rip you up.
0: 그렇죠. Hey, I did.

0: 이런 rip you off. 야, 너 rip off 한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1: 예.
0: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쓰다가
1: 치우다.
0: 아니라 씌우답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1: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I didn't rip you off.
1: I didn't rip you off.
0: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요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1: 네.
0: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그가
1: 네.
0: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1: 네.
0: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 Yes.
0: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1: 네.
0: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1: 완전 그거 바가지다.
0: 뜯어냄, 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달러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1: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0: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1: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0: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1: 네.
0: 맞아요. 머신
1: 맞는
0: 해도 알겠죠.
1: 알아들으실걸요?
0: 알아듣죠.
1: 분명히.
0: 기계라는 뜻이니까.
1: 네.
0: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1: Meter machine.
0: 그냥 미러예요.
1: 오?
0: 네,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meter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meter이라고 쓸수 있겠지만
1: 네네.
0: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1: 예.
0: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약간 말 달리고 막
1: 오, 옛날에
0: 그렇죠.
1: 있었죠.
0: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1: 엄청
0: 이렇게
1: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예.
0: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1: 미로는 사람이 아니죠?
0: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1: Oh, say.
0: says right? The meter says, right?
1: 예.
0: 미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오, 귀여워요.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라고
1: Say라고.
0: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A가 말한다, B라고.
1: 네.
0: 사람처럼 표현한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그
1: 그쵸.
0: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1: The sign says stop.
0: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Coming out 해야 될
0: 그냥
1: 것 같아요.
0: 말한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해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 그쵸.
0: 자, 그 미터는 100달러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1: The meter says $100.
0: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1: The sign says stop.
0: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 The
0: $100.
1: meter says $100.
0: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1: Look, the meter says $30.
0: 자, 이랬을 때, o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게
1: 그렇죠.
0: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달러 낼 의향

0: 이상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 안 된다.
1: 오,
0: 더 이상
1: yes.
0: 없다.
1: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0: That's it.
1: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0: 오케이.
1: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0: 근데요?
1: but that's it. 그게 다다.
0: Nothing more.
1: 오.
0: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1: Yes.
0: Al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1: 네.
0: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1: 그래요?
0: 여러분 써주세요.
1: 전 정확히 아니까
0: 정확히
1: 괜찮아요. 지금
0: 알겠습니다.
1: 이 순간은 내가
0: 그때 아마
1: 원어민이다.
0: 저번에 틀렸을걸요?
1: 그래요?
0: 그게.
1: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페이드.
0: 오!
1: 페이드? 똑같이 페이드입니다.
0: 오케이, hold on.
1: 페이 페이 페이
0: 여기
1: 페이
0: ED
1: 페이.
0: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1: 100%예요.
0: 둘 다?
1: 네.
0: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1: 아니에요.
0: 아, 흥정이 안 됩니다.
1: 안
0: 네,
1: 넘어갑니다.
0: 알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자, 진짜
1: 예.
0: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뭐
1: 네.
0: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1: 네.
0: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무조건 뭐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1: 솔직히
0: 말했지만.
1: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0: Right. 그때
1: 매일 과거,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장꽉 채워서 쓰고,
0: 네.
1: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0: 그거
1: 않는 것 같아요.
0: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trust
1: 그러니까요.
0: me. 제가
1: 네.
0: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대화가 또
0: 보통
1: 중요하니까.
0: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1: 아,
0: 벌어지면서
1: 그래요?
0: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들이
1: 그쵸.
0: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 네,
0: Okay? 자,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1: 오.
0: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의향이
1: 의향이 있다.
0: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는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1: I'm willing to pay $100.
0: Exactly.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중고 물건 같은 거할 때,
1: 예.
0: 내고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하는 거 동사로 본줄 아세요?
1: 네고.
0: 내고.
1: 네고도 영어던데요?
0: Negotiate입니다. Right.
1: negotiate.
0: Negotiate. 오케이.
1: Okay.
0: Okay.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I'm willing to negotiate.
0: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1: I'm willing to pay $100.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 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So be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네, 둘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0: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아니에요.
1: 네,
0: 네,
1: 아쉽죠.
0: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Okay,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
1: 네.
0: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1: 아하.
0: That's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번째. 아니,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1: Yes.
0: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1: Mm-hmm.
0: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1: Please open.
0: Oh, I'm sorry.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Drive.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1: yes.
0: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얘도
1: yes.
0: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1: 네.
0: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 15달러
0: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달러 낼 의향이 있다.
1: I'm willing to pay $15.
0: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1: I'm willing to negotiate.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달러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1: 네. Are you willing to pay
0: $5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3: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

0: 같은 경우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그럼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2: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4: $15?
1: Yeah.
4: It says $30.
1: Sorry, only I have $15.
4: What?
0: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0: 그렇죠. 했습니다.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을 만들어 본 거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오.
0: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1: 아,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머릿속이 막 맴돌고 있는데요.
0: 으흠.
1: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1: 네. 말로네스 베니모스.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안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2: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제철 음식처럼 계절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제철 장소가 있습니다.
1: 우리 6시 9분에 도착했어요.
2: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3: 요즘 다 해야죠.
4: 네. 감사합니다.
5: 네,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미션 성공!
0: 차디찬 물 속에 몸을 던지는 순간 온 몸이 시원 짜릿해집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피서.
6: 입맛이 돌죠.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네. 수영장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0: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기다려지는 여름의 맛도 있죠.
7: 3,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0: 집 나간 입맛도 단숨에 되살린다는 별미. 이름하여 오이 소박이 국수.

0: 달콤하는 손이 꽝 뚫리는 기분이에요.
1: 우리 소바지는 아삭아삭하고요. 국수랑 진짜 잘 먹고 여름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2: 기다려도 좋다. 한철이라 더 반갑다는 제철 낭만 찾아 떠나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는 경기도 고양시. 푸른 숲이 감싸는 이곳에 새벽부터 사람들 줄 세우는 수영장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문도 열리지 않은 매표소 앞.
3: 몇 시부터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4: 집에서 5시에 출발했어요.
3: 일찍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4: 저는 저 인천 서구요.
5: 여기 6시서부터 줄 쓴다 그러더라고요.
6: 우리 6시 9분에 도착했어요.
7: 저희 6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아,
3: 그럼 여기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7: 저희 가족들이랑 올 거고요. 가족들은 좀 이따가. 더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8: 요즘 다 해야죠.
2: 새벽 잠 반납하고 달려오는 사람들 덕에 점점 길어지는 줄.
3: 수영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9: 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들어가지고 바닥에 오기 있고 그걸 한번 와보게 됐어요.
2: 이렇게 새벽부터 치열하게 줄 서기를 하는 이유. 수영장 안에서도 가장 좋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 때문이라죠.
3: 여기도 줄 많이 설지 모르겠어요?
10: 네, 저희가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청 많네요.
2: 오전 8시 30분 드디어 매표소가 열렸습니다.
11: 원래 이게 생각부터 이게 줄 서요?
12: 보통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때가 제일 많이 바빠요. 새벽 2시부터 매표를 시작하니까.
13: 네.
14: 감사합니다.
13: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우리가 원하는 거.
11: 성공하셨네.
13: 성공! 미션 성공! 아, 신난다.
2: 마침내 기다리던 입장의 순간.
15: 팔찌 착용하신 분들 먼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2: 3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만나는 수영장입니다.
16: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2: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수영장. 푸른 숲 한가운데 펼쳐진 야외 수영장은 북한산자락에서 흘러내린 물을 끌어다 쓰는 덕에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자랑한다죠.
13: 1등으로 입장했어. 1등으로
11: 입장.
13: 여기가 우리 자리야.
11: 근데 명당 자리 어디셨네요?
13: 명당 자리. 이 자리가 명당 자리래요.
11: 혹시 이거는 보람인데요.
2: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쟁취한 오늘의 베이스 캠프.
17: 와, 여기가 성공이다.
2: 여기저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13: 아, 예쁘다, 예쁘다. 여자 공무원들.
11: 여자 공무원들만?
13: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11: 아니, 남자 공무원들은 왜 빼셨어요?
13: 아, 부끄러워서. 여름에는 야외에 나갈 수 있는 시즌이 별로 없어서 수영하기에도. 근데 한강 수영장은 라면 이런 거밖에 못 먹는데 여기는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데.
2: 물놀이에 먹거리가 빠질 수 있을까요? 취사가 가능한 게 이곳의 매력.
13: 소비랑 김치랑 그냥 뭐
9: 우리랑
13: 5kg.
11: 5kg? 이만이 많은데 5kg 충분해요?
9: 저희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을 거니까 체력을 많이 쓰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도 많이 먹고 라면도 먹어줘야죠.
13: 하나 둘.

0: 물살을 가르는 순간 저만치 달아나버리는 더위.
1: 여기 북한산 보이시나요? 네. 공기가 너무 좋고요. 여기 천안도 보이시나요? 천연 오에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0: 너무 좋아.
1: 처음엔 차가웠는데 한 바퀴 도니까 할만해요.
0: 아, 추워요.
1: 나 저병 하는 거 봤어? 저병? 네. 저병. 봤어?
0: 못 봤어.
2: 시원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온몸으로 여름을 만끽하는 순간. 이보다 사랑스러운 계절이 있을까요? 실컷 놀았으니 이제 허기를 달랠 차례. 수영장 전체가 거대한 야외 바비큐장으로 변합니다.
0: 야, 너 끝내주네, 이거.
2: 물놀이 직후에 먹는 고기의 맛.
0: 오우, 아, 지금 맛이 틀려.
3: 맛이 왜 틀릴까요?
0: 어우,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1: 또 야외에서 먹어야 최고죠. 수영장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2: 시원한 평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한 끼.
1: 잘 고졌다.
2: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다죠.
1: 입맛이 돌죠.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0: 네.
2: 한편 배고픔도 잊은 채 물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
4: 아, 너무 좋아요. 솔직히 좀 애들 피곤한 거 없이 깨워가지고 왔는데 진짜 너무 보람 있습니다, 진짜.
5: 자, 자두가 왔어요. 물놀이 하느라 고생했는데 다 자두 한번 먹어보자.
1: 맛있다.
2: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자두.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얼굴에 상큼한 웃음이 번집니다.
6: 물놀이 할 때 먹은 건 다 맛있어요. 가족들과 물놀이로 추억을 쌓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7: 어렸을 때 계곡에 가서 자두랑 수박이랑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2: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될 특별한 여름의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푸른 강줄기를 따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여름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특별한 별미가 있습니다.
0: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8: 여행 가는 길에 맛집을 즐기려고
9: 해가지고 왔어요.
0: 여름에 줄 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10: 아니요, 근데 기다릴 만하다고 다들 소문이 많이 나서 네. 네, 맛있게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2: 입소문을 증명하듯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
11: 가끔 오는데 한 네. 3,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0: 어디서 오셨어요?
11: 저는 노열동에서 왔어요.
9: 상봉동, 서울.
0: 상봉동, 서울. 어디서 오셨네. 여름에 이렇게 줄 서서 드시는 분 힘들지 않으세요?
9: 뭐 매번이 아니고 가끔이니까.
0: 드시러 오셨어요?
12: 그러니까 저번에 더우니까. 오이 소박이, 냉국수 더우니까.
2: 차가운 냉국수 한 그릇이 간절해지는 계절. 줄 세우는.

0: 이곳의 메뉴는 보기만 해도 이가 시려오는 시원한 비주얼. 잘 익은 오이 소박이와 살얼음 동동 띄운 새콤한 육수의 조화, 오이 소박이 국수입니다.
1: 새콤달콤하니 속이 꽉 뚫리는 기분이에요.
2: 시원하고 맛있어요. 오이 소박이는 아삭아삭하고요. 국수랑 진짜 잘 맞고 여름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3: 칼칼하고 해장되는 느낌이라고
4: 해요. 아, 진짜 좋아.
0: 바삭하고 청량해 자꾸 생각난다는 오이 소박이. 그 특별한 맛의 비밀을 찾아온 주방.
5: 하루에 맨날 이렇게 두 접시 담아요. 200개.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이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시원하고.
0: 5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손질한 오이. 오이를 절일 물 속에 맛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5: 끓는 물에 이거를 절여야지만 이게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끝에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소금에다 절이면은 나중에는 이게 물러지고 안 좋아져요.
0: 끓는 소금물을 부어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비결.
5: 이렇게 잘게 썰어서 가진 양념을 다해서 골고루 다 집어넣으면 아주 맛있는 오이 소박이가 되는 거예요.
0: 속재료는 식감을 위해 잘게 써놓은 게 두 번째 비결이라죠.
5: 회하고 양파가 들어가야지 시원하고 단맛도 나고 맛있어요.
0: 흔히 먹던 오이 소박이와 달리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도 깊다죠.
6: 하필 왜 오이 소박이 국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5: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 오니까 너무 뭐 음식을 이렇게 잘하세요. 개성분인데. 그래서 제가 시집 와서 제가 살면서 못 먹어본 음식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0: 손맛 좋기로 소문이 났던 시어머니. 입맛 없는 여름날이면 시원한 오이소박이 국물에 밥을 말아주셨죠. 온 가족의 여름 별미였습니다.
5: 밥만 말아먹다가 국수를 한번 넣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0: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맛 그대로 오이 소박이를 담그는 중.
5: 야, 막내 이거 한번 먹어봐.
7: 맛있어. 집에서 해먹는데요. 여기서 한 거는 틀려요. 여기 한 게 훨씬 맛있어요.
5: 어머니한테 이거 전수받은 건데 나랑 똑같을 수가 있니? 내가 지금 몇 년을 받았는데 십몇 년, 20년을 받았는데 저희는 어머니하고 친구처럼 목욕도 같이 다니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꿈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 거 막 보고 싶은데.
0: 사무치게 그리운 시어머니. 그 소중한 손맛이 잊히지 않도록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뿐. 무더위를 녹일 시원한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주는 손님들이 있어 참 고마운 계절.
5: 매년 여름이면 이 오이 소박이 드시러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이 소박이는 약간 여름 그 자체예요.
0: 한여름 갈증을 풀어줄 가장 완벽한 제철 별미, 오이 소박이 국수입니다.
8: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준비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당 한 5kg 이상.
9: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10: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0: 어때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어? 이거 실화야?
16: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이힐 리베디히. 사랑한다는 말도 딱딱하게만 할 것 같은 독일에 대한 편견.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상상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젖줄, 라인강을 따라 구석구석을 누벼볼까 합니다.
1: 또 보세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정말 탐스러워요.
0: 풍요로운 풍경과 낭만이 흐르는 라인강물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맥주와 소시지, 자동차와 축구로 유명한 나라 독일. 인천에서 비행기로 11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합니다. 오늘의 첫 여행지 독일의 최남단 바이에른주는 남쪽으로 알프스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빼어난 산세와 절경을 자랑합니다.

0: 국토가 우리의 3배 이상으로 넓다 보니 뮌헨, 베를린 같은 대도시만 가도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사실 독일은 소도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알프스 하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생각하시는데요. 저기 보이는 산맥이 독일의 알프스 산맥입니다. 독일스럽지 않아 더 묘한 끌림이 있는 곳.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접경을 이루고 있어 이곳에서도 원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알프스 산맥 동쪽에 자리한 피세는 아름다운 구성으로 유명한 곳. 주민 수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성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6,000명. 덕분에 남부지방 제일의 휴양도시가 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마차. 알고 보니 성까지 안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가 만석이 되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동화 속에서 신데렐라 성으로 묘사되곤 하는 노이슈반슈타인 성. 거기에 말과 마부까지 있으니 마치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가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입니다.
1: 따닥따닥 발굽 소리가 정말 경쾌하게 들립니다. 애들이 멈춰서 있다가 출발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때 승객 한 분이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멋진 말 사진을 담고 싶었나 본데요. 체력도 참 좋으시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20분 만에 도착한 목적지. 드디어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를 닮은 노이 슈반슈타인 성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 성을 가장 멋지게 보는 명당 자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곳, 마리엔 다리에 서보는 걸 놓쳐선 안 됩니다. 전체를 눈에 담는 백조의 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1: 깊은 계곡 안에 이 다리가 딱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정말 왜 이곳에 다리를 지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0: 성의 주인은 바로 19세기 후반

0: 또 다른 비밀 하나가 경사진 이 비탈밭에도 숨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면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또한 부족한 양만큼 강물에 비치는 반사열까지 보충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
1: Das ist für uns eine der flacheren Lagen. Wir haben andere Weinberge, die wir jetzt auch neu gepflanzt haben. Die gehen hoch bis 85% Steigung. Also das ist dann wirklich sehr, sehr steil. Da macht man einen Schritt nach vorne, nochmal einen halben zurück. Wenn man, also das ist das hier sehr angenehm und sehr bequem.
0: 수확을 마친 포도가 곧장 향한 곳은 와인 제조장. 열매만을 분리하는 압착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8개월가량 반복해 발효를 해야 합니다. 방금 짜낸 포도즙은 마치 신선한 포도 주스 같았는데요.
2: 와, 야,
3: 단케 슌. 아, 리힌, 리시티슈. 야, 단케. 와. 정말 달아요. 진짜라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
0: 그런데 그 순간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미샤엘. 캄캄한 지하창고로 절 안내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눈앞에 나타난 건 언뜻 봐도 상당히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와인들. 바로 슈트르트 가문의 보물창고였습니다.
1: Der älteste Wein, den wir haben, ist von 1917.
3: 1900. Darf ich mal ein bisschen anpassen?
1: Ja.
3: Danke. Wow, aber das kann man nicht sehen. Die Weine, die Weinerie에서 만든 최초의 와인이니까 또 제일 오래된 와인이라고 합니다. 1917년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와인인데요.
0: 평생을 쏟았던 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봅니다.

0: 인구 9만여 명이 사는 루드비스부르크입니다. 이곳 루드비스부르크는 호박산지로 유명한 곳. 각 농가마다 키우는 품종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1: 와, 여기 좀 보세요. 와, 여기 호박이 엄청 많습니다.
0: 이곳에 온 걸 환영하는 듯한 예쁜 호박 마스코트. 자세히 들여다보니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제각각인 호박들.
1: 와!
0: 진짜 호박 천국은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난생 처음 본 별난 호박들이 총출동.
1: 굉장히 커다란 호박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2: 야,
1: 필란다.
0: 과연 호박이 얼마나 크다는 건지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0: 심상치 않은 자태를 뽐내는 호박들. 이미 한 차례 수확이 끝나고 남은 애기 호박이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1: 와, das ist eine, also was für ein Kürbistin. Also das, ich wundere mich. Ja.
2: Der heißt Atlantic Gigant.
1: Atlantic Gigant?
2: Die können noch viel größer werden. Ja. Das ist der Weltrekordkürbis. Da kann, der Weltrekord ist bei 1190 Kilogramm.
1: Wow.
2: Und dieser hat vielleicht 100 Kilogramm. Mm.
1: 미동도 없어요. 진짜 무겁네요. 와, das ist so schwer. Ich kann nicht tragen.
2: Nein, da kann man nicht tragen. Da braucht man einen Radlader, der kommt und dann kann man ihn...
1: Ja. Oh, ja. Kann man diesen Kürbis denn essen, oder?
2: Ja, den Kürbis kann man essen, aber er schmeckt nicht so gut, weil er hat sehr viel Wasser drin. Besser ist kleine Kürbisse, die schmecken besser.
1: Ich habe gehört, es schmeckt nicht so, aber warum ist das hier gewachsen?
2: Ja, die großen Kürbisse wachsen wir einmal, da kann man ein neues Rekordgewicht machen oder man kann in diesen Kürbissen auch Boot fahren.
1: Bitte, bitte?
2: Ja, man kann die Kürbisse aushöhlen, ausschneiden, reinsitzen,
1: Und Boot
2: dann,
1: fahren?
2: Und dann paddeln, ja.
1: Echt? Also ich kann nicht glauben.
0: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 슈바르츠 발트에선 그 별난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찾아 3355 모여드는 사람들. 매년 루드비히스부르크 호박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호박보트 경주입니다.
1: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0: 그런데 그때 단숨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대형 호박.
2: Hallo,
3: Stefan.
2: Hallo.
0: Hallo. 이 작은 조각 하나도 2에서 3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데요.
1: 호박 맛이 납니다. 달짝지근한데요?
0: 잠시 뒤 경주에서 활약할 호박포트를 만들고 있었던 슈테판 씨. 이렇게 속을 다 비우면 정말로 사람을 태우고 무리를 달릴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다들 흥미진진한 표정입니다. 아무리 속을 파냈어도 100kg은 거뜬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 위에 둥둥 뜬 호박배. 관중들은 하나같이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호박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올바른 자세법입니다. 마침내 열띤 응원과 함께 순조롭게 달려가는 호박보트. 하지만 행복은 잠시 방향을 잃고 마는데요. 기회를 잡고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고 있는 상대편 선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승점에 다 와서 가라앉고 만 여인. 결국 어부질이 승리입니다.
1: Very good. Lots of fun.
4: 기가야 슈퍼.
0: 구경만 하고 가기엔 아쉬워 저도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1: 차분하게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호박배에 탑승. 비좁을 줄 알았던 호박배는 생각보다 안락했는데요. 경기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숨어있던 절대 고수.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의도치 않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마네요. 졌지만 목표했던 완주의 꿈은 이렇습니다.
1: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별난 경기였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0: 한번 가보고 싶었던 부퍼탈로 향합니다. 부퍼강의 골짜기란 뜻의 부퍼탈. 라인강의 주류인 부퍼강을 따라 좌우로 길게 뻗은 이 도시는 과거엔 섬유, 현재는 화학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부퍼탈에 되게 신기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그거 한번 보러 가보려고요. 유학 시절 때부터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들었던 신비의 열차. 그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명 하늘을 나는 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케이블카도 아닌 것이 도심 속을 휑휑 날아다니는 별난 광경. 지금 그 궁금증을 풀러갑니다. 무려 120년 전부터 전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운반해왔다는 열차 슈베베반. 안쪽엔 좀 더 특별한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00년도에 열차 개통식을 했던 슈베베반 제1호.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와. 박물관에서나 봄직한 고풍스런 분위기에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 승객 좌석은 물론 운전석까지 초창기 형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Als die Schwebahn eröffnet wurde, ja? Kaiser Wilhelm II. Ist mit der Schwebahn gefahren und hat da vorne auf dem Platz gesessen.
2: Wie, wow, recht.
1: Ja, da vorne. Darf zeig ich Ihnen. Ja, kommen Sie mit. Na klar. Hier hat er gesessen. Wow. Sie dürfen sich hinsetzen und wie eine Königin fühlen.
2: Ja, darf ich mal danke schön.
1: Ja.
2: Ja. 와, 여기 예전에 왕이 앉았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와, it's just, yeah, schon gut aus.
0: 사실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생겨나던 18세기 무렵, 이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슈베베반. 인구가 늘어 교통난이 심각했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부퍼강 때문에 도시의 도로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슈베베반이 지금의 도시를 완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죠. 열차 구경을 했으니 이제는 직접 탑승을 해볼 시간.
2: 280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가는 방향 표를 끊었습니다.
0: 하늘에 둥둥 매달려 도심을 달리는 기분.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2: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요, 되게 안정감 있고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Wie oft steigen Sie hier ein?
1: Jeden Tag.
2: Jeden Tag.
1: Oder fast jeden Tag.
2: Fast jeden Tag. Wow. Zufrieden mit dem dieser Schwebebahn?
1: Ja.
2: Ja.
1: Im Schnitt fahren die alle drei Minuten in der Hauptverkehrszeit.
2: Ah, ja.
1: Ja. Also. Entlastet den Verkehr draußen.
2: Ah, ja, stimmt. Ich sehe schon.
1: Auf der Straße. Ja. Ja.
0: 끝없이 상상하면 어느새 현실이 되는 세상. 작은 소도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갑니다.

0: 제가 유학생활을 한 이곳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라 불릴 만큼 저의 전공인 음악 그리고 미술 등이 발달한 낭만과 예술의 도시. 차로 한 시간을 달려가면 펼쳐지는 동화 같은 세상. 국경을 마주한 체코에선 보헤미안 스위스라 불리는 이곳은 스위스 출신의 한 화가가 자신의 고향과 꼭 닮았다고 해 작센 스위스라 불리게 되었죠. 오늘 이곳에서 만날 특별한 인연. 수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어찌나 하나도 안 변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1: 웰컴인 Deutschland.
2: 아,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여기 드레스덴에서 공부할 때요. 같이 운동하면서 언니랑 친해졌어요. 예.
1: 제 신랑은 한국 이름으로 우도, 독일 이름도 우도, 그 제주도 옆에 섬 우도.
3: 예, 안녕하세요. 겜님, 안녕하세요.
1: 비빔밥.
0: 한국에 오면 설악산에 꼭 오를 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부부. 오늘 최고의 등반 코스로 절 안내한다고 합니다.
3: In der sächsischen Schweiz hier ist ein sehr traditionelles Klettern. Yeah.
0: 눈앞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마치 판타지 세계로 들어온 듯 신비로운 광경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순탄한 길을 옆에 두고 무시무시한 코스로 절 안내하는 부부. 다행히 이 앞엔 초보자도 도전해 볼 만한 암벽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3: Also früher waren hier Gletscher vor Millionen Jahren und dann ist das zurückgegangen und hat diese Gebilde zurückgelassen. Und der Sandstein ist ein Kalkgebinde, was quasi den Sand innen drinne festhält und zu diesen Steingebilden.
0: 억겁의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치며 독특한 형태의 걸작을 빚어낸 대자연의 놀라운 힘. 그런데 이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 Wie fühlen Sie sich gefühlt, hier oben zu sein? Danke sehr.
4: Vielen Dank.
0: 이곳 암벽 코스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 암벽 애호가들에게 성지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꼭 지켜야 할 방침이 있었는데요.
3: Die Regeln sind, dass man kein Metall benutzen darf, sondern nur Schlingen.
0: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징을 박는 건 절대 금물. 천으로 된 도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수천 년 이상 응축된 사암 기둥은 오히려 바위가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어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고 하네요.
2: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처음이라서요. 약간 긴장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드디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할 시간.

0: 30m 정도의 높이를 포기하지 않고 10여 분간 올라왔을까? 360도를 빙둘러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절경. 겹겹이 솟은 봉우리들이 유럽판 장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Ja.
2: Okay, Berghain.
1: Berghain?
2: Genau, Berghain.
1: Berghain, danke.
2: Das ist traditioneller Berggruß in der Sächsischen Schweiz. Das ist das Gipfelbuch, wo sich alle Bergsteiger, die hier oben waren, eintragen.
1: Ah.
2: Hier.
1: 한국 이름
2: 무슨? Datum braucht ihr nicht nochmal dazu schreiben.
1: Ja, 제 이름.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0: 작센 스위스의 모든 봉우리마다 놓여있다는 특별한 방명록.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새기고 갑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멋진 노래도 자연의 소리만한 게 없다 느낍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가는 로디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에디, 집에 없나? 크롱, 로디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2: 크롱.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 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오?
0: 비행기? 어디?
2: 집을 비행기로 만들고 있어.
3: 맞아.
0: 와, 정말?
3: 크롱.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0: 멋지다.
3: 크롱크롱.
0: 뭐 도와줄 거 없어?
3: 그럼 청소 좀 해줄래?
0: 청소? 좋아. 크롱.
3: 고마워.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0: 그게 뭐야?
3: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4: 호로록 크롱?
3: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0: 우와! 나도 해볼래.
3: 좋아.
0: 우와, 재밌다. 크랑크랑.

0: 싫은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니까. 이리 있네.
1: 만들자, 에디. 내가 도와줄게.
0: 우리도 도울게.
2: 크랑크랑.
0: 알았어. 다시 해보자.
3: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0: 자, 잠깐 쉴까?
4: 좋아. 나도 배고파.
0: 그래? 잠깐 기다려봐. 얼른 먹자. 로디, 괜찮아?
1: 괜찮아. 왜 이러지?
0: 고장났나?
1: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2: 구멍이 났네. 크랑.
0: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1: 응.
0: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1: 좋아.
2: 다행이다.
0: 크랑.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 버렸어.
2: 다시 고치자.
0: 크랑크랑.
2: 에디는 똑똑 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0: 크랑크랑. 에이, 그야 당연하지. 그럼 고쳐볼까?
2: 크랑크랑.
0: 조금만 더 하면 끝나.
2: 우와!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0: 그건 없어도 돼.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2: 그게 무슨 소리야?
0: 크랑. 출발! 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5: 출발하겠습니다.

Oh, my God.

0: 뭐야?
1: 이거 로디 집 아니야?
2: 얘들아!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로디 집이 왜 여기 있어?
3: 그게 그렇게 된 거야.
2: 그랬구나.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또 망가져버렸어.
0: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1: 그래.
4: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0: 한번 해보자.
3: 정말? 다들 고마워. 실력을 보여주지.
5: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3: 짠! 완성이야! 와!
4: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3: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1: 응! 빨리 가자, 에디!
3: 자, 그럼 출발!
6: 출발합니다.
2: 어떻게 된 거지?
3: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6: 출발합니다.
3: 다행이다.

0: 고쳐 놓을게.
1: 또 고친다고?
2: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0: 당연하지.
3: 다 고쳤다.
0: 자, 다시 출발해볼까?
4: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1: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0: 그럼 출발합니다.
5: 출발하겠습니다.
0: 내가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3: 멋지다.
4: 대단해, 에디.
2: 정말.
0: 에이, 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2: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0: 크락크락.
6: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0: 어디로?
2: 글쎄.
7: 로디의 집이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모두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0: 잠 못 드는 밤!
7: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8: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0: 우와, 이제 잘까?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0: 위험해. 피해 있어.
1: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2: 빨리 해치우지 않고 뭐해? 왜 말을 안 되는 거야?
3: 대하, 찾으셨습니까?
4: 응? 안 실장, 어서 와요. 요즘 이상현상들이 빈발하는데 인간계에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3: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4: 그게 좋겠어요.
3: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4: 안 실장, 잘 알겠지만 인간계의 일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게.
3: 네.

0: 저쪽이야.
1: 가기 정지. 어? 용아한테는 못 가. 내가 안 보내줄 거니까.
0: 헛소리 마.
1: 일일이야.
0: 볼일이야.
1: 헛소리 아니라고.
0: 갈게.
2: 안녕. 다녀왔습니다.
3: 어, 그래. 수고했어.
2: 어? 해치가 없어. 나갔나? 응?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 오늘 포근이 산책 못 시켰는데 나가는 김에 데리고 다녀올래?
2: 포근아, 같이 나갈까? 가자.
4: 윤호야!
2: 어?
4: 포근이하고 산책 가는 거야?
2: 응.
4: 기다려. 포근아, 안녕. 그거 줘봐.
2: 왜?
4: 얘는 오늘은 누나랑 같이 가자. 출발!
2: 어, 같이 가!
5: 없애버리란 말이야! 내 명령을 따르게 해주마!
6: 이런...
5: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0: 뭐야? 뭐냐? 어디로 도망간 거냐?
1: 두모!
2: 저쪽이에요!
1: 도망간다!
0: 에? 에? 릴리비야? 용아한테는 못 간다니까 그러네.
1: 비켜! 꼴레리오!
0: 릴리비야!
1: 힘내라!
3: 어?

0: 심심아. 바람총 준비해.
1: 아, 맞다. 어떤 걸 써야 하더라?
0: 모르겠다.

0: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공격해! 그렇지!
1: 안 돼!
2: 정신 차려!
3: 안녕, 친구야.
4: 변하니까 더 멋있어졌는데.
1: 도망가자!
5: 누나!
6: 어디 간 거야?
1: 어? 저쪽이야!
6: 가자!
7: 앉혀! 자꾸 어딜 도망가냐? 자!
1: 두목님 도망가요!
5: 저쪽에!
7: 저쪽이라고? 갑자기 뭐냐?
1: 이때다! 꼴레리오!
7: 강아지 괴물 먼저 없애주마! 닐리리야!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
1: 가지 마요!
2: 알아!
1: 안 돼! 공격하지 마! 용아잖아! 정신 차려! 용아,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넌 정신력이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8: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1: 난 써니야.
8: 얼레리요!
0: 용아, 너!
1: 아니,
0: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넌 니들 또 사고 쳤지? 빨리 해결해!
3: 맞다, 심심아! 파란색 맞지?
4: 빨리 발사하라고!
3: 난 제대로 쐈는데.
7: 야, 같이 가. 밀리리야.
2: 조종장치를 이겨내다니 대단해.
8: 선계 형사라면 이 정도는
4: 이제.
1: 그런데 나는 왜 공격했어? 어? 말해봐.
5: 보그나! 보그나!
1: 저쪽이다.
2: 보그니 여기 있어.
5: 보그니?
1: 보그니 맞아?
9: 아싸리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춤을 못 추는 공작거미.
1: 언제 시작하는 거야? 너무 기대돼.
2: 아무튼 스톰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3: 신사.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옥스포드 타운.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오늘은 홍지레빗 히즈펜션 가는 날.
3: 나도 탈래.
4: 조심 조심.
0: 내가 먼저야.
5: 차례 차례.
0: 배가 있는 홍지레빗 히즈펜션.
3: 나비즈 먹자.
0: 홍지레빗 히즈 캠핑.
3: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집 원앤원.
3: 유치원 가자.
6: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올리면
7: 놀이터로 와.
6: 신난지야.
7: 내일 또 놀자.
6: 똘똘이 유치원.
0: 예쁜 무지개.
8: 파파가족은 오늘 산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0: 산에 언제 가요? 멀었어요?
9: 아직 멀었어, 페파. 와.
10: 지루하면 게임할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 색깔 보면 말하기 어때?
3: 좋아요!
10: 아빠는 초록색 차가 제일 좋더라.
9: 엄마는 주황색 차가 제일 좋아.
0: 난 빨간 차가 좋은데, 조지, 넌 어떤 색깔 차가 제일 좋아?
3: 파랑!
8: 조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죠.
10: 어떤 색을 가진 차가 제일 먼저 오나 볼까?
3: 좋아요!
8: 고양이 캔디가 초록색 차를 타고 오네요.
10: 허허, 초록색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차야. 아빠가 이겼지?
3: 안녕, 캔디!
11: 미용.
3: 안녕, 페파!
8: 데니가 할아버지랑 주황색 견인차를 타고 지나가네요.
9: 주황색 차다! 엄마가 이겼지?
3: 안녕, 데니!
12: 안녕, 페파!
10: 호호, 저기 또 차 안 돼 온다.
3: 어, 수진의 차다! 안녕!
7: 안녕, 페파!
3: 파라!
10: 맞아, 조지. 저 차는 파란색이니까 조지가 이겼네.
0: 어, 재미없게 나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 차는 왜 안 오는 거야?
10: 네가 좋아하는 빨간 차도 한 대 있는데 왜?
0: 어디요?
10: 지금 우리가 탄 차가 무슨 색이더라?
0: 빨강이다. 맨세, 나도 이겼다.
8: 드디어 차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10: 우리 얼른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경치 보자, 얘들아.

0: 얘들아.
1: 이것 봐, 내 말대로 경치 엄청 좋지.
2: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3: 경치가 어디가 좋은데요, 아빠?
1: 저기 있잖아, 경치 좋은데.
2: 아빠가 말한 데는 아이스크림 파는 데군요.
1: 수고가 많으십니다.
0: 어서 오세요, 페퍼 아빠.
1: 아이스크림 4개만 줄래요?
0: 어떤 맛으로 4개 드릴까요?
1: 바카 하나, 오렌지 하나, 딸기 하나, 블루베리 하나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이것 봐라, 아빠가 뭐 사왔게.
3: 아이스크림이다.
0: 전부 다 좋아하는 색으로 사왔네요.
1: 그래, 맞아. 초록색은 내 거고,
0: 주황색은 내 거고,
3: 빨간 딸기 아이스크림은 내 거,
1: 그리고 조지 아이스크림은
3: 파당. 맛있다.
0: 어머나, 저기 해님이 다시 나왔네.
1: 해 말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3: 무지개다.
2: 팔팔한 조지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1: 무지개는 이럴 때만 뜨는 거 아니? 이렇게 비 오면서 동시에 해가 떠 있을 때만. 오,
0: 저것 봐, 무지개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전부 다 있네.
3: 진짜 빨강이랑 주황, 초록, 파랑 다 있네.
1: 저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혹시 아니, 얘들아?
3: 아니요.
0: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대.
3: 지금 가면 안 돼요? 보물 찾으러.
1: 그럴까? 아니, 다음 언덕에 무지개 끝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
3: 얼른 가요. 슝!

0: 나왔습니다.
1: 어, 근데 무지개 어디 갔어요?
2: 다음 언덕으로 달아났나?
1: 너 우리 약 올리니?
0: 좋아, 얼른 가서 찾자.
1: 무지개, 무지개, 비 오면서 했던 날.
0: 어, 이제 비가 그쳤네.
1: 어, 무지개도 없어졌네.
2: 괜찮아, 조지뚝. 무지개는 갔지만 가면서 보물을 남겨놨을 거야.
0: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1: 무지개가 남긴 보물 찾은 거예요?
0: 맞아, 이리 와서 봐봐.
1: 와, 엄청 큰 진흙탕이다. 무지개가 남긴 보물 정말 최고다. 페드로의 감기.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 우, 볼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5: 노래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3: 어, 저런. 페드로가 감기에 걸렸네요.
2: 잠깐만, 페드로. 선생님이 불곰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6: 네,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7: 아, 선생님, 여기 유치원인데요. 우리 학생이 좀 아파서요.
6: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가죠. 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5: 제가 기침이 나서요.
6: 아, 그렇구나. 기침할 때 목이 가렵니, 페드로? 아니면 가슴이 울리니?
5: 어,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6: 이렇게 기침이 난 게 언제부터지?
5: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하실 때부터요.
6: 별로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옮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구나.
1: 옮긴다니요? 그게 뭐예요?
6: 누가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기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그럼 저 감기약 먹어요?
6: 한 숟가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 맛없어도 그냥 참고 먹어라, 페드로.
5: 왜? 무슨 맛이 이래? 잼에 냄새나는 신발은 섞었나?
2: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6: 간다, 얘들아.
8: 안녕히 가세요.
6: 내 생각대로군. 다른 친구들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3: 댄이랑 수지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죠.
6: 입 크게 벌리세요.
1: 무슨 맛이 이래? 요구르트에 카펫을 섞은 것 같아.
5: 이상한 꽃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
6: 기특한데? 둘 다 맛없는 약도 잘 받아먹고.
1: 근데 선생님도 아파서 누운 적 있어요?
6: 아니, 난 아파 본 적 없단다. 매일 사과를 한 알씩 먹거든. 간다.
8: 안녕히 가세요.
3: 집에 갈 때가 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5: 있잖아요, 아빠. 저 감기 걸린 거 있죠?
9: 방금 불곰 선생님 우리 봐주시러 오셨어요.
1: 무지무지 맛없는 감기약도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노래 다시 안 해요?
2: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할까? 볼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많이
3: 어, 맙소사. 어른들도 다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여보세요,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1: 선생님, 저 페파인데요. 어른들도 다 감기에 걸렸어요.
6: 걱정 마라, 페파.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드로한테 감기가 다 옮으셨다고요? 알았어요. 모두 한 줄로 서세요. 입 크게 아 벌리시고.
4: 아니, 커스터드에 안반 양말을 섞었나?
5: 우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근데 선생님이 아프면 누가 봐줘요?
6: 난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3: 아, 저런. 불금 선생님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내 걱정은 마라. 간다.
8: 안녕히 가세요.
2: 아유, 우리 불쌍한 불곰 선생님. 선생님은 의사라 아파도 봐줄 의사가 없는데 어쩌지? 오.
6: 시간에 누구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봐드리러 왔어요.
9: 이 과일 좀 드세요.
10: 네.
5: 편하게 이 쿠션 대세요.
1: 선생님도 이 감기약 좀 드세요.
6: 예. 무슨 양맛이 이래? 잼에 요구르트에 커스터드에 안 빠른 양말을 섞었나?
2: 얼른 감기 나으시라고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1: 도서관 가기.
3: 이제 잘 시간입니다.
11: 잘 자라 페퍼, 잘 자라 조지.
1: 제목에 책 한 권만 읽어주세요.
11: 알았어. 이 책 읽어줄까? 빨간 원숭이 얘기.
1: 그거 맨날 읽는 거잖아요, 엄마. 빨간 원숭이가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잔다는 얘기죠.
11: 어우, 맞아. 순서도 정확히 다 아는구나.
1: 그거 말고 다른 책 골라도 되죠? 파란 호랑이 얘기, 초록색 거미 얘기, 주황색 펭귄 얘기. 어? 이건 뭐예요?
11: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가 왜 여기 있지?
0: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군.
1: 이 책 아빠 거였어요?
0: 아빠 건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란다.
1: 도서관이 뭔데요, 아빠?
0: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란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다 읽으면 돌려줘야 돼.
11: 근데 아빠가 이 책을 돌려주는 걸 깜빡하셨나 봐.
0: 이거 꽤 오래전에 빌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
11: 내일 도서관에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늦었으니 푹 자고요.
1: 아빠가 이 책 읽어주면 잘게요.
0: 이건 동화가 아니라 좀 지루할 텐데.
1: 그래도 읽어주세요, 아빠.
0: 그래, 알았다. 제목은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 콘크리트는 건축에 쓰이는 재료로 모래와 물, 화학적 혼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모래.
3: 팔팔랑 조지 엄마는 그새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아침, 팔팔 가족은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1: 와!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0: 쉿! 팔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왜요, 아빠?
0: 다른 사람도 책을 읽으러 오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야 돼.
9: 다음 책 빌리실 분!
3: 레베카 이모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죠.
9: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이 책 다 빌려가시게요?
11: 네, 전부 5권이요.
9: 알겠습니다.
1: 근데 저 컴퓨터 왜 삑삑대요?
9: 나쁜 주민이 얼마나 오래 책을 빌려가서 안 갖고 왔는지 확인하는 소리야.
0: 실은 저도 이 책 봤는데

0: 납할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1: 걱정 마세요, 페퍼 아빠. 지나야 얼마나 지났겠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페퍼 아빠. 이 책을 10년 동안 빌리신 거예요?
2: 진짜 심하다.
0: 죄송해서 어쩌죠?
1: 할 수 없죠, 뭐. 반납했으니까 이제 다른 책 빌리세요.
2: 저기요, 사서님. 조지랑 저도 책 빌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1: 물론이지. 어린이 책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고르렴.
2: 우와, 이것 좀 봐. 요정도 있고 꽃도 있고 예쁜 옷책도 있다.
3: 안녕, 페퍼.
2: 안녕, 데니.
3: 난 이 축구책 빌리러 왔는데 재밌겠지?
4: 네. 안녕, 페퍼.
2: 안녕, 수지.
4: 난 간호사 되는 법 나온 책 골랐다.
5: 조지는 공룡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골랐군요.
4: 공룡.
0: 아빠가 무슨 책 골랐게? 들어는 봤나? 이름하여 콘크리트의 세계로 모험을.
6: 빨간 원숭이 책도 있네.
2: 빨간 원숭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다 외웠어요.
6: 이건 내용이 다른 책인데, 페퍼? 이게 더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
2: 거기서 거기겠죠.
6: 아주 아주 먼 옛날 빨간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2: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자러 갔다는 거죠?
6: 아닌데, 아주 멋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는 얘긴데. 공룡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바다에 들어가 헤엄도 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도 올라갔죠. 엄청 바쁜 하루였어요. 얘기 끝.
2: 와! 읽어주세요.
6: 재밌으면 이 책 빌려가서 또 읽을까, 페퍼?
2: 그럼 전 책 못 빌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님 이거 보고 싶은데.
1: 아니야, 페퍼. 아무거나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어.
2: 만세.
1: 단 집에 가서 다 읽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와야 한다.
2: 네, 꼭 가져올게요.
1: 페퍼 아빠도 이번엔 잊지 말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오세요. 아셨죠?
2: 아빠가 잊어버리면 제가 꼭 말할게요.
0: 그래, 페퍼. 아빠가 또 잊어버린 꼭 말해라.
2: 신기한 캠핑카.
5: 오늘은 가족 휴가를 가는 날이라 페퍼랑 조지는 잔뜩 들떠 있었죠.
2: 아빠 어디 계세요?
6: 너희가 보면 깜짝 놀랄 거 가지러 가셨지?
2: 이게 뭐예요?
0: 이건 캠핑카란 거야.
6: 오늘 휴가 가려고 특별히 빌려왔어.
0: 이 차 안엔 없는 게 없이 다 있단다. 이걸 누르면 싱크대에 물이 나오고,
2: 와!
0: 또 이 단추를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지.
6: 이 초록색 버튼은 뭐예요?
0: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 때까지 누르지 맙시다, 여보.
6: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다 확인했지?
2: 네, 없어요.
6: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2: 우린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0: 근데 이지도 뭐가 이리 복잡해?
2: 아빠, 이번에도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0: 걱정 마세요, 공주님. 아빠가 지도를 얼마나 잘 보는데. 근데 이 길은 어디지?
6: 또 길을 잃었어요?
0: 그런가 봐.
5: 다니가 할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오네요.
3: 여기서 보내, 페퍼.
2: 반가워, 데니. 우리 길 잃었다.
7: 길을 잃었다고? 위성 내비가 고장났나 보네.
0: 위성 뭐요?
7: 지금 이 차 기종이 캠퍼밴 T3200이잖수. 위성 내비가 기본으로 장착된 거.
8: 미래형 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아하, 이 초록색 버튼이 내비 버튼이었군요.
8: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기하다. 캠핑카가 말한다.
7: 정말 신기하지? 컴퓨터가 음성으로 어디로 갈지 다 안내해준단다.
2: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분이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
7: 네가 말해주면 되지.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퍼예요.
8: 안녕하세요.
2: 오늘 우리 휴가 가는데요. 길 좀 가르쳐주세요.
8: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6: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데니 할아버지.
7: 아유, 별 말씀을. 휴가 잘 다녀오시게들.
9: 우리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8: 경고, 경고. 엔진 오일을 보충해 주세요.
4: 그게 뭐예요, 아빠?
0: 엔진 오일은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4: 그 오일이 다 떨어졌어요?
0: 아니, 페파. 이 경고음이 뜨고도 한참 있다 떨어지니까 걱정 마.
8: 엔진 오일이 떨어졌습니다.
6: 아우, 이를 어째.
0: 걱정 마. 이럴 줄 알고 내가 엔진 오일 한 통 가져왔으니까.
6: 역시 우리 남편이라니까.
0: 엔진 오일 뚜껑 열고 붓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6: 왜요, 여보?
0: 이 안에 왜 아무것도 없지? 엔진이 아예 없어.
5: 수지가 엄마 차를 타고 왔습니다.
4: 안녕, 수지.
10: 네.
4: 안녕, 페파. 우리 차엔 엔진이 없대.
6: 차에 엔진이 없다고요?
0: 네. 아무리 봐도 엔진 같은 게 없는데요.
6: 제가 엔진에 대해 뭘 알아야 도와드릴 텐데 어떡하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게 엔진 아닌가요, 페파 아빠?
0: 아, 그러네요.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요.
5: 이 캠핑카는 엔진이 뒤에 있는 거였네요.
0: 됐다. 이 정도만 부으면 되겠지. 고마워요, 수지 어머니.
6: 별말씀을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4: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요?
8: 바로 앞에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9: 파이팅!
0: 늦었으니 이만 잘까?
4: 우린 어디서 자요?
0: 엄마하고 아빠는 이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면 되고.
6: 너희 둘은 2층에 자면 돼.
4: 2층이요? 2층 없는데.
0: 이래도 없다고?
5: 캠핑카 지붕이 올라가면서 펴집니다.
4: 우와, 이 캠핑카 우리 집 같다.
6: 이번 휴가 땐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얘들아.
0: 잘 자라, 우리 예쁜 딸아들.
4: 아빠, 엄마도요. 즐거운 휴가.
5: 팔팔 가족은 캠핑카를 타고 휴가를 왔습니다.
0: 잘 잤니, 예쁜 우리 아들딸?
6: 당신도 잘 잤어요?
4: 아빠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캠핑 오니까 정말 좋아요.
6: 모처럼 시골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자연을 관찰하면서 보내는 게 어떨까?
0: 아, 그러는 게 좋겠군, 여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놉시다.
11: 자연엔 신기한 게 아주 많죠. 새도요.
0: 아, 이거 재밌겠다. 저리 가. 이 새가 어디서 울어. TV 보는데 안 들리잖아.
6: 아, 참 여보. 캠핑카 타고 이 좋은 데까지 와서 겨우 TV나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TV는 집에서도 보잖아요.
0: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군.
6: 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얼마나 많다고요. 예를 들면 나무세상도 있고.
4: 나무세상이 뭐예요?
6: 나무세상은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아주 큰 숲이래.
4: 나무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데.
6: 그럼 이 감자도시 구경하러 갈까?
4: 감자도시가 뭔데, 엄마?
6: 엄청 넓은 감자밭을 돌면서 구경하고 끝에는 햇감자를 맛보는 거라는데.
0: 와, 난 그게 마음에 드는군.
6: 아니면 오리마을도 있고.
4: 오리마을이 뭔데요?
6: 야생의 강이라는데 오리가 많이 사는 강.
4: 오리마을 가요. 우리 오리마을 가요, 엄마.
5: 파파랑 조지는 오리를 좋아하죠.
4: 근데 이 오리마을 어떻게 가요?
6: 네비한테 안내해달라고 하자.
8: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4: 오리마을로 가주실래요?
8: 여기서 곧장 직진하면 오리마을입니다.
9: 우리 마을 간다. 캠핑카 타고.
1: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전부 몇 분이시죠?
6: 어른 둘, 어린이 둘이요.
1: 오리 구경 잘하세요.
4: 근데 오리가 어디 있어요?
6: 오리들도 다 휴가를 갔나?
0: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도시락 먹을까? 오리들은 늘 귀신같이 알고 오잖아.
4: 우리가 도시락 먹을 때만요.
5: 팔팔한 조지는 도시락 먹는 걸 좋아하죠.
4: 오리들 왔다. 안 돼요, 아빠. 그 빵 오리들 주게 주세요.
0: 알았다, 페파.
4: 안녕, 오리들아.
5: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네요.
4: 오리 형제들이 다 왔나 봐요.
5: 또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군요.
4: 얘는 할머니.
2: 할머니, 할아버지 오리들인가봐.
6: 이모랑 삼촌 오리들 다 모였나?
0: 미안한데 우리가 싸운 빵은 이게 다거든.
2: 너희 우리 아빠한테 고

0: 고맙다고 안 해?
1: 우리들이 인사성도 참 밝구나.
0: 우리 마을 오길 참 잘했다.
2: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3: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우리 집에 갈까?
4: 강으로 곧장 직진하시면 집이 나옵니다.
3: 오, 강으로 가라고요?
4: 네, 강으로 곧장 직진해 주세요.
0: 차 타고 어떻게 강을 지나가요?
1: 누가 아니래. 이 내비가 고장인가 왜 이래?
4: 파란 단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캠핑카가 정말 강으로 가고 있군요.
0: 신기하다. 캠핑카가 배로 변했네.
1: 이런 기능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4: 여러분은 지금 미래형 차를 타고 계십니다.
0: 어?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다. 저기 배 타고 오네.
5: 여기서 또 만나네요, 페파빠.
1: 그러네요, 어르신. 삥삥.
6: 강 건너가지 캠핑카 타고.
4: 여기부터는 언덕을 올라가세요. 목적지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6: 집에 왔다.
0: 휴가 내내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4: 호호, 이게 제일인데 고맙긴요.
0: 이번 휴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빠.
1: 잘 자라, 예쁜 우리 아들, 딸.
0: 아,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코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3: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2: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능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기가 들죠.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0: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차를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2: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고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와, 저거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4: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4: 레이봇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1: 내가 멈춰!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2: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3: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4: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3: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2: 알았어, 포키.
3: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2: 기가빌더,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3: 부스터 작동.
2: 어, 안 돼.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3: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5: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2: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3: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회장을 선언합니다!
2: 놀이터 진짜 재밌다!
6: 기가빌더 오늘도 2부 완수!

0: 제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비우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들다.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능력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 길다!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0: 자, 가자!
11: 우릉!

0: 같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 빌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성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0: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저게 좋다.
4: 우와,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7: 그래.
0: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8: 기가빌더
9: 포켓몬 변신 완료!
10: 마이티몬 변신 완료!
11: 레이몬 변신 완료!
12: 스케이몬 변신 완료!
13: 부스터 발사!
0: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8: 그래!
0: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